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사량 분별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꽉 맥힌 의심으로만 관조해 나가야지 그걸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두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공안을 갖다가 복탁, 사량 복탁을 하다가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써 사견에 떨어져 사견 종자가 되고 말아 마구니 종자가 되고 말아 버린다 그 말이야. 어찌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못 쓰는데 그 속에 빠져서 앉고 눕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활구 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구 참선, 의리선, 이런 사구 참선이나 의리선을 가지고 그것이 참선인 줄 알고 공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이러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훨훨 타고 있는 불무더기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몸뚱이도 죽고 벌써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말이야. 하물며 출가 사문이 글을 찾고 글귀를 쫓아서 기연기여하고 신문축고 여기다 시를 짓는다 무슨 소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신문축구요 기연기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용운 스님 같은 분이 그 임의 침묵이란 그런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소설도 짓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심을 시키고 또 스님네 가운데에도 시도 짓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심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야. 또 그러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원력을 가진 분은 또 그러한 방편으로 자기의 수행의 여가를 이용해서 수행에 무슨 여가가 있으리오마는 그러한 그 재질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방편의 도움을 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기회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선 훨훨 타들어오는 이 무상의 불이 우리 몸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러한 내 정신을 팔 겨를이 없다고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 이 시각부터 한 생각 한 생각을 범연히 보내지 말고 이 무엇고 오직 이 무엇고 한마디로서 우리의 살림을 삼고 생애를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이야. 이 한마디 놓침으로써 출가 그 본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한마디가

밥을 먹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이 한마디가 동로해야 하고, 동로고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체처 일체시 어묵 동정간에 이 한마디로서 나침판을 삼고, 이 한마디로서 지팽이를 삼고 등불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닦아나간다면 무슨 계를 파할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탐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진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고. 계를 일부러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지키기 어려워. 몸으로 지킨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지키려고 마음을 내면 대승계는 벌써 파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몸으로 지킨 제도, 계도 화두를 들고 간절히 수행을 해나가면 제절로 지키게 되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도 제절로 그 가운데 지켜지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 화두 한마디는 바로 이 속에 8만 세행과 3천 유의와 250개, 500개의 기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8만 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먹고 한마디는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정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일파 유조를 수부득하여

한옥곰 버들나무 가지를 거두어 잡지 못해서 화풍탑재 옥난간이다.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느라.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0: 낭진 여여 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 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낭진 여여 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0: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2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7세기경 위대한 티벳의 왕이 있었으니 그분이 송첸 간포 대왕인데 티벳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조를 세웠어요. 이분이 무력이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가지고 한때는 당나라 장안까지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장안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당나라 장안을 보니까 문물이 아주 발달한 걸큰 감명을 받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중국 당나라 태종 당태종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냅니다. 당태종 위대한 문명국가를 건설했으니 당신의 문명을 존경하는데 공주를 한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혼인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으로 지냅시다. 이러니까 당 조정에서 이제 당나라 조정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회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당 조정이 직접 자기가 난 공주는 보낼 수가 없고 궁궐 안에서 좀 똑똑하고 왕족의 피가 조금 섞인 그런 여자애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궁전에 들어가지고 아주 영리하고 학문도 잘하고 소녀가 있다. 16인가 18인가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문성공주라고 그럴 문자 열성자 해가지고 문성공주 중국 발음으로는 웬챙공주라고 이 사람을 이제 보내기로 택했어요. 궁궐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중국 불교가 당시에 불교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나의 사신을 큰 대신을 보내줘요. 이 도종이라고 이 문성공주를 중국과 티벳까지 무사히 호송가를 큰 말하자면 중대 연대병력 정도 가야 이제 강도라든지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죠 중간에. 그래서 보냅니다. 청해 오라고 암도 지방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청해 오. 그런데 왕이 직접 끝까지 가서 마중을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날밤을 치르고 중국 사신은 돌아가고 이제 문성공주를 데리고 수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은 오늘 라싸에 가면 조캉사원에 라싸에 여러분들 관광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조캉사원에 부처님 모셔놨어요. 이 티벳 사람들은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조라고 조 티벳 말로 조부지 지금도 있어요. 문성공주가 영리해가지고 다그 당시에 티벳에 이제 비단자는 기술도 가르치고 중국에서 가져온 탱화 기술 모든 게 이제 중 티벳이 상당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송첸 깐부가 그 대왕이 불교를 졸라가지고 티벳에서 불교를 이제 수입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티송 대첸왕이 나오게 돼요. 티송 대첸왕은 이제 인도에서 대 논사를 모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티송 왕때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대 논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선종이 들어왔어요. 인도에서는 나라나 대학의 학풍을 위한 저번에 말씀드린 반야 중간하고 유가유식이 통합된 대승불교의 핵심인 교리가 보리도 차제론이 들어왔는데 그두 개가 대립돼요. 보리도 차제론이 하면 인간의 마음은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다. 깨달음에 가는 길은 단계와 순서가 있다. 중국에서 온 선종은 당시에 북종의 신수파의 마현선사가 들어와 있어요. 선종의 남종은 해능선사가 있죠. 해능은 당시에 무명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신수가 더 유명했어요. 척천무호태. 척천무호가 당 조정에 신수대사를 초청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능대사는
비록 선종의

북쪽이었지만 남쪽에 작은 지방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신수의 제자 중에 마현 선사가 집에서 들어가서 선종을 홍보했는데 예분의 가르침은 선독해하지 말고 악독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선악을 끄든 생각을 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초심도 필요 없고 육도 만행도 육바라밀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종교학 천재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름 일초직임절해지라고 바로 이제서 바로 선지식의 한마디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종교적 준비가 된 사람 천재들 몇몇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대중들의 수준에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삼보에 기해가지고 선심을 닦고 불선심을 줄이고 선심을 닦아가가지고 세상을 멀리할 욕망을 멀리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닦아나가는 차제와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인도 쪽에서 들어온 논사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의 입장, 티송 대첸 왕의 입장에서도 선종으로 가게 내버려 두면은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나오면은 교육도 필요 없고 착한 일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시게 할 거면 깨달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깨달은다는 것은 일생 수행에도 못 깨달을 수 있으니까 All or nothing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박이 도박과 같아요. 그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비로워지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사회 영향력이 거창해져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민심에서 나오는데 민심을 정화하고 민심을 불심으로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순서와 단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티송 대첸왕의 뒤에서 조종한 건 아니지만 왕 앞에서 2년 동안 논쟁한 결과 선종은 패배했어요. 마하연 선사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선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불교가 보리도 차제론이 득세해가지고 티베트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티송 대첸왕 다음에 한 대왕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랄파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랄파첸은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신들하고 궁전에서 대신 회의를 할 때 자기 상투를 풀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두 분의 고성을 스님을 모셔 내 머리카락을 밟고 앉으십시오 스님을 그만큼 스님을 존경한다는 뜻이로 대신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쩐 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만큼 불교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게 돼. 그때 형이 있었어. 랄파첸 왕의 형이 랑다르마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랑다르마가 랄파첸을 자기 동생 왕을 죽여요.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2년 반 만에 박살을 냅니다. 모든 성녀들은 라사를 다 떠나라. 환속시키고 절도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불교의 인연이란 묘한 것은 불교를 핍박했던 그 랑다르마의 정손자가 자손을 이끌고 티벳 서쪽 끝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국외왕국입니다. 티벳 라싸에서 오늘날 집차를 타고 4박 5일 끊임없이 달려가면은 수미산이라는 데가 갑니다. 카일라스 수미산. 요즘 한국에서
2000년대

1992년대부터 행사에서 카일라스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한 20일 정도 가야 카일라스를 왔다 갔다 해요. 전 여기에 두번 갔다 왔는데, 카일라스 수메산이라고 하는데, 수메산에서 다시 하루를 집차 타고 하루를 더 가야 여기에 국외왕국이라는 데 가요. 여기에. 가서 보면은 그 지형이 달나라처럼 생겼어요. 말하자면, 인도의 그랜드 캐년처럼 그냥 장대한 그 흙으로 된 토지가 쫙 형성이고 거기에 이렇게 왕국이 건설됐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를 파벌했던 불교를 탄압했던 랑다라마의 정손자들이 가가지고 불교 왕국을 세웠어요. 불교를 파괴했는데 정손자 때는 불교를 옹호하는 불교 왕국이 되어 있으니까. 불교의 인연은 참으로 묘합니다. 그래서 법학에 이런 퀴즈를 있어요. 나를 험해하고, 스카모니 나 부처님, 나를 험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던 자도, 나에게 어쨌든, 나의 어머니는 불교 인연이 있으니까, 마침내 성불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잊혀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존재면 괜찮은데 잊혀진 여자면은 다시는 찾지 않으니까 부처님을 미워한 인연으로 나중에 성불한다 이랬으니까 그 인연이 바로 랑다라마의 자손이 국외왕국을 세웠어요. 국외왕국에 한때 번성했었습니다. 국외왕국에 오늘날 가서 보면은 이게 땅이 굴을 파기가 좋아요. 곳곳에 오랜 진흙이 옛날에 여기가 바닷밑이 융기해가지고 바닷밑 융기해 때문에 진흙이 쌓여서 이렇게 쫙 형성됐거든요. 그 진흙에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혈거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왕궁이 형성돼가지고 사람이 전성기 때는 만 명,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또 여기까지 물을 어떻게 저 옆에 가면 강이 흐르는데 스트레지 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어떻게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 불가사의하지만은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외 왕국입니다, 오늘날. 가서 보면 오늘날 남은 거는 이요 궁궐터 요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오늘 가서 보면은 여기에 왕이 국외 왕국 왕 중에 한 분이 장춘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춘배라고 예시회 장춘배. 그래서 여기 예시회라고 하는 이분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근데 당신은 불교가 티베트 안에서는 불교가 피폐해가지고 제대로 불교를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기 백성 중에 린첸 짱보라고 하는 린첸 쌍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 스님한테 물으니까 티베트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비크라마 신라계 학장을 하신 분 아치자 존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러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시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거기서, 여기가 지도상 어떻게 되면은, 네팔 위에 북쪽입니다. 네팔에 끝에 가면은, 안나푸르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안나푸르나에서 산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가면은, 거기 한참 가면은 국외왕국터가 있는데, 거기서 쭉, 길에 오다가 그 수미산까지 올라오면은 오늘날 말 타고 오면은 하루 이틀 걸릴 거예요. 수미산 앞에 이제 오늘날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다레친이라고. 거기에 여행자들이 이제 수미산 여행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그 앞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거든. 다레친에서 또 하루 가면은 하루에 인도 쪽으로 하루 가면은 뿌랑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하나 있어요.
불황에서

준비해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돼요. 히말라야 산이 보통은 7,000m를 넘어요. 7,000m, 8,000m를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면은 네팔이 나와요. 네팔에서, 네팔에 갔다고 다안 가요. 네팔에서 다시 동쪽으로 한 이틀 정도? 3일,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돼. 가가지고, 가야 이제 벵글라데시 쪽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당나귀를 끌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되고,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없고, 먹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텐트도 가져가야 되니까 당나귀를 한 10마리나 사람이 한 30마리, 30명 정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 중간에 도적대들이 만나면 다 뺏기니까. 보통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의 외왕이 사람을 사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여러 사람을 와가지고 아티샤 존자에 보내니까 천신만고 그때 아티샤 존자를 만났어요. 그 아티샤 존자가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아티샤 존자가 점을 쳐요. 문서보살한테. 내가 티벳에 인연이 있습니까? 티벳에 인연이 있다. 티벳에 내가 포교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명이 20년 감축된다. 티벳에 가면은 포교는 하긴 하는데 네 수명이 20년 준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제가 불교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58세라. 그래서 이제 티벳으로 들어가요. 티벳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나 대학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몰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변인데 그 허가를 받고 3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왕을 만나서 궁중에 화려하게 환영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었겠느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본래 왕은 돌아가시고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 아티샤존자를 영접했는데 본래 왕은 어떻게 됐을까? 본래 왕은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불교에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생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0: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애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불교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고종이 종전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 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비용을 합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불교계와 정부기관의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0: 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족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위기 가족의 휴식과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은경 장관이 양측을 대표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며 불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2: 마음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 진정한 이제 복지가 될수 있는 그런 정책 차원의 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앞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협약을 통해 위기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장기 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2023년과 지난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과 같은 국민을 위한 마음 돌봄이 정책에 반영돼 정신건강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2: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3: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이런 걸좀잘 살필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 가족 고유의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불교계와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협력 관계가 구축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에게 분열된 민심을 보듬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선거에 앞서 진우 스님을 예방해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며 조언을 구한 김상욱 당선인이 어제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는 등 4대 선거 개혁안을 실천하고 진우 스님의 조언에 따라 만행에 나선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마음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인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라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내는 진심이 울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편향 없는 중도적 리더십으로 울산시의 발전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31일 전국 선언에서 시작된 한거 정진이 10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 교구가 첫 포살 법회를 열고 정진을 점검했습니다. 직할 교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에 따라 수행을 점검하며 3개월 집중 수행의 고삐를 다잡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십중대계와 48경구계를 읊으며 안거 대중 스님들이 스스로 수행을 돌아볼 수 있게 견인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직할 교구는 오는 17일 2차에 이어 다음 달 1일 3차, 8일 4차 포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 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4: 한국불교 태고종은 어제 태고종림 서남사에서 성려 연수 교육과 성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단 사상 서남사에서 처음 열리는 성려대회는 전국에서 교구 종무원별로 버스를 대절해 경례를 가득 메웠습니다.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를 비롯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 종단의 중요 소임자, 총림 대덕 스님들이 대웅전에 도착하자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남사 주지 성범 스님은 총림 대중을 대신해 전국에서 운집한 1천여 태고 종도를 환영했습니다.

0: 최고총립 서남사에서 종단 연수교육 및 승려대회를 거행함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조계종과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해방 이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듭되는 소송에서도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러한 태고종단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날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종단이 더 크게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2: 이처럼 전등의 법맥과 율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완벽하게 구족하여 전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야말로 우리 한국불교 태교종이 지닌 최고의 자부심이자 한국불교의 진정한 장자종단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1: 오랜 내용과 갈등으로 뒷걸음질치던 종단의 위상이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종정 운경 대종사도 법어를 통해 최근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단의 종원정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3: 지금 상진 총무원장 스님이 잘하건 잘 못할건 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그렇지만 현재의 종권을 확립한 데는 상진 스님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태고종은 무엇보다 종단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임을 명확히 하고 종도 스스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 승려대회 선언문은 이러한 태고종 육부대중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4: 우리는 지난 법란에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서남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행 정진의 청정 도랑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며 확고히 달라진 종단의 새로운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한편 대회를 마친 스님들은 빨리 무는 연구소장 마승 스님의 강의로 한국불교 종조 문제와 법통을 조명하는 성녀, 전법사, 교인 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태고종이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5: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가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안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편향 행정을 중단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즉각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7: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20여 일 앞둔 어제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회가 세계청년대회 지원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위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세계청년대회 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이 임기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입니다. 특위는 특정 종교의 대규모 선교 행사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공공시설 제공과 행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6: 국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 승가회와 조계종 신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등 이웃종교와 시민사회단체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비용 추계서를 합산할 경우 지원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며 전례 없는 종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8: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납세자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있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되지만 향후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재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측의와 시민사회는 공정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우리는 세계의 청년대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임기가 끝나가는 의가 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0: 기자회견 후 특위는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공정한 정책을 염원하는 명상으로 종교 편향 행정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2: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통상적인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철우 스님의 퇴임 기념 학술 세미나 현장. 화려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오직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철우 스님은 이날도 직접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올라 지혜를 나눴습니다.
4: 학술로서 캐시에 등록하면서 이 내가 생각했던 명상이 됐든지 참선이 됐든지 또는 인생 철학이 됐든지 정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총체적인 열심히 살아온 결론에 그 마지막을 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다이어트 식단 논쟁과 마음 챙김 명상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철우 스님은 카니부어 식단과 비건 식단의 대립을 불교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육류와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카니부어 식단과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 식단을 비교하며 두 식단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단백질이 떨어지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도 또 지적이 되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저기 고기 중심으로 먹어도 지적을 받는 거니까 상호 보완제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화쟁이고.
3: 법주사와 수덕사, 법무사 등에서 학인들을 길러내고 교단 안팎에서 연구를 이어온 지 어느덧 30여 년. 중앙승가대에서 교학처장과 대학원장 등 소임을 다하는 동안에도 스님은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기며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 회장을 역임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교수협의회장 금강 스님, 총무처장 종원 스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총장 월우 스님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도반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고 철우 스님은 승가대 교육불사기금 천만 원을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5: 교학으로서 최고의 대학원장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정말 기쁘고 또 철우 스님이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와서 좋은 강의와 학인 스님들과 동고동락을 또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오신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는데요. 불자님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더 큰 복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철우 큰 스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 마지막까지 학자이자 수행자로 본분을 다한 철우 스님은 승가 교육 발전과 후학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술대학 출신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전달한 법상 스님은 학생들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라며 사회 곳곳에 이타행을 실천하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본사를 넘어 말사 스님들과 협심해 오는 가을 지역 미래불자 육성 원력을 또 한 번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극학부 2학년 정다현 학생은 멋진 배우가 돼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었습니다.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자비나눔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동대부 중 윤정욱 파라미타 학생회 총회장과 박규태 교장, 김세연 교법사 등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스님을 만나 지난 5월에 진행한 교내 자비나눔 바자회 수익금

0: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동대부 중 파라미타 학생회는 2024년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기부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매년 아름다운 동행과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 즉 웰다잉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두 손을 모아 가지런히 합장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외는 이들의 눈빛에 경건함까지 느껴집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 제10기가 수승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10기 기수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웰다잉 문화를 불교적 자비로 실천하고자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2: 아니, 연불 배우는 것 이왕이면 더 체계적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 이번 기수에 새로 동참하는 회원은 총 35명. 교육과정은 입재식과 회향식을 제외하고 총 10회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연불 예법을 넘어 임종자를 대하는 자세,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금강사 주지 도안 스님이 연불을, 천수사 주지 지어 스님이 조과 교육을 맡았습니다.
3: 연불 수행이야말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면 모든 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이에요.
4: 여러분들의 맑은 음악 소리가 가정을 밝히고 따뜻한 조가 한 소절이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원력과 정성이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특히 이날 입재식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의 눈을 사로잡은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길을 걸어온 선배 봉사자들의 20분간에 걸친 실전 연불 봉사 시연이 펼쳐진 겁니다. 경건하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선배들의 시연을 보며 새내기 교육생들은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5: 또 연불 봉사는 혼자는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도반들 간의 화합과 또 격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어느덧 10기를 맞은 BTN 부타회 연불 봉사회를 통해 배출된 봉사자는 350여 명. 10기는 다가오는 8월 26일 수료하며 교계 안팎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0: 불교 중앙박물관 선운사 특별전 두 번째 문화 강좌에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 공백을 메우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근자 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8일 선운사 영산전 조선 후기 16 나한상 및 건속상의 복작물을 주제로 발제하며 그동안 학계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미진했던 17세기 영산전 존상들의 복장 유물과 양식적 특징을 고찰했습니다. 유 교수는 선운사 영산전의 16 나한상과 건속상인 좌우 제석천상 및 사자상은 1680년 수조각승 사무스님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일반적으로 장군상을 함께 모시던 조선시대 나한전과는 다른 예외적인 배치가 독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원문과 후령통을 비롯한 나한상의 복장 유물 등은 17세기 후반 나한 복장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3강은 심현욱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부안 내소사 묘범연화경을 주제로, 4강은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가 국보 내소사 동종을 주제로 강좌를 이어갑니다. 위기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상생의 손길처럼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널리 퍼져 모두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D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DTN과 함께하세요.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0: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보대성야종인영예흥내미온미신 현실

삼설보 세바무와 팔만진농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의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제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응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세계 차사천하 남선보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 고월 복해 의왕량 지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7: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9: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0: 발언 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공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

0: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영절엔 신주야 신정주가신 주.

석점허매주야 신수일체주야 신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휴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0: 타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55년 전 1970년도에 제가 20대 초반에 해인사를 선방에 살았는데 그때 독감이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한번 독감이 들고 나니까 온 몸이 뼈가 아주 쓰시고 도대체 정신이 몽롱해서 노스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좀 정진을 선방에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화두해라 그러더라고요. 화두 들어라. 그래서 그 노스님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중진 좀 넘어선 어른 스님께 너무 몸이 아프고 도대체 선방에 들어가서 안잘 수가 없다고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다섯 명이 독감에 걸려서 다 이제 아주 통증이 심한데 그 어른 스님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반야심경 외우시오. 참 그때 생각에 어른들이란 이렇게 다 철딱서니가 없는 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반야심경 외웠다고 나을 리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한 정답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 80년 전 우리 조상들은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인사법부터가 진지 드셨습니까? 밥 자셨습니까? 지금 밥세끼다 먹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3,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반야심경 읽어라. 그 말은 부처님께서는 밥만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바깥에서 오는 그러한 조건 가지고는 인류의 평화나 우리들이 행복이 오질 않기 때문에 네 마음 닦아서 네 마음이 넓이가 무한하게 넓어지면 산에를 갔든 도시를 왔든 어디에 있더라도 네 마음만 농사를 잘 지으면 이 세상은 항상 행복하다. 여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말씀

들어보면 이 세상 다 썩었다, 바꿔야 된다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 썩은 일이 없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청정인데 우리 마음이 썩었다. 썩은 마음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썩지도 않은 세상을 바꾸려니까 그게 되질 않는다. 요즘 와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상자들이 와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화두해라 했더니 스님 화두했다고 허리가 났습니까? 그럼 반야심경 외워라. 아, 반야심경 10번 외워도 안 나은 걸 어떡합니까? 지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옛날 어른 스님들이 날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 반야심경 핵심이 뭡니까? 오운개공이에요. 불생불멸입니다. 딱 두 구절이에요. 오늘 요 정각선원이라는 법당, 이 국회의사당이 지붕이 필요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벽이 필요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까? 요 공간을 쓰려고 지어요, 공간을. 그러면 이 지붕 인간들이 지었지만은 요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본래 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불생이요. 안일불자 날생자, 생한 바가 없다는 거요. 이건 본래 있던 거지. 그러면 이 집이 앞으로 5, 600년 지나서 무너져 죽어버린담도, 요 허공도 죽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가 이 집과 같다면, 요 불생불멸인 공간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우리 참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면 불생불멸이라고 반야심경에서 말씀하는 불생불멸 그거 하나만, 아,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한테 통증이 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오는 것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온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하고 내 마음 넓히려고 수행하기 위해서 와준 아주 좋은 선지식이다. 내가 통증이 오면 몸뚱이는 통증이 오지만 내 참생명은 아픈 줄 아는 놈은 안 아프다. 이게 불생불멸이단 말이요. 그걸 딱 알고 통증을 느끼는 것하고 그걸 전혀 모른 채로 통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 꼭 같은 질문을 했었던가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금강경에. 선남자, 선녀이니 누가 묻기 시작해요? 수보리 스님이 대신해서 묻죠? 수보리 스님이 떡 나와서, 부처님, 우리가 이 몸뚱이는 이 집과 같아가지고, 이 집이라는 건 기둥 하나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대들보로 된 것도 아니고, 세멘과 벽돌과 나무와 모든 사람들이 정성이 모여져가지고 된 것이 자동차 타이어와 문짝과 엔진과 모든 의자가 모여졌을 때 자동차라고 하지, 한 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이 몸뚱이는 집과 같고 자동차와 같아서 서로 모여져 가지고 음식 기운과 물 기운과, 제가 늘 하는 말이 신도들 보고 당신 생명 당신 거 아니니까 함부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극단 선택하러 온 사람들이 날 찾아올 때가 들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날 찾아와서 말 물어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사람이 왜날 찾아왔느냐? 빨리 가서 콱 죽지. 왜날 찾아왔냐? 잔뜩 화를 올리면 스님께 도움받으러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 생명을 당신 걸로 아는 동안은 해줄 말이 없다. 당신이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만다르는 산소, 공기를 5분만 빌려오지 못하면 저절로 죽는다.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돼서 온갖 나무와 풀이 정화를 거쳐서 우리 먹도록 샘물이 돼서 물을 열흘만 안 먹으면 죽는다. 태양 열 에너지, 대지에 나오는 음식, 온 우주 생명이 모여서 당신 생명이지, 당신 생명 당신이 만들었느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치를 알아서 그 우주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내가 우주 생명이 고마운 줄을 알고
우주 생명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을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남자 선녀인이 그러한 마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냈을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저는 젊어서 금강경을 한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묻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데 항복받는 데 대한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뭐 부처님이 뭐 이래? 아이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해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한 생명으로 아는 것을 우린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온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제도하였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아라. 항복받는 법이 그보다 더한 법이 없다는 얘기. 그때는 내가 그 뜻을 몰라가지고 내 마음 항복받는 법을 물었는데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더라도 이만큼도 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공기를 평생을 생명을 얻어 마셔도 공기가 날 보고 이 사람아 자네한테 공기를 80년 동안 내가 줬으니 내가 48년생인데 1년을 왜 아까 줄여? 49년이 아니고 내가 48년 난 빨리 늦기를 바라는데 내 나이 만으로 하는 거 아주 딱 질색인 사람이거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인간으로 배울 수 있는 30배를 배워가지고 오는데 왜 나이로 안 치냔 말이야. 난 만으로 치는 거 아주 딱 질색이야.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리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이 방이 깜깜하다. 이 깜깜한 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 물음하고 꼭 같다 이 말이오. 부처님이 생각할 땐 어두움은 없앨 수가 없다. 걸레로 닦아내도 못 닦아내고 씻어내도 안 썰어내고 등불 하나만 밝혀버리라. 어두움을 없애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본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을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생,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도 제가 절에 들어온 지 67년째인데 지금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다음 생, 다음 생에도 꼭 스님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법, 행복을 찾아도 밥 세끼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내 마음 길들여서 내 마음 농사지어가지고 언제 어느 날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행복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법을 가르쳐준 그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법이다. 그러면 그러한 법을 원효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했냐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는 걸 전 인정을 안 해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스승들이 워낙 큰 스승이 땅덩어리 넓이에 비해서는 너무 큰 스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달라이라마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스님께서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몇 가지 이제 보리도 차제론부터 하다가 해심밀경서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 스님이 지은 거지만 하길래 스님 그 한국 스님이 지은 겁니다. 신라 원척 스님께서 지은 게 중국, 티벳, 일본에 지금 창경각에 다 모셔져 있습니다. 정말이냐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다 기울여서 본다는 해심밀경서 같은 게 원척 스님, 우리나라 스님이 지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논문, 210자밖에 안 되는 논문인데 가장 잘 됐다고 인정하는 논문을 법성계라고 합니다. 법성계. 그 법성계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지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스승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둘째는 강물 때문이에요. 강물.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인가 보면 강물이 전부 티벳에서 발원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몇 나라를 거쳐서 내려오는 메콩강인데 위에서 딱 잘라버리면 다 이제 앞으로는 물전쟁이요. 두고 보면 알아요. 물이 뭐 석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강물은 낙동강이 어디서 흘러왔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섬진강은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백마강, 한강. 아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내가 저 세느강, 뭐, 저 세느강을 보러 내 일부러 갔다 왔는데, 내가 시를 좋아해서 보니 뭐, 내 사랑도 흐르고 세느강도 흐른다 해서 굉장한 강인 줄 알고 왔거든. 우리나라 한강 반에 반도 안 돼요. 요단강 엄청난 강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갔더니 또랑물이야, 또랑물. 우리나라 강물요, 이건 천하의 법이에요, 천하의.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강물 볼 때마다, 아, 저 강물이 다 우리나라 안에 생겨서 어느 나라에 내놔도 물과 지기와 땅에서 올라온 에너지는 세계 강국이구나. 그걸 우리 조상들이 알고 살았던 조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말씀한 그런 내용과 원효대사는 어둠을 어떻게 해서 변해야 됩니까? 하니까 딱 말씀하기를 마음은 하나다. 하나를 일심이라 그러거든요. 일심. 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얼굴 생긴 건다 달랐지만 한 마음이라 이 말이요. 나도 공기에서 살아가고 물 먹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공기 물이니까 생명으로 볼 때는 한 생명이란 말이요. 한 마음 일심이다 이 말이요. 마음은 하나인데 원효 스님께서는 쓸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쓴다. 하나는 생멸심 중생들 마음으로 쓰고 하나는 진여심 부처의 마음으로 쓴다. 그러면 제 자신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외우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시를 외우라면 한 몇십 개 아마 한 토도 안 틀리고 외우는데, 똑똑한 놈이 남이 준거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속이 좁아요. 나는 속넓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인데, 내 상자 중에 독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 독두통이라는 건 독서할 때 독자, 머리도 자, 글만 보면 대가리가 아파진다, 이 말이야. 독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상자가 됐어. 해인사 성가대학을 갔는데 6개월 만에 왔길래 너몇등 했느냐 하니까 28등요. 너희 반몇 명이냐? 28명이죠. 그럼 꼴등한다는 거냐? 하니까. 예, 꼴등했습니다. 너 4년 동안 정말 꼴등을 놓지 말아라. 네가 만약 꼴등 안 해버리면 다른 스님은 상자가 꼴등하면 은사한테 혼나는데 나는 꼴등을 정말 사랑한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요. 누군가 꼴등해 줄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꼴등이라는 건 우리가 서구 문명에 너무 익어져서 한쪽으로만 뛰었을 때 꼴등이 나오지, 네 군데로 뛰면은 1등이 4명 나오고 360 방향으로 걸어가면 전체가 1등이 돼요. 꼴등이 1등이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주로 그 전체가 1등인 길을 말씀을 했는데, 제가 1등을 늘 해왔기 때문에 1등 좋은 걸 모르고 꼴등이 참 아름다운 거다고 생각을 하면 꽃 같은 한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안 가고 진여심으로 가요. 꽃 같은 마음인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데 넘어가고 듣는 데 넘어가고, 제가 제 자신이 일평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속았느냐면 눈으로 보는데 너무 많이 속았어요. 눈으로 보는데. 내 눈으로는 분명히 이렇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똥이 더럽다 그러는데, 그 똥을 의지해 사는 벌레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그게 얼마나 맛이 있고 거기서 서로 먹고는 거기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내 눈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하는데, 귀로 들리는 것만 하더라도 아르스트라우스의 자라투란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라브샹카의 시타르 연주 같은 걸 들으면 그냥 가슴이 촥 가라앉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쾅쾅쾅쾅 하는 소리 들으면 아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니면 저녁에 선방에서는 한 방에서 자거든요. 이만한 방에서 한 3, 40명이 자니까 요 사람 머리를 요렇게 하고 요 사람 머리 이렇게 하면 머리와 머리 사이가 세 뼘밖에 안 나와요. 두 뼘밤. 요 놈이 토정 비결이 좋아서 좋은 놈 얻어 걸리면 다 하는데, 코 고는 놈 얻어 걸리면 저녁마다 그 놈이 코를 골아대는데, 저 놈을 그냥 목침으로 코를 콱 그냥

쑤시 두드려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그냥 그게 싫은 생각 나기 시작하면 저녁에 자면 코 골기 전에 저 새끼 지금 골지? 골 때도 했는데 저 왜 안 골지? 안 고는 것까지 말했어요. 안 고는 것까지. 그러면 내 마음에 아 지금은 저 사람 이번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석 달 동안 적을 받는 건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내 일이다. 저 코 고는 소리 속에서 내가

듣는데 속지 않는 것을 사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 원효 스님은 일심을 가지고 보고 듣는데 속는 걸 중생심이라 그러고, 보고 듣는데 아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들리기만 하는데 좋다 나쁘다는 건 내 마음이다. 세상이 내 마음에 다 맞을 수가 있느냐? 남이 내 마음에 안 맞듯이 나도 남의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으니 요거 이겨내는 게 내 수행이다. 딱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보고 듣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면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에서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느냐, 즉 작용을 어디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중생이란 사상에 의지해서,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그런데 부처를 우리는 우주 태허공을 부처라 그러는데 허공까지도 이제 뛰어넘은 걸 부처라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요 허공은 불생불멸이라 그랬죠. 내가 들어서 불생불멸해서 그르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탄생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불생불멸이 못 돼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잘 들으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 공간은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지만 해국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허공은 불생불멸이다면 사람들은 아 허공은 불생불멸하는 거구나 생각을 만들어냈으니 본래 불생불멸이 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할이 나오고 주장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제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사상에 의존하는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부처님은 중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 그러면 내가 나는 사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하는 이게요. 나라고 하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저는 성깔머리가 못 돼가지고 부처님 아니었으면 참 야, 아, 써먹을 데가 없을 뻔했는데 어려가지고 지는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에서 지면은요 밤에 와서 울면서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슬치기에서 져가지고 싸움해본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게 억울해요? 아주 즐거웠던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이겨내기 어려운 일도 봄을 이겨낸 겨울이 없다는 말과 같이 내 마음 생명 이겨낸 고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근본이 이 몸뚱이를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나라고. 이 몸뚱이 나라면 내가 왜 이렇게 늘도록 놔둬요? 왜 이리 조그만하게 놔둬요? 저만큼 더 커져? 물론 내가 작은 거는 내가 작아서 작은 건 아니에요. 큰 놈들 때문에 비교해서 작은 거지. 큰 놈들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면 내가 엄청 크죠.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 저는 일체 남하고 비교하니까 작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모든 것은 남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투쟁하는 건데 거기에서 모든 거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의지해 사는 것을 사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상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라 해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러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내 마음 안에 마음이 있을 때 말하고 손 올리고 내리고 하지 내 마음이 내 몸뚱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영혼이 몸 딱 떠났는데 제가 손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다 도망갈걸요. 죽은 귀신이 관에 이리 넓히려고 했는데 눈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 누가 그 관 뚜껑을 덮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게 참 생명 덕이구나. 내 귀와 눈이 덕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줄 아는 80을 넘어선 참 생명이 80을 통과해가지고 70과

육식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건내 마음 아닌 게단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 보는 게, 아, 내 참생명, 내 마음이구나. 그러면 거울을 보는 사람이 거울 보고 싶어서 거울 봅니까? 내 얼굴 보려고 거울 봅니까? 얼굴 보려고 거울 보듯이 내가 볼 때, 들을 때, 이건 바깥에 있는 경계에 빠져가지고, 아, 자기야 꽃이 참 아름답다. 응? 꽃은 우리나라 꽃이 아주 향기로워요. 저 동남아에 가보면 꽃이 엄청 많지만은 벌나비는 하나도 안 오잖아요. 향기가 없잖아요. 겨울을 견딘 꽃만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 티벳 히말라야 산 5000m 넘으면 너무 추우면 아예 꽃이 자라질 못해서 꽃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기온에 겨울에 추울 만큼 춥다가 석 달만 지나면 봄에 꽃이 피는 꽃 보면 그렇게 향기가 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꽃 향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산삼도 인삼은 몇년 만에 캐요? 인삼 5년이고 올해 지기가 좋은 데만 6년이죠. 그럼 산삼은 언제 캐요? 보는 즉시 캐버려야지. 누가 다 캐가는데 몇 년을 왜 기다려? 보는 즉시 캐야 돼. 보는 즉시 산삼은 그건 하루라도 놓치면 누구 거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산삼하고 미국 산삼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게임이 안 돼요. 100뿌리하고 안 바꿔요. 중국 산삼 몇십 뿌리하고 우리나라 하나하고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우리나라 지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요번에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그렇게 싸움만 합니까? 그러게. 기운이 넘쳐나서 싸우는 거죠. 그 기운을 싸움하는데 바칠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갔으면, 우리는 모든 게 조상을 잘 둬가지고 이만큼 왔으면, 내 마음 안에 DNA가 내 조상이다. 내 DNA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게 조금만 배려하고 서로 화목해서 그 싸우는 기운을 좋은 데로 방향 제시해 줄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그 정치인들을 하는 그 정치인들이 그리 싸움하는 분을 뽑은 거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이 비방 잘하고 욕 잘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가? 좋은 말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원하고 그 사람을 찍는다면 모든 거는 내한테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일심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석종사 사는데, 석종사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고려사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오는 신도들 보고, 석종사 여왕과 끌란 명당 기운 좀 많이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예, 많이 가지고 와서 코를 볼름볼름 들이마신다더니, 후, 하는 사람인데, 명당 그렇게 안 들어가요. 명당 기운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런다고 명당 기운이 거사님이나 보사님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려는 욕망, 그 욕심 하나만 법당에 올려놓고 가십시오. 내 마음에 내 단점 하나만 꺼내고 올려놓고 가면 빈 공간이 생기면 명당 기운은 저절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면 남이 탓을 할게 아니라 내 가정이 얼마나 금강경에서 말한 사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건 부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불교를 위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아,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말할진데 이건 정말 지켜보자. 그러면 마음을 떡 돌아볼 때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꽉차 있는가, 어떤 감정이 꽉차 있는가?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만 위해 주길 바라는 마음. 아, 이걸 짊어지고 다니기엔 내이 몸뚱이란 법당이 부끄럽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하니, 부처님은 등불 하나만 켜라 했으니, 이걸 없애려고 내 단점을 싫어해가지고 또 화냈네, 빌어먹을. 아, 또 미워했네,
또 못 참고 또 술 먹었네. 내 단점을 싫어하고 후회하는 동안 그 기운 먹고 점점 단점이 커가니까 요 단점 덕택에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구나. 어이 자네, 나하고 한번 마음 농사 지어보자. 이 화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고 있는가? 이 뭐고 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 바깥으로 남과 비교하고 투쟁하던 마음이 자기 자신 안으로 쏙 들어와서 들어온 놈하고 나하고 하나가 딱 되면 참생님이 돼서 저 사람이 내가 돼버려요. 한 허공이 돼요. 이 허공이나 인도 허공이나 석종사법당이나 해인사법당이나 한 허공이듯이 아, 이 한 허공을 부처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그거 깨달으면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다. 그러한 부처님 고마움이라는 건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처님 고마움과 제가 느끼는 고마움이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제발 사람 금방이에요, 금방. 응? 내가 이번에 내 사랑하던 내 상자가 하나 떡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놈이 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사오 알아요? 차 따라 마시는 자사오. 그 아주 귀한 게 몇 개 있어. 가보니까 아는 죽었는데 자사오는 못 가지고 왔더라고. 야야, 그렇게 끼던 자사오 너 못 가지고 갔네. 여러분들 지금 화내고 날 위해 주기 바라는 것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것은 손님입니다. 손님에 속지 말고 이 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 벌써 나는 누구인가에서 벗어난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하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것이 본래 말을 넘어선 말이더라. 부디 오늘 이러한 인연으로 마음 농사 잘 지어가지고 아, 내 마음 넓히고 보니 행복이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해서 이 짧은 세상, 이 무상한 세상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식구절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손짓하리라. 아름다웠다고 손짓하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장관.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골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삶 앞에는 항상 두 개의 단추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멈춤, 하나는 진행. 보기에는 똑같지만 누른 뒤의 세상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멈춤은 고요가 찾아오고 진행하면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과 속에는 늘 후회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요. 누르기 전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지만 누른 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웁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며 겸손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낮추고 다 알 수 없기에 숙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때 빛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빛은 언제나 멈춘 마음 위에 내려앉아요. 어느 날 스승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부처를 찾았는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산과 바다를 헤맸으며 수많은 경전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부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해능대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한 생각 돌이키면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부처는 새벽의 별빛이 아니고 절의 종소리도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곧 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잡지 말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무념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 맑은 거울처럼 비추되 붙잡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빛입니다. 육조 단경은 말합니다. 부처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의 본성이 이미 청정하니 깨달음은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도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기도였음을, 찾지 않아도 이미 부처였음을, 본래 부처, 본래 청정, 본래 자재, 이 마음 하나가 하늘을 덮고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땡큐.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0: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0: 그래서
1: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예. 스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3: 예.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10년 이상이에요, 스님. 진짜
2: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나이가 70 넘으면은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네.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야, 오늘 웃자 하면서 나오고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정도요?
3: 그렇게 많아요.
2: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 데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2: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뜻도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떠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몇이세요? 이런 분은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네.

0: 그러면은 아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1: 그러게요.
0: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차 이래 그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 드립니다.
2: 그런 얘기. 예. 예.
0: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이 박람회장 온 뭐 노보살님이라든가 전부 제가 이제 요즘은 발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0: 종아리를 만지고 주물러 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미리 하는데.
2: 어, 지금 사진에 보이네요.
0: 예, 예, 저렇게 합니다. 예. 아. 예. 저렇게 하면 누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 한두 번씩 다 아픕니다. 그럼 저기서 내가 우리 지금도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뭐 어떻다 했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몸도 건강해야 좀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죠.
1: 아, 멋지시네요.
0: 예, 예.
2: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저기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0: 저게 하면은
2: 네.
0: 15분을 하게 돼 있어요.
2: 한번 세팅이.
0: 그래서 한번 하면 15분이 되면 끝나는데
1: 예.
0: 15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 더 이제 한다 해도 싶은다 더 있죠.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 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2: 예. 예.
1: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0: 예.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뭐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야 돼요. 예, 무슨 내가 어디를 아프다, 어디를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2: 그럼요.
0: 예, 그래서 아, 내가 저거 발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막 그거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인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어요.
1: 아~
0: 그분이 거기 근거에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또 불편한 거지.
0: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내가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완전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한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1: 아, 그런.
0: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2: 예.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 행하신다.
1: 그러게요.
2: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0: 예.
2: 이제 교계 내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가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0: 예.
2: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0: 예, 제가.
2: 예.
0: 5년 전까지만 해도
1: 예.
0: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1: 예.
0: 얘기를 안 했어요.
2: 예.
0: 그래서
2: 네.
0: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실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1: 예. 예.
0: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불교, BTN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1: 예, 생명 나눔 실천 공부. 예,
0: 저도 기증을 했고
1: 예.
0: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1: 예.
0: 불교 단체에 12군데.
1: 와.
0: 예, 12군데 BTN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 복지금이라든가
2: 예.
0: 법보 신문, 현대 불교 신문사 불교
2: 이게 총 망라하셨네요.
0: 예, 그거 하고 이거 외에
1: 예.
0: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디 가면 많이 먹지가 합니다.
1: 그게 예.
0: 한 10군데, 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0: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1: 예.
0: 아, 사장님은 사업하고 돈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2: 맞아요.
0: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1: 네.
0: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1: 예,
0: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났을 때, 아,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어머니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하던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1: 예.
0: 기퉁에. 시장은 시장을 가지 못해.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에입니다. 예.
2: 네.
0: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1: 예. 예.
0: 쑥을 샀는데 쑥 요만큼 쑥 사고 뭐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1: 예.
0: 다 해봐야. 그래서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다.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 사가지고 이거 다 샀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싸가지 가고 내가 사가지고 그걸 들고 또 참 그렇잖아요. 또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 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미라든가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2: 네.
0: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진짜 감동적이다. 아니,
1: 본문이에요, 본문. 네.
2: 그러니까요.
0: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1: 예.
0: 내가 항상 웃고 항상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2: 아, 네. 네,
0: 기분이 좋아져. 네.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래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2: 아,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네.
0: 네, 네.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2: 네.
0: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1: 예.
0: 합장해 다 기도하면서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1: 예.
0: 그냥 이러고 말해. 전 이래 이렇다고 하니까.
1: 예.
0: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1: 어, 예,
2: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0: 예, 예.
2: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1: 예.
0: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저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오.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2: 그런데
0: 오영재 중에 마지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 네.
0: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2: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는 해도 가정 방문이 그 있었어요.
1: 예, 있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이 하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회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학교 안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 가지고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해야 돼. 선생님,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행 중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1: 그렇죠.
0: 저는 그 많이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2: 네.
0: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1: 예.
0: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습니다.
2: 단칸방이라고 예. 했죠.
0: 그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2: 예.
0: 이 아버님한테 이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0: 그냥 인사하셔서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이네요.
0: 그렇죠. 예. 예.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읍시에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걸 와서.
1: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올라오셔서.
0: 예,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때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그게 아,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1: 아, 그래서 학원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 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그때부터도 뭐 손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예, 예.
0: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야, 저 집에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1: 아니 새빵살이니까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2: 예.
0: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1: 아, 예.
0: 이게 한 한 10년 반에,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배 했는 것 같아요.
1: 예, 이래 하고 거의 제가 2년에 한 번씩은 예, 이사를 그래, 하신 거죠.
0: 예, 그래 이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2: 예.
0: 예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2: 예, 경동시장에 그 있습니다.
0: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가 있잖아요.
2: 예.
0: 그걸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대로 밖에 나가니까, 고기, 새우 떼야 그러죠.
2: 예.
0: 고기 익는 게 미꾸라지 물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더니,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제가 한다고.
1: 팔딱팔딱
0: 막. 그게 내 가슴이 보통 능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있잖아요. 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운 데 다니면서 그걸 보니 가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2: 아.
0: 예, 예,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러니까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주자. 이틀 더 물어주니까 아주 팔팔해요.
2: 네.
0: 아, 아니다.
1: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예, 여전히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가지고
2: 예.
0: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2: 예, 중랑천. 예,
0: 중랑천에 가서 그걸 비워줬어요.
2: 아이고.
0: 이야, 그때 내 마음이요. 그 비워주니까 이것들이, 이거 미꾸라지 막 사방울이 흩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좀,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 나 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2: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요.
0: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예, 조금 이제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나아지든가요.
0: 예, 그래서 이제,
1: 예.
0: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활동한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건은병이.
2: 예, 예.
0: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2: 예.
0: 여기 은청, 말도 잘 못했어요.
1: 예, 예.
0: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또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그분도 우리 집안 친. 그런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그냥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래 손질해 주고 절대로 손을 막 손 막 몸만 지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 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건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우유 이거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네. 예, 집이 없이 다니시는 분을.
1: 그것이 노숙인입니다. 예. 그래 잘 그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까이 석 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새색시를 하나 구해왔더래요. 그래서 새색시를 구해왔는데 새색시를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 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이고.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이제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0: 그 당시만 해도 예, 최강의 예, 일이다 했던 거죠.
1: 오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움막집에 있는 거 봐요. 네. 그까지 이제 와서 그 봉천동에 있다 그래.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0: 네. 추석 날인데.
1: 예. 네.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치 추석 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네.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선물을 했더니, 아, 양말 있죠?
2: 예.
1: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줄로 샀다. 그런 얘기 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예.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게
0: 네.
2: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1: 예, 예.
2: 눈물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하셨고
1: 예.
2: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1: 예.
2: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2: 힘든 예.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1: 예.
2: 눈에 밟히고
1: 그래서
2: 보살행을 하시는 것
1: 예.
2: 같습니다.
1: 이제 그런 것도 있고
0: 예. 네. 또 다른 선물이
1: 예,
0: 갖고 나오셨어요.
1: 선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0: 예.
1: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0: 오래됐네요.
2: 예. 발아서 완전히
1: 여기 막 예. 여기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예, 예.
0: 색이 바라고
1: 예, 예.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2: 예, 예.
1: 저는 이거를 하는 그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성받고 예. 이렇게도 합니다.
0: 아, 그게 뭔가요?
1: 예,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0: 아.
1: 예, 염주가 들었는데
0: 예.
1: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2: 천주네.
1: 예, 예.
2: 예.
1: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2: 예.
1: 어느 그 다른 업체가
2: 예.
1: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이 행사를 아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나오면서 저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2: 예.
1: 하루도 빠짐없이
0: 와.
1: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 잘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이 염주만큼은 꼭 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든지 꼭 견자하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0: 네.
1: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네. 태어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2: 네.
1: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이 시를 또 쓰고 있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0: 유품이니까.
1: 이래서 네.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놓고 몇십 년 내려온 거예요.
2: 네.
1: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도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0: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인연이네요.
0: 예.
2: 그 아주 귀한 인연이네요.
0: 이게 왜냐하면은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예,
0: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그러니까
2: 노사님이 평생 50여 년 이상은, 쓰시다가
0: 예예 예, 평생 쓰셨으니까 예.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예.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껏 봐도 사장님이 이게 사장님 못할 거라고 혹시 안 그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을 그러니까 괜찮아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그때 관세음보살 그때 나무암비탑을 그때 나무암비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한 네. 30분이 걸려요. 네. 그 이제 그때 또 저 나무암비탑을 관세음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시간이 또 들려요. 예. 전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 그래 하는 게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보통 30분 1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아,
2: 그럼요.
0: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 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면 것처럼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해,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 날 때, 화날 때도 있고 또 할 때 그럼 이걸 가슴에 딱 안고 잠시 생각해, 잠시. 네. 부처님 가르침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1: 아이 그럼요.
0: 예, 한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풀리고 좋아지죠.
1: 진짜 귀한
2: 삶이 수행이고 예. 명상이고 예. 기도세요.
1: 게다가 또 실천을 예.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2: 보살행을 직접 실천하고 근데
1: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이 휴번호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했는 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 이렇게
1: 예,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0: 잘 되고
1: 예.
0: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근데 사업이 번창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0: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 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네, 둘 다 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0: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데가 없어요. 원서 쓸 데가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근데 그게 나의 학권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저 전문대학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쭉 알아보니까 저 광운대 밑에고 전문대학 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그런데 예.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잘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했어요. 근데 전문대 자격증을 예.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저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생이 있어요.
1: 그래가지고 편입학을 하시고.
0: 거기에 가지고 토익이 좀 있어요. 그래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 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그래 뭐 전자공학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학 갈까요. 그래 둘 다 광운대를
1: 예, 가게 됐네요.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광운대학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바로 밥 먹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야,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 끝나면 우리 셋이 당구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네.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식당이 주인이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내 밥값 반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즐겁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1: 부럽네요.
0: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목한 예, 예. 예. 가족 사진이 예. 보입니다.
0: 예, 요거는 이제
1: 아드님하고 예.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0: 예. 예. 예. 지금 이제 큰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이고
1: 네네. 예,
0: 여기 또 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예.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 아들 둘 여기 돼 있어요.
2: 예. 예. 예.
1: 너무 예쁘죠? 손주가 더 예쁘다 아, 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1: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예. 손주들 여기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예뻐하잖아요.
2: 예. 예.
0: 요즘 이제 제일 예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0: 네.
1: 아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할게.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네.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뭘 사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 또 간단한 빵 같은 거밖에 그쵸.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한번 먹으라고 20개 사 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2: 네.
0: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였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다 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 한 게 또 저한테 깊은 충격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 예.
0: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예, 항상 내 집에 나올 때 꼭 만 원짜리를 몇 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2: 예.
0: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2: 예.
0: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뭐 좀 줘야지 뭐 해서 본 게 지갑에 돈이 5만 원이 있는데 5만 원 이걸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었단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많은 가게 되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그 뭐 제품 때문에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이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1: 네.
0: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2: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2: 예, 예.
0: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1: 남은 걸 드시고
0: 실지입니다,
1: 계시는
0: 실지.
1: 거죠.
0: 실지. 예. 먹는데 그 종로 끌지로 하면 넓잖아요.
2: 예.
0: 다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노시, 내가 밥 사드릴게. 노시라.

0: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 사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을지로 그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마한 식당들이
1: 네.
0: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주고 내가 면만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내 우리 불사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예.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으면서 거지들 손한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제가 오늘 이제 법문을 듣고
0: 예, 아니,
1: 있습니다.
0: 전 그래요.
2: 아니, 목종 스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처음이에요,
1: 너무
2: 진짜.
1: 훌륭하세요.
0: 아니요.
2: 정말 대단하신 것이 매일 밤 12시에 비탱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뭐늘 들어주신다고 하고요.
1: 우리 비텐
2: 진짜.
1: 애청자시네요.
2: 네.
1: 애시청자.
0: 아니지만 불교 BTN에서 참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 내주시고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데 그
1: 맞습니다.
0: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수 있는 길이 BTN 방송 많이 보세요.
1: 와.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불자라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오늘도 가면 그것도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서 오시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이제는 큰 소리로 아 저도 불자입니다. 나 어느 선님 저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2: 그럼요.
0: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아니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나 우리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해하고 나도 좋지만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음재 짓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히 내세웁니다.
1: 열심히 버티세요.
2: 내가 불자이고, 내가 불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0: 그렇죠.
2: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가는, 입담도 좋으시고요.
1: 그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막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0: 항상 감사하죠.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2: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번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석 불자님,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널리 널리 세상에 잘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0: 아유,
2: 오늘
0: 감사합니다.
2: 나와주셔서 정말
1: 나와주셔서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섭 불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1: 그런
2: 있잖아요.
1: 말이 있죠.
2: 아마 아버님의 그런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또그 밝고 또 긍정적인

0: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아,
0: 들었습니다.
1: 그럼요. 우리 김한석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0: 그니까요.
1: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0: 그러면서도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0: 네.
1: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0: 맞습니다.
1: 싶습니다.
0: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다베 가족은 다르다. 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에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다베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다웨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행복의
0: 네.
1: 원인이 바로 보시행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그
0: 그러니까요.
1: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괴입니다.
0: 그렇죠.
1: 우리 부따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괴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스님
1: 아,
0: 기대되시죠?
1: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0: 네.
1: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개송을 할때 이제 대승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
0: 맞아요.
1: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아니 여기 맑고 이렇게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네. 네. 아우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네,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나오는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1: 그러게요.
0: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슈퍼스타.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있죠.
0: 네. 맞아요. 네.
1: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2: 맞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네네.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1: 네.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0: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
1: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민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네.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나눠지죠.
0: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올해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가장 뉴 에이지 야소다라
0: 가장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야소다라입니다. 네.
2: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0: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1: 인도 뭄바이?
0: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1: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네.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 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1: 양쪽으로? 네, 자랑스러워요.
2: 또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네요.
0: 한국말로.
1: 그리고 게다가 인도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네.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1: 우리말에 대한.
0: 네. 네. 예.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 그 어떤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1: 네네네.
2: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잖아요.
0: 네네네.
2: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의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어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1: 아, 그렇구나.
0: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2: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1: 그렇죠. 네,
2: 맞아요.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2: 어떠셨어요?
0: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그 힌두교잖아요.
2: 네, 맞아요. 힌두교.
0: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주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대왕과 마라파피아스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또
1: 엄청나죠.
0: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모든 영화에 그렇죠. 음악이 들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1: 극상. 예.
0: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1: 네.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0: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주변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0: 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 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1: 네.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0: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1: 야.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0: 예.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1: 좋았어요.
0: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1: 야.
0: 네.
1: 어머, 양다라다.
2: 야소다라 같아요.
1: 예쁘네요.
2: 아마 실제로.
0: 감사합니다.
2: 야소다라는 그쪽 네팔 쪽 가깝게 계셨거든요. 그 왕국이.
0: 네.
2: 그래서
0: 콜리아국.
2: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런 모습 있죠. 인도인요.
1: 네.
2: 인도는 여러 부족이 살잖아요.
0: 그렇죠.
2: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 저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리아르

0: 샤카족이라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1: 실제 모습이. 예, 이 모습과 네. 흡사할 네, 것이다. 거다.
2: 아, 영광이네요.
1: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어때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소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가님도 다행히. 네네.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1: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2: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 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1: 하시는군요.
2: 네. 와서 아이고.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 네,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
1: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2: 네. 아이고.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 그럼요.
2: 와서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 아이들이 진짜 네.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2: 공주님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0: 선생님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1: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상님.
2: 네.
0: 저 뭐야 케이크예요?
2: 네, 아니, 케이크 너무 예쁘다.
1: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0: 예쁘네요.
2: 옷 모양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1: 디테일이 네. 엄청납니다.
2: 네, 아까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다라가 야소다라를 어떻게 먹어?
0: 사진 찍어놓고 주세요.
2: 네. 너무 행복했던
1: 야소다라가
2: 추억이죠.
1: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0: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비운의 태자비죠.
2: 그렇죠.
0: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를 아들을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우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1: 맞아, 맞아.
0: 생각하고 네. 라우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2: 그렇죠.
0: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우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우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네, 미랭제일. 네, 네, 네. 그리고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됐죠. 네. 이 모임 마하파자 파티하고 네. 출가를 했습니다.
2: 네.
0: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치대했죠.
2: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2: 네.
0: 또 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2: 그렇죠.
0: 종국에는 또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1: 여러
0: 같아요.
1: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2: 네. 네. 그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네.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0: 그래요.
2: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라울라 라울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네.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2: 네.
1: 예, 네, 그 노래 혼자 부르는 예,
2: 네,
1: 그
2: 혼자 부르는 라울라. 라울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타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1: 못했죠.
2: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0: 그렇죠.
2: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1: 애증의 마음이 크죠.
2: 네.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서운했겠죠.
0: 네,
2: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0: 생각도 했습니다. 네.
1: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0: 네.
1: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2: 완벽할 정도로 다른가요? 네.
0: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1: 네.
0: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2: 좀 다른가 보네,
0: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멀리 네. 스피치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뭐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약간
2: 좀 과하죠.
0: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내가
0: 맞아요.
2: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을
0: 네, 성악가적인 습이 네. 있었죠.
2: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좀 저를 늦게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2: 팝 소프라노라는 네.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2: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1: 노래 다재다능하시네요.
2: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0: 네.
2: 저희가 또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씩 어떻게 실감을 좀 예, 보여주시면 네. 안 돼요?
0: 자, 그러면 성악 발성은요. 좀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좀 몸통을 좀 열고.
1: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0: 네네. 좀 그 성악가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2: 맞아.
0: 게 아니라.
2: 보통 이러고 나.
0: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되고요.
2: 이제 알았어요.
0: 네,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하품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고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요 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떻게 네. 갑작스레 요청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0: 아, 그다음.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네.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했으니까 네. 네. 라훌라의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네. 조금 감미롭죠? 좀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절절하고.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쵸?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0: 네, 그 약간 지금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네,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0: 네.
1: 그다음에 성악이면
2: 그래요.
1: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우리
0: 네.
1: 선생님 최고다라는
2: 만능이실 것
1: 이야기
2: 같아요. 만능.
1: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1: 예.
0: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0: 그냥 동요만
1: 하잖아요.
0: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1: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1: 스님,
0: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이 정도면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2: 그래요, 궁금합니다.
1: 보고 싶으시죠?
2: 예.
1: 준비했습니다.
2: 그래요.
0: 어떤 거?
2: 볼까요?
1: 와! 뭄바이 공연. 이번
0: 네,
1: 공연인가요?
0: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2: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요.
0: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1: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0: 네,
1: 그러면?
0: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 아, 현지에서 그
0: 네,
1: 오디션.
0: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1: 저렇게
0: 자막이
1: 힌두어와.
0: 예, 영어와
1: 영어나.
0: 네.
1: 이게 어딘가요? 이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0: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해조음 소리라는
2: 예.
0: 찬불가를 녹음을 했는데요.

0: 잘한다.
1: 찬불가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아,
1: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예.
0: 천상의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예.
2: 야.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1: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0: 오, 길게 하셨네요.
1: 네. 학교를 또 졸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0: 아.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풍채도 맞아요.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네. 해외에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네.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제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되셨을
1: 네,
0: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네.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네, 행복해하십니다.
0: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네. 조수미 선생님은 직접 만나뵌 적 있으세요?
1: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네. 조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0: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스님.
2: 열심히 하셨네요.
0: 거기다 최고점 졸업 네. 맞나요?
1: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0: 야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
1: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0: 독보적으로 받으셨겠는데요.
1: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을
0: 하고 있어요.
1: 1등 소프라노로 네,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2: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요.
1: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네.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그래. 서로 알아보려 볼 수 있을런지.
0: 아유, 보겠죠.
1: 네.
2: 귀국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귀국해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덕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다니는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소외돼 음악적으로 소외돼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네네.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2: 네.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네.
0: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1: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그 찬불가 신작 찬불가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0: 야, 진짜 예쁘네요. 언젠가요?
1: 아,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네. 수원에 보현선원이라고 이제 성관 스님이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원이 저의 첫 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첫 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0: 공부를 하신
1: 네, 공부를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불자로서
0: 인연의 시작이었죠.
1: 네. 예. 저에게는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네.
0: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1: 네.
0: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 네, 보현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 스님이 계시는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0: 네.
1: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바쁘시겠는데요?
1: 네.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하고 즐겁고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1: 네,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지는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2: 네.
1: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친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0: 그런 말씀을 하세요?
1: 네.
2: 외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됐나요?
1: 몰빵된 것 같습니다. 네.
0: 뭐 서로가 좋잖아요.
2: 그럼요.
0: 우리 불교계도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는 것 같아요.
0: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더 알게 되셨어요.
1: 네.
0: 인연이 깊어집니다.
1: 네.
0: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1: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한

0: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뭐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1: 아, 상대방들, 주변 분들한테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1: 좋죠,
0: 뭔가
1: 좋죠.
0: 좋은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그럼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2: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네,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좀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어려워요.
2: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 그러셨군요.
2: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2: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1: 네.
2: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0: 눈물이 나죠? 네.
2: 그래서 아마 지금 황남기불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1: 와.
2: 예.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종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0: 네,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1: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덕분에.
0: 눈물이 나요.
2: 지금까지 해오신 네.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것 같아요.
1: 네.
2: 야소다라잖아요.
1: 야소다라. 네.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그러네요. 해야 될까요,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짙네요.
2: 예, 맞습니다. 이 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 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 하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1: 그렇죠.
2: 종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2: 예.
1: 너무 자랑스럽죠?
2: 예.
1: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1: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네.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185-0208번 전화하셔서
1: 네.
2: 좋은 불연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0: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네.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네.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1: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될 겁니다.
0: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0: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매...

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북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송순님 오늘 시즌 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었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달리면서 아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은
0: 네.
1: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0: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 너무 기대되고
1: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0: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0: 아, 진관사?
1: 아마, 예.
0: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1: 예.
0: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구나.

0: 네.
1: 어,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걸 있는데 그걸 얼른 돼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1: 예.
0: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오, 내 건데 이거.
0: 매니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1: 오, 예. 어,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행이군.
0: 우엉잡채.
1: 아, 이거. 오,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1: 네.
0: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아, 오늘 스님은요.
0: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0: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0: 와, 개호 스님.
1: 네.
0: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0: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스님!
1: 아이고, 간세음보살 오셨습니까?
0: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이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1: 예, 예, 예. 예.
0: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이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사실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2: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 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이쪽이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1: 요거를 예. 절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아,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네.
1: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3: 네.
1: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아. 자꾸 넘어가니까
3: 아.
1: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져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선생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안 하면 맛이 없어요.
0: 와.
3: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1: 네.
3: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

0: 보여드릴게요.
1: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2: 네.
3: 네. 와,
1: 예,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3: 네.
2: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엄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3: 약지로.
1: 네, 약지로.
2: 처음 듣는 이게 말
1: 이런 거는요.
3: 네. 아이고 저.
1: 굉장히요. 단맛이 고여요.
2: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2: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3: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콕 삶아가지고, 네. 그 다음 매주를 뜨잖아요. 네.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3: 자,
1: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예. 간장이요.
2: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2: 와, 진짜 진하다.
1: 예.
3: 와.
1: 자, 이거 저 아까 넷째 그 손가락.
2: 이거
1: 약지.
2: 예.
3: 약지.
1: 그럼 자, 한번 간을 봅시다.
2: 이걸로 할게요.
1: 예.
2: 이슬로 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1: 네.
2: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사가 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3: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은.
1: 네.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2: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3: 맛있습니다. 네.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네네.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3: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3: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한 번 더 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3: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3: 바루.
2: 시합 한번
3: 돌려볼까요?
2: 네,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2: 아우!
3: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3: 와, 야, 개호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1: 예, 자, 저도 한번.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2: 예.
3: 자.
2: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3: 오. 생각보다 무겁죠?
2: 오, 예. 돌이 튀어들어. 어, 못 돌리네.
3: 와.
2: 야, 막 이게.
3: 와.
2: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아.
1: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3: 근데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2: 예, 스님이 이렇게
1: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짤 때
2: 네.
1: 결이 고와요.
2: 아~
1: 빨리 갈고 그러면은 예.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3: 빨리 하면 안
1: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2: 예.
1: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2: 예.
1: 강화도에서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3: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1: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2: 지금 진강사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1: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2: 아~
1: 맑은 바닷물.
3: 바닷물.
1: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2: 물. 아니
1: 물로.
2: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1: 있나요?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2: 어, 되게 연해요.
1: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2: 네.
1: 마지막 올려가지고.
2: 네.
1: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3: 아 조항단.

0: 예, 스님이 한번 가를 보세요. 자,
1: 감사합니다. 예.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0: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생선돼요.
0: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 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 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 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 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 보고
3: 가죽전. 네.
0: 그다음에 엄나물 네.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무침.
0: 그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네.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네.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실청을 아, 넣고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네. 이제 한번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1: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1: 네네.
0: 네. 와. 이런 거는 네.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1: 뭐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2: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1: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네, 써먹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 네.
0: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 그대로
0: 하는 게. 네, 그대로.
2: 아.
0: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2: 네.
0: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1: 두툼하게.
0: 네.
2: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아,
3: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1: 네.
0: 아 이렇게 이제 네,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1: 와 개호수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네. 우리가 채 쓸 때요,
2: 네.
0: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1: 네,
0: 제가
1: 네.
0: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2: 네.
0: 이게요, 네. 이게 다 갈라져요.
2: 아.
0: 이렇게 쓰면은.
2: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로다지로 쓸자고.
2: 네. 네.
1: 가로다지? 가로다지가.
2: 아마 이렇게.
0: 이렇게 해가지고.
2: 한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2: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1: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2: 네. 아.
1: 와.
0: 요 끝을 이게, 살짝살짝 들어줘야 네. 돼요.
2: 이게 연습이 돼야 돼.
0: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2: 네.
1: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2: 제가 그러잖아요.
1: 아,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1: 네.
2: 알겠습니다.
0: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1: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0: 어,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1: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0: 아우, 잘 쓰신다.
2: 셰프인데요.
0: 아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은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네.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야.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2: 네,
0: 썰라.
2: 알겠습니다.
1: 요거 야, 오늘 기억을
0: 명심하세요.
1: 진짜 팁이네요.
0: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2: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1: 그러니까요.
2: 제가 상상이 안 가서.
1: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이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1: 하나씩.
0: 돼요.
1: 하나씩?
0: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2: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2: 빨간 거지. 와, 이거.
0: 이거
2: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2: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2: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2: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1: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1: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1: 네네.
0: 네.
1: 무 넣고
0: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1: 아.
0: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1: 네네. 아,
0: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1: 조청.
0: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조청.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무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2: 안 달아요.
0: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2: 안 달아요.
0: 예.
2: 매운 기도 딱 맞고요.
0: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1: 스님 감으로 하신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0: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1: 간이 딱 맞습니다.
0: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1: 생강즙이요?
0: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2: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스님.
0: 자, 이래가지고, 맛있죠. 자, 이걸 넣어보세요.
2: 한 개씩요? 자,
0: 넣어보세요.
2: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스님?
0: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1: 네, 이렇게 샤워하듯이.
0: 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2: 아.
0: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2: 아.
0: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1: 네네.
0: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1: 네.
0: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2: 네.
0: 자, 이제 끕니다, 불을.
1: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0: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예. 네.
1: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0: 네.
1: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0: 아, 그럼요.
1: 이 씹히는 맛도
2: 여기 있고. 안에 또
0: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

0: 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인천에서 온세상 나눔 재단을 운영하고 또 수미 정사와 영산 정사의 회주를 맡고 있는 소임을 보고 있는 종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요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 법문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자성의 원불은 뭐냐? 그럼 자기가 뭐 관세음보살이나 뭐 집안이 우환이 많으면은 무슨 뭐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제 자기 업이 무거워 운명론자들은 뭐 지장 자성을 모시고 이렇습니다. 원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원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밖에 각 절에서 원불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뭐 삼천불전, 뭐 천불전 해가지고 많이 모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시고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크게 불사하시고 또 많은 부처님을 점원하시고 마음 밖에 그거는 저가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류의 복덕은 되지만. 무류의 공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복덕이란 말은 뭐냐? 복이 세어 나가는 복은 되지만 무류 복덕 공덕이란 말은 뭐냐? 샘물처럼 항상 물을 떠내도 물이 항상 그 잔잔하게 고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류 복덕이란 것은 내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모셔는 공덕이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래 부처님이 계시죠. 원래 부처님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찰력으로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기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앞을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과 그 부처님으로 나오신 뭐 아미타불이나 약사리불이나 자기가 원하는 원불을 마음에 모심으로 해서 큰 위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업장 소멸할 수가 있고 또한 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공덕이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괜찮죠? 마음밖에 모시는 큰 불상이나 큰 절,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소유상 허망된 겁니다. 계시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양무제와 달마스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공덕이 무 없다. 이게 마음밖에 모시는 불상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자성불을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달았으니까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근기가 높은지 낮은지 성숙된 불자가 왔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내가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린 데니까 누가 지적해서 딱 드리지 않고 전체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눈을 떠서 손 들라 그러면 안 들어요. 왜? 옆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눈을 조용히 감아 보세요. 오늘 어제 마음이 오늘 이 비티엔 무상사 법당에 앉아 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분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세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네. 어제의 마음과 BTN에 앉아있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불거불래라. 이 마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마음도 아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아, 공부가 상, 중, 하로 나누면은 중간쯤 됐다. 중간쯤 됐다. 자,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큰입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라 했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 했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돌을 딱 깨쳐서 부처의 불성을 딱 보고 나서 외친 삭구입니다. 삭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랬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무상시 생멸법 요까지 들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뒤에 또 입구가 있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나찰이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입구가 있을 텐데 그 입구를 듣기 위해서 그 법문을 살려준다면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따뜻한 피를 원하니까 나찰이. 그래서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두 말씀을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유약이라.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말에 요것 저것 다 적고 나서는 몸을 던져요. 결국은 주인공은 돌아가시지 않죠. 자, 재행무상생멸법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전날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마음도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새로운 물로 바뀌지만 하나의 강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 서간 부처님은 기원전 약 7세기에 태어나신 어른, 탄생하신 어른이신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 만유 유전을 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약 한 160-7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전 법문을, 유전 법문이 뭔지 알죠? 무명으로 행이 있고 행의 식이 있고 쭉 유전 법문이거든. 유전문으로 이 법문을 리바이벌한 분이 아니시나 생각됩니다. 만유는 유전한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그 시대에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눈 떠서. 자,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으셔야 돼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망어 중재 모여. 금일 참회야. 십중 중 대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눈 떠도 내가 들었던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눈 떠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마음과 오늘 무상사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 같다. 손 한번 들으세요. 아까 분 내가 알아. 내가 이분들에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은 거요? 예, 활과 방으로 한 방 맞은 거야? 두 번째, 아니야. 어제 마음이 지금 동일한 마음이 와서 이까지 와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무상사법당의 마음 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방 맞았습니다. 한 방 맞았어. 자, 그러면 아니야. 불거 불레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비유비무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있었죠? 한 방 맞습니다. 네, 한 방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이 비구니 스님 독경 소리를 듣고 깨쳐요. 그게 뭐냐? 과거심도 알 수가 없고 미래심도 알 수가 없고 현재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걸 보고 깨쳤는데 이 깨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덕산 스님이란 분이에요. 육체는 스님이 깨친 입 깨친 말인데 덕산 스님. 그러니까 한 노파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과거 현재 밀심이 불가득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서 이 떡을 드시려 하십니까? 하는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어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까지 앉아있는 마음까지 동일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산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아니야 다른 마음이야 이거 다른 마음이야 그러면 단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만약 이 말이 있지도 않고 마음이 없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이러면 불가 지론을 가진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아트만적 마음이에요. 에고 이랍니다. 에고 예. 에고라 그래요. 이거 아트만적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는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공부가 뭐냐? 일단 자기 마음 자리의 자성에 자기 원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야 돼요. 아, 만약 내가 업이 무겁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모셔라. 내가 운명적으로 수겁적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즉 나 고통받고 있어. 그 원인이 과거의 업장이 지금 받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업장이 또 미래에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수겁인데 운명론자인데 이분은 지장보살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성 지장보살을 마음에 모셔라. 세 번째는 내가 머리가 나빠. 우리 아들이 손자가 학교에 붙어야 돼. 그러면 경책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을 모셔야 돼요. 내가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초지일관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처음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넘겨. 늘 초심을 잃어버려. 나는 원력과 근기가 낮아. 그러면 보현보살, 즉 자성보현을 모셔라.

나는 극락이 있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아미타부처님을 자성 아미타를 모셔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자들은 뭐냐? 약사의 약설의 자성을 자성 약사를 모셔라. 예. 자. 그런데 모시는 법당이 있어야죠. 법당. 여기는 지금 법당이 지금 수많은 불상이 모셔졌잖아요. 범소 이상 계시 허망된 불상을 모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가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나에게 함께할 자성관함이나 자성지장이나 자성보현이나 자성아메타나 자성약사불은 영원한 거다. 그 부처님은 어떻게 모시느냐? 신불당이라 그랬어요. 몸신자, 부처불자, 집당자. 이 몸이 법당이야. 이 몸이 법당. 여러분, 법당이 좋네, 전부 다. 법당은 좋은데 장엄은 안 됐네. 장엄이 안 됐어. 여러분 장엄 안 됐네. 장엄 되신 분도 계시긴 계신데 장엄이 안 됐네. 장엄 뭐예요? 우리 부처님 장엄 돼 있죠? 법적이 뭐야? 큰 절 가면은 외부에 그 절 외부에 단청 돼 있죠? 단청 장엄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단청이 안 돼 있네. 법당은 좋은 단청이 안 됐다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다. 단청에서 자기 마음에 자성관음 자장지장 모시세요. 오늘부로 모시는데 스님도 원불이 있습니다. 나의 원불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세요. 여러분, 나 부처님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언제 인연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연됐습니다. 아, 중학교 1년 때인가? 아, 우리 아버님이 인재하신 분이고 어머님이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세요. 두 분 다 절실한 불자인데 아버님은 신대장을 했습니다. 나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개구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나를 보고 아버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게을러 빠졌어. 어? 너 그 좋은 머리에 공부를 깃들게 하는 내가 힘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아니, 노력하지 않고, 그런 걸 준다는데, 내가 그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게 뭐냐면, 천수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요. 이거를 너가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대단해져.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불교를 뭣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해야죠. 그날 다 외웠습니다. 왜? 아 이것만 외우면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암송하고 이제 다음 날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웠니? 그 범어로 된 게 남모라 다나다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외웠냐? 하여튼 외웠어요. 이거 뭐 이것만 하면은 공부 노력 안 해도 지혜롭게 다 말할 수 있다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너 원래 똑똑하잖아. 청명하고 이래서 학교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 사기당했다. 아버님한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그 어린 마음에 그거를 암송한 동시에 뭔가 특별한 신묘한 힘이 있더라. 이거는 머리로 우리는 삶의 어떤
경험의 조각들을

경험의 조각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머리거든요. 머리. 그 지식과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성은, 지식과 지성은 삶의 경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들 하나하나씩. 이 정보통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 행복하는 행복을 보편적 행복을 취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뭔가 신묘한 묘유의 힘을 가졌다. 아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애측이란 게 있잖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 오늘 좀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암송해야 되니까 사실 편안해졌어요. 아, 그때부터, 아, 신묘한 힘이 있구나. 그게 지금 와보니까 묘할 몇자, 있을 유자, 묘하게 있더라. 이것인데, 진공은 모르겠는데, 묘유는 알아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묘유를 깨친 거야. 진공, 묘유 알죠? 아, 진공, 묘유. 이게 아공, 법공이 진공이거든. 아공. 나도 자성이었고 법도 다 사구백비로 쪼개봤더니 법이라는 실체가 있더라. 이거에 이때 없더라 한 것이 아공복공입니다. 아공복공을 깨치면은 뭐가 되느냐? 진공을 알게 돼요. 진, 참진자, 빈공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어제 내가 왔든지 그 아니야. 오늘 내가 오늘 마음이 오늘 생긴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찾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난 그때부터 조금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력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관세음보살을 내가 원불로 모신 이후에는 나는 이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못 알아니가 나의 주력 정진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원불인데 관세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관세음이 마음 밖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느냐?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있느냐? 시공이 제한된 자리에 통찰을 해서 깨치면은 꿰뚫으면 내 마음이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해서 출가했습니다. 자, 그 관세음보살님 누구지? 이 공부에 내가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대승경전 600부 텍스트 한 것이 뭐냐면 260자로 줄인 프라지냐 파라미타입니다. 바냐 바라밀 그리고 흐리다야 수드라. 흐리다야가 뭐냐면 마음심자거든. 그게 심장 또는 핵심 정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냐 바라밀이 휴식한 용어들입니다. 바냐 바라밀을 수드라는 경이죠. 그러니까 이 바냐 신경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아발로키테스와라 이런 뜻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아발로키테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다 이거예요. 그걸 관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관제가 뭐냐면 이게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가 머리가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관자입니다. 그 윗파사나라는 뜻이에요. 윗파사나 꿰뚫러 보다 이 뜻입니다. 윗파사나인데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게 관자라. 황새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세상에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괴로워하는 내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고통과 현실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욕심에 잔뜩 들어간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수아라 주제신이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구마르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 마음 안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고 관자재보살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관은 똑같은데 자재가 달라요. 살펴봄이 자제하다. 누가? 수아라 주체자입니다. 이때는 주체자입니다. 이건 주체자가 나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거예요. 이게 관자재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맨 이 법문을 설한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 아니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사리푸트라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누구냐? 독수리 눈을 가진 눈이 밝은 분이세요. 사리자가. 그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 지혜 제일에게 법문을 하면 누가?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역으로 끝난 거예요. 반야신경이. 끝났는데 사리푸트라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리자야 하고 후렴을 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도 역부이시니라 같다. 이걸 또 설명해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야 바라밀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 수행할 때에 온이 다 비어있음을 보고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고 해방됐느니라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뭐 무슨 조현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고통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을 추구하는 성숙된 불자들은 온 위에 비어 있음을 확실히 비추어 봐야 된다. 이 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쳤습니다. 오원이 뭘까요? 오원이 뭘까요? 다섯 가지 덩어리, 다섯 가지 쌓임, 다섯 가지 그림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색이란 놈은 뭘까요? 색은 물질과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보이는. 다음에 수는 뭐야?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낀 감정이 덤덤한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좀 단편적인 느낌 감정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설상제 마음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표상적 작용 개념입니다. 생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불상, 하나님, 뭐 부처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떠나라 해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아니고 이름이 석가모니다 늘 말하잖아요. 왜? 속지 말라는 거거든 개념에. 그게 상이요. 그 다음에 행이 뭘까? 심의적 마음의 충동입니다. 의지. 그거예요. 그 네 개를 의식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 그걸 뭐라?
분별 의식이다 이래요. 그러면 색이나 수나 상, 행, 시이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성, 이게 공하다 이 뜻이에요. 자성이 뭘까요? 자성이 아까 여러분이 어저께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동일한 마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걸 자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성이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자성을 만들어냈어 자성이라 그래요. 아니야 그 자성이 오늘 가고 오는 자성이 아니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살짝 중도파들 말해요. 자, 이 자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죠. 법사 스님이 됐습니다. 그 수미정사 가면은 회주 스님이에요. 내가 온세나람재단 가면은 나는 일상입니다. 오게 맞는 걸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늘 변화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행무상시 생멸법입니다. 늘 변한다. 변하는 나를 관찰하라.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잠시 오온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그 생멸법을 맞추고 나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 뭘까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보편적 행복과 평을 얻었다는 거야. 죽은 다음에 열반이 아니에요. 리르바라는 말은 네, 탐지 삼독이 싹 숨을 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온이 자성의 공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주가 회사가 망했다. 망했는데 직원이 노동자가 받았다. 그 노동자가 CEO가 되고 사장이 노동자가 됐다. 이것을 방아착 사장은 사장을 내려놓아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에 내려놓아라. 그게 방아착이거든.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가 사장이 노동자가 됐는데 그분이 과거의 자기를 생각한다면 과거심에 물은다면 이분은 수많은 고통에 휘달린다.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사마타는 뭐냐? 이거는 멈춤 이 뜻이에요. 근데 사장 됐다가 내가 노동자 됐는데 노동자 사장을 노동자와 사장을 다 멈춰라. 그래야 관 윗바사나 보인다. 통찰한다는 거예요. 오는 임시로 있는 거거든. 가유요. 가유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라. 그 윗바사나입니다. 그 지관 쌍수예요. 지와 관이 서로가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지혜가 없다면 무식한 도인이고 마음도 고요한데 내가 지가 열리면 유식한 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오온이 개국인지 몰라. 나는 관세음보살님에 부르는 거야. 관세음보살님. 그걸 탈핵신앙이라 그래.
자력과 타력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음, 내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서 원불로 모셔가지고 평생 관음 세음보살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관자세 보살이 되면은 내가 관음에 대해서 불쌍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 외부에서 도와주신다. 그걸 영엄과 가피라 그래. 거기 다녀와서 원을 세워야 돼. 원을 세워야 돼. 이제 복을 비는 거로 나가야 돼. 관세음보살님 복을 비는 거죠. 관자재는 뭐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 거냐 지을 거냐는 누구 달 나 선택하면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을 지을 거야, 복을 빌 거야. 똑똑한 척하네. 똑똑한 척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세시풍속, 우리 오늘 올해 수미정사에서 달짐을 태우면서 달짐 위에다가 온만이 반면을 붙여놓고, 온만이 반면 일곱 번 하면은 재앙은 밖으로 나오고 복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 재앙은 밖으로 복도 안으로 하니까 눈먼 중생들이 소원지를 엄청 달았어요. 그 소원지를 왜 마음자리 못 달고 거기 달았을까? 보이는 현상만 좋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 계신 건 몰라. 우리가 101.9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 불 나오죠. 보여 안 보여? 전파가 안 보여도 누르면 나오잖아. 사이클 돌리면. 그죠?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을 주력 점검하면 영엄가피가 불가사에게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는데, 관자재 보살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통찰력으로 아직 깨치지 못했는데, 은근히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않고 구원만 열려가지고 아는 척 하는 분이 계세요. 반성해야 돼요. 아는 척 하는 분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관세음보살님 분명히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 함께 부르고 발언하면 오시고 성취한다. 그게 뭐냐? 나무 보현 시연 원력 콩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에요. 열 번만 불러봅시다. 다 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반세음.

늦게 오마로 늦게 사바 구족 신통역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 불열신 고아일심 김영정매.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족 신통역이라 신통역을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지혜방편 모두 닦으셔서 시방제국도 시방 모든 국토에 나라에 무찰불연실 무찰불연실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고와 일심으로 절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상원불 내 마음 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불을 모시는 불사 그게 불사 중에 제일 큰 공덕이다. 그리고 무류복덕이 무류공덕이다. 빨리 모셔라. 죽을 때에 그분이 인도하리니 어디로 대성 일루왕보살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다 모셔야 돼. 오늘부터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부르고 발언하면 성취하리라. 아시겠죠?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년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0: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계행에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문, 그 법계행의 법문을 가지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불보 예찬, 법보 예찬, 그리고 성보 예찬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부부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법계행의 법문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윤회설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기다 아이다 하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할 텐데,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부처님의 관점이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하는 목소리는 큰데, 정작 고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던 그 배경은 바로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으로 인해서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고, 그렇게 했던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지난 2600년 동안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을 하는 예불문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 그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불편하시거든.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시고, 저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한 그 관점에 대해서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출가를 시켰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25년을 시봉을 하셨죠. 물론 그 이전에 수행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생전에는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밖에 도가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가섭 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수행을 시켜서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서의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한 단계의 아난다 존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대반열반계행의 이 장면을 다루는 대반열반계행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 영축봉
향실에서 아자타샤트르가 보낸 그 대신한테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을 때 그 마가다의 대신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전쟁을 해서 왔지 바이샬리 강음성을 파괴하겠습니다 하고 주장했을 때 그 부처님의 조언을 받으러 와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대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중림정사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곳으로 가겠노라 하고 그 외살이 강음성으로 올라가신 거죠.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반전 평화운동을 하러 바이샬리로 올라가신 거고 요 나디카 마을은 그 바이샬리 한 10km 정도 못 미쳐서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도 하기 전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아난다 존자가 탁발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당신이 목격한 장면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존이시여 사로라는 비구가 나티카에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윤회를 해서 어디에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스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와라와라 와라와라 해가지고 한 4,500명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죽어서 오대 가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죽어서 오대 가서 태어났고 한나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누가 물어보면 그걸 전부 일일이 대꾸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핵심은 아난다 존자의 관심은 저 사람이 죽어서 윤회를 해가지고 오대에 태어났습니까가 아난다 존자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죽어서 윤회를 해서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가 말의 낙처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이 연세가 79이었거든요. 그리고 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지금 5월 한 중순 6월 초 이 정도였는데 이때 인도의 그 대륙에 기온이 기본적으로 한 45도가 넘어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절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대꾸를 해주고는 이제

부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인도 말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끝까지 들어봐야 답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나절이나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 죽은 걸 가지고 내한테 와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런데도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내한테 와서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나를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저울을 하나 줄 테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 저울에 한번 달아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축생으로 갔는지 내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주는 요 거울에 달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준 거울이 법경, 법의 거울이라는 저울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면 금강산의 억갱대 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억갱대 앞에 서면 나의 업의 무게가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전설의 오리지널 버전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법경이었죠. 그런데 그 법경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불보예찬이었죠. 부처님의 10대 맹호가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보예찬이었죠. 나의 가르침은 정명 가능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보 예찬이었죠.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라트 도가를 성취할 수 있고, 그런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상가, 스님들의 모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청정한 모임이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법경의 내용이고 법경의 저울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잘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죠. 이 법의 판단의 기준, 법경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면 다음과 같이 윤회의 주체이자 모든 사물에 깃들여 있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 아타를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단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윤회설과 연관이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허공에 대고 대사자우를 설하는데, 그게 12연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은 법칙은 바로 연기법이야 이러셨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브라만 신의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믿었고, 그 윤회설의 원리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구현된 게 카스트, 사성 계급 제도다. 즉, 신중심의 윤회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허공을 향해서 대사자우를 포효할 때 나는 연기법을 체득했어. 이 말은 신과 윤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일대 핵심을 가지고 왔다 이랬거든요. 지금 아마 시중에 있는 모든 불교 개론이나 불교 사전을 보면 연기법은 부처님이 창안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신과 윤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연기와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하죠. 아마 옛날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타방정토 또는 유심정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타방정토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극락이 있다는 거예요. 유심정토는 물리적으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은 당신 마음 속에 관념의 행태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불교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은 타방정토도 주장을 했지만 유심정토라는 표현을 절겨했습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관념의 행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유심 안락도에서 원효 스님이 강조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윤회설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런 윤회의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나? 이 문제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나? 하는 문제하고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존재론이냐, 신뢰론이냐, 신념론이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믿은 사람은 윤회의 사이클을 믿고 돌아가시는 거고, 윤회의 사이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안 하신 거예요.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있다고 믿고 돌아가셨고,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거고,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신뢰하고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불보예찬에

안에서만 신뢰하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불보, 법보, 성보 예찬이었고 그걸 가지고 아침 저녁 예불을 했던 예불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윤회설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든 가치체계가 아니고 부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정도 전에 인도에 온 아리아인들이 오늘날 간다라 펀잡 지역에서 브라만교를 만들고 그 브라만교가 개량이 되면 힌두교가 되죠. 그 브라만교를 만들고는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 신과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는 질서로서의 윤회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설을 이해할 적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전연경에 보면 가짜야 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견도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견도 하나의 극단이다. 가짜야 나여 열에는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설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윤회설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고 윤회설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윤회설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고 윤회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다. 나는 윤회가 있다고 설하지도 않았고 윤회가 없다고 설하지도 않았고 나는 연기에 기반한 중도를 설했어. 이게 부처님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윤회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상견, 윤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당견. 이 상견과 당견을 극복하고 연기법에 기반한 중도로 세상을 봐라. 이게 부처님의 공식 견해지 않습니까? 많은 불교도들이 우리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의 어떤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요 책에 따르면 어떻다라고 많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견해들도 무척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약 불교도라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게 부처님의 견해나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불교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회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모시는 스승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교도라면 그것에 우선해서 부처님의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니까야 중안경에 가면 부처님이

배설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파하경에 보면 어부의 아들 삿디비구에게 내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어식이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악한 견해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 제자들도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자꾸 윤회설을 갖고 법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한테 아니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언제 윤회설을 설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윤회설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회설을 설하는 그 자체를 악견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악한 견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삿디라는 스님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부처님이 윤회설이 없다고 해도 나는 윤회설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스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눈썹을 휘날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 부처님, 저 삿디라는 스님이 조금 부처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회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자꾸 법문을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삿디를 나한테 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삿디라는 스님을 부처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러놓고는 또 스님들 간에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윤회설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스승인 세존을 잘못 대변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잘못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왈가왈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윤회설을 주장했던 삿디 스님한테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누구한테 윤회설을 설했다고 주장을 하노?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어식도 연기법으로 생겨난 것이고 연기가 없다면 어식도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다가 연기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았다. 그것은 실로 오랫동안
분리과 고통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빈다 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듣고 수행을 했던 사띠라는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윤회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딱 불러놓고 대중들 앞에서 규정을 해빕니다. 나는 윤회설을 설한 적이 없어. 나는 연기법을 설했어. 윤회설을 설명을 하는 것은 나를 잘못 대변하는 거야. 그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이고 많은 해악을 낳을 수도 있고 그대와 또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분리과 고통으로 이끌 거야 하고 규정을 해빈다카이요.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나 보죠. 그러면 이제 로마나 저쪽에 유학가가 있는 신학생들이 성지순례를 안내를 하면서 그 생활비나 학비 같은 걸 좀 시주를 받아서 쓰나 보죠. 그러면 책에서 배운 대로 버스에 타서 설명을 하면 조금 가다가 사탄이라 구면서 내리라 간다네요. 그러면서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주고 성지를 설명을 하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면서 사탄이고 이단이고 하면서 내리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많은 불교도들도 특히 윤회설에 관해서 비슷한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외건 궁금한 게 있거나 따질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걸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소모구자경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가 유신견 어심 개 검치 등의 세 가지 결박을 끊고 수다원에 든 분으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수행을 해서 운수대통을 해서 수다원에 도가만 들어도 유신견이 없는 줄을 안다. 저 유신견이 뭐냐면 윤회의 주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트만. 아트만이 없는 줄을 확철되어 한다 이랬거든요. 제 견해가 아니고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윤회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부처님의 견해를 따르면 수다원 근처도 못 갔다. 이게 부처님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무상 고 무아 삼법인에서의 무아가 바로 윤회의 주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트만에 대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불교도들이 삼법인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삼법인에서의 핵심이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윤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견해를
철저히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0: 제자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을 경전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양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 백제는요, 정말 많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통해서 그 신비한 고대 국가 백제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8개 고고학 유적

0: 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이렇게 8개 유적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던 도시지요. 백제 첫 번째 수도는 어딘가요? 네, 오늘날 한강 유역인 위례였는데요. 고구려 장수왕의 그 남진 정책으로 이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을 내어주고 급히 도읍을 옮긴 곳이 당시 웅진이라 불렸던 공주입니다. 그리고 성왕 시절에 이르러서 삽이라 불렸던 오늘날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고대 국가의 수도를 살펴보면요, 도성, 무덤, 궁궐, 사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는 천도시에는 이런 구성물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익산 역시 백제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등재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고대 왕국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된 백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의 증거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도입된 뭐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과 종교를 수용해서 이걸 다시 백제화했다는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세련된 이 백제 문화가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죠. 유적지에서 출토된 연대가 분명한 유물들을 통해 이 수도 이동에 따른 백제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불교 사찰, 성곽, 건축물을 통해서 정말 독특했던, 화려했던 이 백제 건축 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그 탁월한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 숨겨진 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밝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1: "그럼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2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7: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8: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9: 자연식품.
7: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0: 네.
1: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

0: 수술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구

0: 세포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 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1: 네, 한 달.
2: 예.
0: 한 달은
1: 생각이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네. 너무

0: 맞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0: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0: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0: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0: 네.
1: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0: 그러니까.
1: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0: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이요.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S 자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 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0: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0: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1: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아, 많이 아,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예.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5: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0: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5: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0: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주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웃습니다.

지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계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불교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고종이 종전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비용을 합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불교계와 정부기관의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족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위기 가족의 휴식과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은경 장관이 양측을 대표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며 불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2: 마음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 진정한 이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차원의 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앞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0: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협약을 통해 위기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장기 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2023년과 지난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선명상 보급과 같은 국민을 위한 마음 돌봄이 정책에 반영돼 정신건강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2: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0: 네.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정신건강, 마음건강 이런 걸 좀 잘 살필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 가족 고유의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불교계와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협력 관계가 구축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에게 분열된 민심을 보듬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선거에 앞서 진우스님을 예방해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며 조언을 구한 김상욱 당선인이 어제 진우스님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는 등 4대 선거 개혁안을 실천하고 진우스님의 조언에 따라 만행에 나선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인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라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내는 진심이 울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편향 없는 중도적 리더십으로 울산시의 발전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31일 전국 선원에서 시작된 한거 정진이 10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첫 포살 법회를 열고 정진을 점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에 따라 수행을 점검하며 3개월 집중수행의 고삐를 다잡았습니다. 진우스님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읊으며 안거 대중스님들이 스스로 수행을 돌아볼 수 있게 견인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오는 17일 2차에 이어 다음 달 1일 3차, 8일 4차 포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 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4: 한국불교 태고종은 어제 태고종님 서남사에서 승려 연수 교육과 승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단 사상 서남사에서 처음 열리는 승려대회는 전국에서 교구 종무원별로 버스를 대절해 경례를 가득 메웠습니다.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를 비롯한 총무원장 상진스님, 종단의 중요 소임자, 총님 대덕스님들이 대웅전에 도착하자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남사 주지 성범스님은 총님 대중을 대신해 전국에서 운집한 1천여 태고종도를 환영했습니다.
5: 태고총님 서남사에서 종단 연수교육 및 승려대회를 거행함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 조계종과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해방 이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듭되는 소송에서도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이러한 태고종단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날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종단이 더 크게 화합하고 발전에 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6: 이처럼 전등의 법맥과 율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완벽하게 구족하여 전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야말로 우리 한국불교 태교종이 지닌 최고의 자부심이자 한국불교의 진정한 장자종단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증거

0: 오랜 내용과 갈등으로 뒷걸음질 치던 종단의 위상이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종정 운경 대종사도 법어를 통해 최근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단의 종원정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1: 지금 상진 총무원장 스님이 잘할 건 잘못할 건 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그렇지만 현재의 정권을 확립한 데는 상진 스님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태고종은 무엇보다 종단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스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임을 명확히 하고 종도 스스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 성여대 선언문은 이러한 태고종 육부대중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2: 우리는 지난 법란에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스남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행 정진의 청정 도랑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며 확고히 달라진 종단의 새로운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0: 한편 대회를 마친 스님들은 빨리 문은 연구소장 마승 스님의 강의로 한국불교 종조 문제와 법통을 조명하는 성녀, 전법사, 교인 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녀대회를 기점으로 태고종이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가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안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편향 행정을 중단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즉각 복원하라.
5: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20여일 앞둔 어제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회가 세계청년대회 지원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위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세계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이 임기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입니다. 특위는 특정 종교의 대규모 선교 행사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공공시설 제공과 행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4: 국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 승가회와 조계종 신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등 이웃종교와 시민사회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비용 추계서를 합산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며 전례 없는 종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6: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납세자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있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되지만 향후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재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특위와 시민사회는 공정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7: 우리는 세계 청년대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임기가 끝나가는 의가 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 기자회견 후 특위는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공정한 정책을 염원하는 명상으로 종교 편향 행정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통상적인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철우 스님의 퇴임 기념 학술 세미나 현장. 화려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오직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철우 스님은 이날도 직접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올라 지혜를 나눴습니다.
2: 학술로서 캐시에 등록하면서 이 내가 생각했던 명상이 됐든지 참선이 됐든지 또는 인생 철학이 됐든지 정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총체적인 열심히 살아온 결론에 그 마지막을 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다이어트 식단 논쟁과 마음 챙김 명상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철우 스님은 카니부어 식단과 비건 식단의 대립을 불교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육류와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카니부어 식단과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 식단을 비교하며 두 식단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단백질이 떨어지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도 또 지적이 되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저기 고기 중심으로 먹어도 지적을 받는 거니까 상호 보완제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화쟁이고.
1: 법주사와 수덕사, 범어사 등에서 학인들을 길러내고 교단 안팎에서 연구를 이어온 지 어느덧 30여 년. 중앙승가대에서 교학처장과 대학원장 등 소임을 다하는 동안에도 스님은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기며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 회장을 역임한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과 교수협의회장 금강 스님, 총무처장 종원 스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총장 월우 스님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도반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고 철우 스님은 승가대 교육불사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3: 교학으로서 최고의 대학원장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정말 기쁘고 또 철우 스님이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와서 좋은 강의와 학인 스님들과 동고동락을 또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신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는데요. 불자님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더 큰 보험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철우 큰 스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마지막까지 학자이자 수행자로 본분을 다한 철우 스님은 승가교육 발전과 후학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술대학 출신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전달한 법상 스님은 학생들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라며 사회 곳곳에 이타행을 실천하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본사를 넘어 말사 스님들과 협심해 오는 가을 지역 미래불자 육성 원력을 또 한 번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극학부 2학년 정다현 학생은 멋진 배우가 돼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자비 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동대부 중 윤정후 파라미타 학생회 총회장과 박규태 교장, 김세연 교법사 등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을 만나 지난 5월에 진행한 교내 자비 나눔 바자회 수익금 206만 원을 소아암 환아 지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법오 스님은 중학생 때부터 선행을 하며 주변 이웃에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동대부 중 파라미타 학생회는 2024년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기부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매년 아름다운 동행과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 즉 웰다잉에 대한 현대

0: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두 손을 모아 가지런히 합장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외는 이들의 눈빛에 경건함까지 느껴집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 제10기가 수승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10기 기수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웰다잉 문화를 불교적 자비로 실천하고자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2: 아니, 연불 배우는 것 이왕이면 더 체계적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무겁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 이번 기수에 새로 동참하는 회원은 총 35명. 교육과정은 입재식과 회향식을 제외하고 총 10회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연불 예법을 넘어 임종자를 대하는 자세,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금강사 주지 도안 스님이 연불을, 천수사 주지 지어 스님이 조과 교육을 맡았습니다.
3: 연불 수행이야말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면 모든 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이에요.
4: 여러분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정을 밝히고 따뜻한 조가 한 소절이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원력과 정성이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특히 이날 입재식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의 눈을 사로잡은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길을 걸어온 선배 봉사자들의 20분간에 걸친 실전 연불 봉사 시연이 펼쳐진 겁니다. 경건하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선배들의 시연을 보며 새내기 교육생들은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5: 또 연불 봉사는 혼자는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도반들 간의 화합과 또 격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어느덧 10기를 맞은 BTN 부타회 연불 봉사회를 통해 배출된 봉사자는 350여 명. 10기는 다가오는 8월 26일 수료하며 교계 안팎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0: 불교 중앙박물관 선운사 특별전 두 번째 문화 강좌에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 공백을 메우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근자 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8일 선운사 영산전 조선 후기 16 나한상 및 건속상의 복작물을 주제로 발제하며 그동안 학계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미진했던 17세기 영산전 존상들의 복장 유물과 양식적 특징을 고찰했습니다. 유 교수는 선운사 영산전의 16 나한상과 건속상인 좌우 제석천상 및 사자상은 1680년 수조각승 사무스님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일반적으로 장군상을 함께 모시던 조선시대 나한전과는 다른 예외적인 배치가 독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원문과 후령통을 비롯한 나한상의 복장 유물 등은 17세기 후반 나한 복장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3강은 심현욱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부안 내소사 묘범연화경을 주제로, 4강은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가 국보 내소사 동종을 주제로 강좌를 이어갑니다. 위기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상생의 손길처럼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널리 퍼져 모두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거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보물을 캐어다가 수많은 보물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깊은 계곡에서 아주 못된 나쁜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결국 그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500명의 상인들이 목숨이 다하고 그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이 뿔뿔이 그 계곡과 산에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가까운 곳에서 깊은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 스님이 오랫동안 숲속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오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숲속에 산 깊은 곳에 계곡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물들이

이 수많은 보물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이 비구 스님 마음에서 스물스물 욕심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숲속에서 몇 년 동안 수행해봤자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번뇌망상도 사라지지도 않고 이럴 바에야 이 보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머리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자라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은 혼자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속가에 있던 형과 동생을 부르게 됩니다. 형과 동생을 불러가지고 산에 흩어져 있던 보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뜩 잔뜩 가득 가득하게 짊어지고 형과 동생은 그 보물을 가지고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기도 온갖 보물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뒤에 그 숲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구 스님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보물에 눈이 멀어서 그 보물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 비구는 성근이 있어서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내가 잘 제도해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타고났다. 지금 저 비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순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이니 내가 마땅히 제도해주면 내 말을 알아듣고 마땅히 제도 받을 만한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훤하게 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그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이 내려오는 산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일부러 비구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통력으로 젊은 비구니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가 젊은 비구니의 모습으로 신통력을 딱 만든 뒤에 그 젊은 비구니가 머리를 빡빡 깎고 승복 가사를 입고 있는데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과 액세서리를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비구니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구니 스님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을 덕지덕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빨간 루즈 같은 거 바르고 있고 온몸에 보석,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일부러 그런 희한한 모습의 비구니를 신통력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화려하게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 스님이 일부러 산길로 그 보물을 짊어지고 내려오는 비구 스님이 오는 길로 싹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길에서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비구 스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이
스님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스님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이 이 비구니 스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얘 가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꼴불견이에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막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한테 호통을 칩니다. 뭐 하는 짓이냐? 비구니여, 그대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찌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 비구니가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막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출가 제자가 비구니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순간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호통을 치는 그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비구니 스님이.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만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잖아요. 그 비구니가 어디서 네가 나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냐. 비구여, 그대야말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저렇게 보물을 산더미 같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네가 나한테 할 말이냐? 니나 잘해라 하고 오히려 비구니가 고함을 꽉 지르게 됩니다. 니나 잘해라. 순간 비구 스님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비구니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더덕고 무상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잘한 비구 스님께서 왜 그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지고 말 죽어서는 가져갈 수도 없는 그 보물에 집착하여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왜 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신통력으로 만들었던 그 비구니 스님의 몸뚱아리가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비구 스님이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 비구니의 모습으로 나를 일깨워 주신 거였구나. 아, 부처님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비구여, 비구여, 모든 것이 더덥구나. 오직 수행하고 정진할 뿐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의 욕망에 휩쓸려서 죽어서는 가져가지도 못할 저 보물덩어리를 짊어지고 수행의 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게 그 비구 스님이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가 있고 알아들을 만한 비구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제도

기도해 주시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못 알아들어요.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업보가 깊어서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이 코앞에 나타나서 법문을 해줘서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한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구 스님이 진심으로 참회를 올립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하오리까, 부처님. 제가 이미 실수를 해버렸으니 어찌하오리까.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참회하는 그 비구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한 일을 짓는다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해와 같이,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과 또 부처님 말씀에 그 감동과 그 마음의 진실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은 이 비구 스님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아서 다시 마음을 집중하여 정진한 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지혜와 자비로운 손길로서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돌을 닦겠다는 구도의 열정도 점점 사그러들 때쯤 자꾸 마음에서 나태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찍 출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수행을 했지만 전혀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고 이렇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루하루 끊임없이 번뇌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승복을 벗고 옷을 바꾸어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냥 저 새 속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멀리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아, 저 비구는 마땅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근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내가 제도하면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약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법을 설해준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는 비구이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 강가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처님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냥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신을 하십니다. 바로 그냥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방황하고 있는 비구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한 뒤에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을 때 강물에서 큰 거북이가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엉금엉금 거북이가 딱 기어나왔을 때 때마침 굶주려 있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물개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거북이한테 딱 덮칩니다. 거북아! 순간 거북이가 물개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를 쏙 하고 그 거북이 둥근 껍질 안으로 쏙 하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개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요 거북이 머리랑 다리랑 꼬리가 그 껍질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북아, 거북아,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먹자. 근데 거북이가 그 껍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가 기분이 거북해졌어요. 거북아, 네가 껍질에서 나오지 않으니 내 기분이 거북해지는구나. 아, 저 이런 농담이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물개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고 그 껍질을 깨부실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리고 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무사히 물개의 그 눈에서 벗어나 강물 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방황하고 있던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있던 그 비구 스님이 그 거북이의 그 모습을 천천히 지켜본 뒤에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인 줄 모르고 보십시오. 저 거북이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단단한 그 껍질을 갑옷처럼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군요. 저는 수행이 안 돼서 참 고민입니다.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저도 저 거북이 같은 그런 튼튼하고 안전한 마음의 갑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 부처님께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최고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비구 스님이 평범한 비구 스님으로 변신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중생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입이 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여섯 가지에 끄달리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속고 귀로 속고, 코 향기에 속고, 혀 맛에 속고, 몸, 이 몸뚱아리 촉감에 속고,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귀로 듣더라도 속지 말아라. 코로 냄새를 맡더라도 속지 말아라. 혀로 맛을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몸으로 촉감을 느끼더라도 속지 말아라. 생각에 속지 말아라. 저 거북이가 바깥에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가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수행하는 수행자도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조심히 해라.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왜 수행이 안 될까를 걱정하겠는가?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황하는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래서 오 그대는 누구시오? 그대는 누구시오? 하고 깜짝 놀랄 때 평범했던 비구 스님의 몸이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부처님께서 원래 그 거룩하신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이 오 부처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공경 예배하고 절을 올립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하게 나타나신 뒤에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비구여, 비구여, 나의 법을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의 그 자상한 법문의 말씀을 듣고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토록 번뇌와 망상에 시달려 고통받았던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속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쪼개져서 사라지고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비구 스님을 방황하는 그 비구 스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변신하고 눈앞에서 보인 그 거북이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을 일깨워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도 그냥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면 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성근, 착할선, 뿌리근.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착한 뿌리는 누가 지은 거냐? 내가 짓는 겁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어서 꾸준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었던 그 인연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방황하는 비구스님을 멀리서 지켜보시고 저 방황하고 있는 비구는 내가 법문을 해주면 내가 제도를 해주면 깨달을 만한 성근이 있는 비구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직접 찾아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부처님이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착한 뿌리 성근도 결국 스스로가 짓고 본인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꾸준히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착할 선, 뿌리근, 성근을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사위구 저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과 향나무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부처님 계신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여인들의 목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내고 하늘 세계 신,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라는 범천.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 제석천, 그 다음에 범천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하나인 범천이라는 신에게 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0명의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저기 동남쪽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향나무가 있잖냐.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것을 공양 올려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큰 복을 지어야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향나무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 세계 신인 범천님도 기뻐하실 거다. 범천님에게 우리 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꺾어다가 공양을

올리자. 그리고 500명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향나무에 꽃을 꺾으려고 그 나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문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전생 인연 공덕으로 마땅히 부처님에게 제도를 받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은 자들이다. 마땅히 내가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신통력으로 휑 하고 허공을 날아서 그 500명의 여인들이 향나무로 다가오고 있을 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향나무 밑에 뿅 하고 나타나서 나무 밑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 참선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500명의 여인들이 그 향나무에 딱 다가갔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거룩하게 생긴 부처님께서 향나무 밑에 다 참선하고 앉아 계시니까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사람은. 부처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부처님 모습을 본 것만으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500명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아주 그냥. 이분은 누구시지? 부처님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우리의 정성에 감흥해서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범천, 하늘 세계신 범천이신가 보다. 맞다 맞다 범천이신가 보다 하면서 500명의 여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늘 세계신으로 착각하고 막 절을 올립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세계 신이었던 진짜 범천이 하늘세계에서 이걸 지켜본 뒤에 범천이 일부러 그 자리에 딱 내려옵니다. 범천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면 사람들이 너무나 뭐 깜짝 놀랄까 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범천이 하늘세계 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500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여, 이분은 하늘 세계신 범천이 아니다. 이분께서는 하늘 세계신 범천, 범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 세계신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진리의 법왕, 위 없는 스승 부처님이시다. 그때 500명의 여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 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요?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명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의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하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가사, 승복으로 다 변하게 되고 500명의 여인들이 500명의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

0: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순간 모두 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500명의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는지도 모르는 저 500명의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저 500명의 여인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저 500명의 여인들을 출가시키고 저 500명의 여인들은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수 없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5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500명의 여인들이 가섭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고 500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저희가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마음의 감동을 느낀 이 공덕의 인연으로 저희가 다음 세상, 미래 세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반드시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을 꼭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 얻기를 발원합니다 라고 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지극정성으로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발언을 했던 500명의 여인들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과거 전생에 자기들이 발언했던 그 원력대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 비구니 스님이 되고 출가 제자가 되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비구니가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발언의 공덕이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대하고 큰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언합시다. 항상 발언합시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발언하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새

0: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 031-585-0888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0: 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금부터 55년 전 1970년도에 제가 20대 초반에 해인사를 선방에 살았는데 그때 독감이 한창 유행이 있었습니다. 한번 독감이 들고 나니까 온몸이 뼈가 아주 쓰시고 도대체 정신이 몽롱해서 노스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좀 정진을 선방에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화두해라 그러더라고요. 화두 들어라. 그래서 그 노스님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중진 좀 넘어선 어른 스님께 너무 몸이 아프고 도대체 선방에 들어가서 안잘 수가 없다고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다섯 명이 독감에 걸려서 다 이제 아주 통증이 심한데 그 어른 스님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반야심경 외우시오. 참 그때 생각에 어른들이란 이렇게 다 철딱서니가 없는 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반야심경 외웠다고 나을 리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한 정답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 80년 전 우리 조상들은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인사법부터가 진지 드셨습니까? 밥 자셨습니까? 지금 밥세끼다 먹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3,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반야심경 읽어라. 그 말은 부처님께서는 밥만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바깥에서 오는 그러한 조건 가지고는 인류의 평화나 우리들이 행복이 오질 않기 때문에 네 마음 닦아서 네 마음이 넓이가 무한하게 넓어지면 산에를 갔든 도시를 왔든 어디에 있더라도 네 마음만 농사를 잘 지으면 이 세상은 항상 행복하다. 여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말씀 들어보면 이 세상 다 썩었다. 바꿔야 된다 하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 썩은 일이 없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청정인데 우리 마음이 썩었다. 썩은 마음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썩지도 않은 세상을 바꾸려니까 그게 되질 않는다. 요즘 와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상자들이 와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화두해라 했더니 스님 화두했다고 허리가 났습니까? 그럼 반야심경 외워라. 아, 반야심경 10번 외워도 안 나은 걸 어떡합니까? 지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옛날 어른 스님들이 날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 반야심경 핵심이 뭡니까? 오은개공이에요. 불생불멸입니다. 딱 두 구절이에요. 오늘 요 정각선언이라는 법당, 이 국회의사당이 지붕이 필요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벽이 필요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까? 이 공간을 쓰려고 지어요. 공간을. 그러면 이 집은 인간들이 지었지만은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본래 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불생이요. 안일불자, 날생자. 생한 바가 없다는 거요. 이건 본래 있던 거지. 그러면 이 집이 앞으로 5, 600년 지나서 무너져 죽어버린다면도 이 허공도 죽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가 이 집과 같다면 이 불생불멸인 공간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우리 참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면 불생불멸이라고 반야심경에서 말씀하는 불생불멸 그거 하나만, 아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한테 통증이 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오는 것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하고 내 마음 넓히려고 수행하기 위해서 와준 아주 좋은 선지식이다. 내가 통증이 오면 몸뚱이는 통증이 오지만 내 참생명은 아픈 줄 아는 놈은 안 아프다. 이게 불생불멸이단 말이요. 그걸 딱 알고 통증을 느끼는 것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채로 통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 꼭 같은 질문을 했었던가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금강경에 선남자 선녀이니 누가 묻기 시작해요? 수보리 스님이 대신해서 묻죠. 수보리 스님이 떡 나와서 부처님, 우리가 이 몸뚱이는 이 집과 같아가지고 이 집이라는 건 기둥 하나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대들보로 된 것도 아니고 세멘과 벽돌과 나무와 모든 사람들이 정성이 모여져가지고 된 것이 자동차 타이어와 문짝과 엔진과 모든 의자가 모여졌을 때 자동차라고 하지 한 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이 몸뚱이는 집과 같고 자동차와 같아서 서로 모여져 가지고 음식 기운과 물 기운과, 제가 늘 하는 말이 신도들 보고 당신 생명 당신 거 아니니까 함부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극단 선택하러 온 사람들이 날 찾아올 때가 들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날 찾아와서 말 물어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사람이 왜 날 찾아왔느냐, 빨리 가서 콱 죽지 왜 날 찾아왔냐 잔뜩 화를 올리면 스님께 도움받으러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 생명을 당신 걸로 아는 동안은 해줄 말이 없다. 당신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다르는 산소 공기를 5분만 빌려오지 못하면 저절로 죽는다.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돼서 온갖 나무와 풀이 정화를 거쳐서 우리 먹도록 샘물이 돼서 물을 열흘만 안 먹으면 죽는다. 태양 열 에너지, 대지에 나오선 음식, 온 우주 생명이 모여서 당신 생명이지 당신 생명 당신이 만들었느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치를 알아서 그 우주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내가 우주 생명이 고마운 줄을 알고 우주 생명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을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남자 선녀인이 그러한 마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냈을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저는 젊어서 금강경을 한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묻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데 항복받는 데 대한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뭐 부처님이 뭐 이래, 아이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해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한 생명으로 아는 것을 우린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온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제도하였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아라. 항복받는 법이
그보다

더한 법이 없단 얘기. 그때는 내가 그 뜻을 몰라가지고 내 마음 항복받는 법을 물었는데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더라도 요만큼도 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공기를 평생을 생명을 얻어 마셔도 공기가 날 보고 이 사람아 자네한테 공기를 80년 동안 내가 줬으니 내가 48년생인데 1년을 왜 아까 줄여? 49년이 아니고 내가 48년. 난 빨리 늙기를 바라는데 내 나이 만으로 하는 거 아주 딱 질색인 사람이거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인간으로 배울 수 있는 30배를 배워가지고 오는데 왜 나이로 안 치냔 말이야. 난 만으로 치는 거 아주 딱 질색이야.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리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이 방이 깜깜하다. 이 깜깜한 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 물음하고 꼭 같다 이 말이오. 부처님이 생각할 땐 어둠은 없앨 수가 없다. 걸레로 닦아내도 못 닦아내고 씻어내도 안 썰어내고 등불 하나만 밝혀버려라. 어둠을 없애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본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을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생,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도 제가 절에 들어온 지 67년째인데 지금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다음 생, 다음 생에도 꼭 스님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법, 행복을 찾아도 밥세 끼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내 마음 길들여서 내 마음 농사지어 가지고 언제 어느 날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행복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법을 가르쳐 준 그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법이다. 그러면 그러한 법을 원효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했냐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는 걸전 인정을 안 해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스승들이 워낙 큰 스승이 땅덩어리 넓이에 비해서는 너무 큰 스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달라이라마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스님께서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몇 가지 이제 보리도 차제론부터 하다가 해심밀경서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 스님이 지은 거지만 하길래, 스님. 그 한국 스님이 지은 겁니다. 신라 원칙 스님께서 지은 게 중국, 티벳, 일본에 지금 창경각에 다 모셔져 있습니다. 정말이냐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다 기울여서 본다는 해심밀경서 같은 게 원칙 스님, 우리나라 스님이 지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논문, 210자밖에 안 되는 논문인데 가장 잘 됐다고 인정하는 논문을 법성계라 그럽니다. 법성계. 그 법성계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지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스승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둘째는 강물 때문이에요. 강물.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인가 보면 강물이 전부 티벳에서 발원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맨 나라를 거쳐서 내려오는 메콩강인데 위에서 딱 잘라버리면 다 이제 앞으로는 물전쟁이요. 두고 보면 알아요. 물이 뭐 석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강물은 낙동강이 어디서 흘러왔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섬진강은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백마강, 한강. 아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내가 저 세느강 뭐저저 세느강을 보러 내 일부러 갔다 왔는데 내가 시를 좋아해서 보니 뭐내 사랑도 흐르고 세느강도 흐른다 해서 굉장한 강인 줄 알고 갔거든. 우리나라 한강 반에 반도 안 돼요. 요단강 엄청난 강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갔더니 또랑물이야 또랑물. 우리나라 강물요 이건 천하의 법이에요. 천하의.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강물 볼 때마다 아, 저 강물이 다 우리나라 안에 생겨서 어느 나라에 내놔도 물과 지기와 땅에서 올라온 에너지는 세계 강국이구나. 그걸 우리 조상들이 알고 살았던 조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말씀한 그런 내용과 원효대사는
어둠을 어떻게 해서

변해야 됩니까? 하니까 딱 말씀하기를 마음은 하나다. 하나를 일심이라 그러거든요. 일심. 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얼굴 생긴 건다 달랐지만 한 마음이라 이 말이요. 나도 공기에서 살아가고 물 먹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공기 물이니까 생명으로 볼 때는 한 생명이란 말이요. 한 마음 일심이다. 마음은 하나인데 원효 스님께서는 쓸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쓴다. 하나는 생멸심, 중생들 마음으로 쓰고 하나는 진여심, 부처의 마음으로 쓴다. 그러면 제 자신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외우는 데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시를 외우라면 한 몇십 개 아마 한 토도 안 틀리고 외우는데, 똑똑한 놈이 남이 충고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속이 좁아요. 나는 속넓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내 상자 중에 독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 독두통이라는 건 독서할 때 독자, 머리두자, 글만 보면 대가리가 아파진다 이 말이야. 독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상자가 됐어. 해인사 성가대학을 갔는데 6개월 만에 왔길래 너몇등 했느냐 하니까 28등요. 너희 반몇 명이냐? 28명이죠. 그럼 꼴등한다는 거냐? 예, 꼴등했습니다. 너 4년 동안 정말 꼴등을 놓지 말아라. 네가 만약 꼴등 안 해버리면 다른 스님은 상자가 꼴등하면 은사한테 혼나는데 나는 꼴등을 정말 사랑한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요. 누군가 꼴등해 줄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꼴등이라는 건 우리가 서구 문명에 너무 익어져서 한쪽으로만 뛰었을 때 꼴등이 나오지. 네 군데로 뛰면은 1등이 4명 나오고 360방향으로 걸어가면 전체가 1등이 돼요. 꼴등이 1등이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주로 그 전체가 1등인 길을 말씀을 했는데 제가 1등을 늘 해왔기 때문에 1등 좋은 걸 모르고 꼴등이 참 아름다운 거다고 생각을 하면 꼭 같은 한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안 가고 진여심으로 가요. 꼭 같은 마음인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데 넘어가고 듣는 데 넘어가고 제가 제 자신이 일평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속았느냐면 눈으로 보는데 너무 많이 속았어요. 눈으로 보는데. 내 눈으로는 분명히 이렇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똥이 더럽다 그러는데, 그 똥을 의지해 사는 벌레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그게 얼마나 맛이 있고 거기서 서로 먹고는 거기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야. 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내 눈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하는데 귀로 들리는 것만 하더라도 아르스트라우스의 자라투란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라브샹카이 시타르 연주 같은 걸 들으면 그냥 가슴이 촥 가라앉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쾅쾅쾅쾅 하는 소리 들으면 아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니면 저녁에 선방에서는 한 방에서 자거든요. 이만한 방에서 한 3, 40명이 자니까 요 사람 머리를 요렇게 하고 요 사람 머리 이렇게 하면 머리와 머리 사이가 세 뼘밖에 안 나와요. 두 뼘밤. 요 놈이 토정비길이 좋아서 좋은 놈 얻어 걸리면 당하는데 코 고는 놈 얻어 걸리면 저녁마다 그놈이 코를 골아대는데 저놈을 그냥 목침으로 코를 콱 그냥 두드려 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그냥 그게 싫은 생각 나기 시작하면 저녁에 자면 코 골기 전에 저 새끼 지금 골지? 골 때도 했는데 저왜안 골지? 안 고는 것까지 마음이 있어요. 안 고는 것까지. 그러면 내 마음에 아 지금은 저 사람 이번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석달 동안 적을 받는 건 이건 내가 받아야 할내 일이다. 저코 고는 소리 속에서 내가 소화가 되느냐 하는 내 자신을 보면 열흘만 노력하면 익어져요. 이겨내요. 기차가 그렇게 요즘 조용한 기차 말고 옛날 뭐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 그 그렇게 시끄러운 기차간에서 잠만 잘 가거든. 잠만 잘 자. 누구나 잘 자. 아, 보고 듣는데 속지 않는 것을 사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 원효 스님은 일심을 가지고
보고 듣는데 속는 걸 중생심이라 그러고

보고 듣는데, 아,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들리기만 하는데 좋다 나쁘다는 건내 마음이다. 세상이 내 마음에 다 맞을 수가 있느냐? 남이 내 마음에 안 맞듯이 나도 남의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으니 요거 이겨내는 게내 수행이다. 딱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보고 듣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면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에서는 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느냐, 즉 작용을 어디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중생이란 사상에 의지해서,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그런데 부처를 우리는 우주 태허공을 부처라 그러는데, 허공까지도 이제 뛰어넘은 걸 부처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요 허공은 불생불멸이라 그랬죠? 내가 들어서 불생불멸해서 그르쳐 버렸다 이 말.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탄생시켜 버린 거예요. 그건 불생불멸이 못 돼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잘 들으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 공간은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지만, 해국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허공은 불생불멸이다면 사람들은 아, 허공은 불생불멸하는 거구나 생각을 만들어냈으니 본래 불생불멸이 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할이 나오고 주장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제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사상에 의존하는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부처님은 중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 그러면 내가, 나는 사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하는 이게요. 나라고 하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저는 성깔머리가 못 돼가지고 부처님 아니었으면 참 이거 아 써먹을 데가 없을 뻔했는데, 어려가지고 지는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에서 지면은요, 밤에 와서 울면서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슬치기에서 져가지고 싸움해 본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게 억울해요? 아주 즐거웠던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이겨내기 어려운 일도 보물 이겨낸 겨울이 없다는 말과 같이 내 마음 생명 이겨낸 고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근본이 이 몸뚱이를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나라고. 이 몸뚱이 나라면 내가 왜 이렇게 늘도록 놔둬요? 왜 이리 조그만하게 놔둬요? 저만큼 더 커져? 물론 내가 작은 거는 내가 작아서 작은 건 아니에요. 큰 놈들 때문에 비교해서 작은 거지. 큰 놈들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면 내가 엄청 크죠.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 저는 일체 남하고 비교하니까 작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모든 것은 남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투쟁하는 건데, 거기에서 모든 거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의지해 사는 것을 사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상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라 해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러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내 마음 안에 마음이 있을 때 말하고 손 올리고 내리고 하지. 내 마음이 내 몸뚱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영혼이 몸딱 떠났는데 제가 손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다 도망갈걸요. 죽은 귀신이 관에 이리 넓히려고 했는데 눈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 누가 그관 뚜껑을 덮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게 참생명 덕이구나. 내 귀와 눈이 덕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줄 아는 80을 넘어선 참생명이 80을 통과해 가지고 70과 60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니, 아, 모든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건내 마음
아닌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 보는 게

아, 내 참생명, 내 마음이구나. 그러면 거울을 보는 사람이 거울 보고 싶어서 거울 봅니까? 내 얼굴 보려고 거울 봅니까? 얼굴 보려고 거울 보듯이 내가 볼 때, 들을 때 이건 바깥에 있는 경계에 빠져가지고 아, 자기야 꽃이 참 아름답다. 응? 꽃은 우리나라 꽃이 아주 향기로워요. 저 동남아에 가보면 꽃이 엄청 많지만은 벌라비는 하나도 안 오잖아요. 향기가 없잖아요. 겨울을 견딘 꽃만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 티벳 히말라야산 5000m 넘으면 너무 추우면 아예 꽃이 자라질 못해서 꽃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기운에 겨울에 추울 만큼 춥다가 석 달만 지나면 봄에 꽃이 피는 꽃 보면 그렇게 향기가 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꽃 향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산삼도 인삼은 몇 년 만에 캐요? 인삼 5년이고 올해 지기가 좋은 데만 6년이죠. 그럼 산삼은 언제 캐요? 보는 즉시 캐버려야지. 누가 다 캐가는데 몇 년을 왜 기다려? 보는 즉시 캐야 돼. 보는 즉시 산삼은 그건 하루라도 놓치면 누구 거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산삼하고 미국 산삼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게임이 안 돼요. 100뿌리하고 안 바꿔요. 중국 산삼 몇십 뿌리하고 우리나라 하나하고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우리나라 지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요번에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그렇게 싸움만 합니까? 그러게. 기운이 넘쳐나서 싸우는 거죠. 그 기운을 싸움하는데 바칠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갔으면 우리는 모든 게 조상을 잘 둬가지고 이만큼 왔으면 내 마음 안에 DNA가 내 조상이다. 내 DNA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게 조금만 배려하고 서로 화목해서 그 싸우는 기운을 좋은 대로 방향 제시해 줄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그 정치인들을 하는 그 정치인들이 그리 싸움하는 분을 뽑은 거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이 비방 잘하고 욕 잘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가? 좋은 말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원하고 그 사람을 찍는다면 모든 거는 내한테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일심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석종사 사는데 석종사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고려사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오는 신도들 보고 석종사 여왕과 끌란 명당 기운 좀 많이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예 많이 가지고 왔기서 코를 볼름볼름 들이마신다더니 후 하는 사람인데 명당 그렇게 안 들어가요. 명당 기운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다고 명당 기운이 거사님이나 보사님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려는 욕망 그 욕심 하나만 법당에 올려놓고 가십시오. 내 마음에 내 단점 하나만 꺼내고 올려놓고 가면 빈 공간이 생기면 명당 기운은 저절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면 남이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얼마나 금강경에서 말한 사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건 부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불교를 위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아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말할진데 이건 정말 지켜보자. 그러면 마음을 떡 돌아볼 때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꽉 차 있는가, 어떤 감정이 꽉 차 있는가.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만 위해 주길 바라는 마음. 아 이걸 짊어지고 다니기엔 내 이 몸뚱이란 법당이 부끄럽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하니 부처님은 등불 하나만 켜라 했으니 이걸 없애려고 내 단점을 싫어해가지고 또 화냈네. 빌어먹을. 아 또 미워했네. 또 못 참고 또 술 먹었네. 내 단점을 싫어하고 후회하는 동안 그 기운 먹고 점점 단점이 커가니까 요 단점 덕택에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구나. 어이 자네 나하고 한번 마음 농사 지어보자. 이
화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고 있는가? 이뭐고 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 바깥으로 남과 비교하고 투쟁하던 마음이 자기 자신 안으로 쏙 들어와서 들어온 놈하고 나하고 하나가 딱 되면 참생명이 돼서 저 사람이 내가 돼버려요. 한 허공이 돼요. 이 허공이나 인도 허공이나 석종사법당이나 해인사법당이나 한 허공이듯이 아, 이한 허공을 부처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그거 깨달으면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다. 그러한 부처님 고마움이라는 건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처님 고마움과 제가 느끼는 고마움이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제발 사람 금방이에요, 금방. 응? 내가 이번에 내 사랑하던 내 상자가 하나 떡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놈이 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사오 알아요? 차 따라 마시는 자사오. 그 아주 귀한 게몇개 있어. 가보니까 나는 죽었는데 자사오는 못 가지고 왔더라고. 야야, 그렇게 아끼던 자사오 너못 가지고 갔네. 여러분들 지금 화내고 날 위해 주기 바라는 것다 빌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것은 손님입니다. 손님에 속지 말고 이 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 벌써 나는 누구인가에서 벗어난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하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것이 본래 말을 넘어선 말이더라. 부디 오늘 이러한 인연으로 마음 농사 잘 지어가지고 아, 내 마음 넓히고 보니 행복이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해서 이 짧은 세상, 이 무상한 세상,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구절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손짓하리라. 아름다웠다고 손짓하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는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 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의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0: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7세기경 위대한 티벳의 왕이 있었으니 그분이 송첸 간포 대왕인데 티벳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조를 세웠어요. 이분이 무력이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한때는 당나라 장안까지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장안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당나라 장안을 보니까 문물이 아주 발달한 걸 큰 감명을 받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중국 당나라 태종, 당태종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냅니다. 당태종, 위대한 문명국가를 건설했으니 당신의 문명을 존경하는데 공주를 한 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혼인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으로 지냅시다. 이러니까 당 조정에서 이제 당나라 조정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회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당태종이 직접 자기가 난 공주는 보낼 수가 없고 궁궐 안에서 좀 똑똑하고 왕족의 피가 조금 섞인 그런 여자애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궁전에 들어가지고 아주 영리하고 학문도 잘하고 소녀가 있다. 16인가? 18인가?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운성공주라고 글을 문자 열성자 해가지고 운성공주, 중국 발음으로는 웬챙공주라고 이 사람을 이제 보내기로 택했어요. 궁궐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중국 불교가 당시에 불교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나라에 사신을, 큰 대신을 보내줘요. 이 도종이라고 이 문성공주를 중국과 티벳까지 무사히 호송관을, 큰 말하자면 중대 연대병력 정도 가야 이제 강도라든지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죠. 중간에. 그래서 보냅니다. 청해 오라고. 암도 지방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청해오. 그런데 왕이 직접 끝까지 가서 마중을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중국 사신은 돌아가고 이제 문성공주를 데리고 수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은 오늘 라싸에 가면은 조캉사원에, 라싸에 여러분들 관광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조캉사원에 부처님 모셔놨어요. 티벳 사람들은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조라고 해, 조. 맨말로. 조부 지금도 있어요. 문성공제가 영리해가지고, 그 당시에 티벳에 이제, 비단 짜는 기술도 가르치고, 중국에서 가져온 탱화 기술, 모든 게 이제, 티벳이 상당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송첸 깐부가 그 대왕이 불교를 졸라가지고, 티벳에서 불교를 이제 수입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티송 대첸왕이 나오게 돼요. 티송 대첸왕은 이제 인도에서 대논사를 모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티송 왕 때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대논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선종이 들어왔어요. 인도에서는 나라나 대학의 학풍을 위한 저번에 말씀드린 반야 중간하고 유가요식이 통합된 대성불교의 핵심인 교리가 보리도 차제론이 들어왔는데 그 두 개가 대립돼요. 보리도 차제론이 하면 인간의 마음은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다. 깨달음에 가는 길은 단계와 순서가 있다. 중국에서 온 선종은 당시에 북종의 신수파의 마하얀 선사가 들어와 있어요. 선종의 남종은 해능 선사가 있죠. 해능은 당시에 무명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신수가 더 유명했어요. 척천무호태. 척천무호가 당 조정의 신수대사를 초청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능 대사는 비록 선종의 육조였지만 남쪽에 작은 지방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신수의 제자 중에 마하얀 선사가 티벳에 들어가서 선종을 홍보했는데 이분의 가르침은 선도 해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선악을 끊은 생각을 끊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초심도 필요 없고 육도 만행도 육바라밀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종교적 천재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름 일초직임절해지라고 바로 이제서 바로 선지식의 한마디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종교적 준비가 된 사람 천재들 몇몇 소수에 불과하겠죠. 근데 대중들의 수준에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삼보에 기해가지고 선심을 닦고 불선심을 줄이고 선심을 닦아가가지고 세상을 멀리할 욕망을 멀리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닦아나가는 차제와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인도 쪽에서 들어온 논사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의 입장 티송 대첸 왕의 입장에서도 선종으로 가게 내버려두면은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나오면은 교육도 필요 없고 착한 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시할 거며 깨달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깨달은다는 것은 일생 수행에도 못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All or nothing.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박과 같아요. 그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비로워지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사회 영향력이 거창해져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민심에서 나오는데 민심을 정하고 민심을 불심으로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순서와 단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티송 왕 대첸 왕이 뒤에서 조종한 건 아니지만 왕 앞에서 2년 동안 논쟁한 결과 선종은 패배했어요. 마하얀 선사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선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불교가 보리도 차제론이 득세해가지고

집에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티송 대전 왕 다음에 한 대왕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랄파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랄파첸은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신들하고 궁전에서 대신 회의를 할 때 자기 상토를 풀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두 분의 고성을 스님을 모셔 내 머리카락을 밟고 앉으십시오 스님을 그만큼 스님을 존경한다는 뜻이로 대신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쩐 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만큼 불교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게 돼. 그때 형이 있었어. 랄파첸 왕의 형이 랑다르마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랑다르마가 랄파첸을 자기 동생 왕을 죽여요.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2년 반 만에 박살을 냅니다. 모든 성녀들은 라싸를 다 떠나라. 환속시키고 절도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불교의 인연이란 묘한 것에서 불교를 핍박했던 그 랑다르마의 정손자가 자손을 이끌고 티벳 서쪽 끝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국외왕국입니다. 티벳 라싸에서 오늘날 집차를 타고 4박 5일 끊임없이 달려가면은 수미산이라는 데가 갑니다. 카일라스 수미산. 요즘 한국에서 2000년대부터 여행사에서 카일라스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한 20일 정도 가야 카일라스를 왔다 갔다 해요. 전 여기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카일라스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수미산에서 다시 하루를 집차 타고 하루를 더 가야 여기에 국외왕국이라는 데 가요. 여기에 가서 보면은 그 지형이 달나라처럼 생겼어요. 말하자면 인도의 그랜드 캐년처럼 쫙 그냥 장대한 그 흙으로 된 토주가 쫙 형성이고 거기에 이렇게 왕국이 건설됐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를 파벌 했던 불교를 탄압했던 랑다르마의 정손자들이 가가지고 불교 왕국을 세웠어요. 불교를 파괴했는데 정손자 때는 불교를 옹호하는 불교 왕국이 되어 있으니까 불교의 인연은 참으로 묘합니다. 그래서 법학에 이런 규질이 있어요. 나를 험해하고 스카모니 나 부처님 나를 험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던 자도 나에게 어쨌든 나의 어머니는 불교 인연이 있으니까 마침내 성불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잊혀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존재면 괜찮은데 잊혀진 여자면은 다시는 찾지 않으니까 부처님을 미워한 인연으로 나중에 성불한다 이랬으니까 그 인연이 바로 랑다르마의 자손이 국외왕국을 세웠어요. 국외왕국에 한때 번성했었습니다. 국외왕국에 오늘날 가서 보면은 이게 땅이 굴을 파기가 좋아요. 곳곳에 오랜 진흙이 옛날에 여기가 바닷밑이 융기해가지고 바닷밑 융기하기 때문에 진흙이 쌓여서 이렇게 쫙 형성됐거든요. 그 진흙이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혈급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왕궁이 형성돼가지고 사람이 전성기 때는 만 명,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또 여기까지 물을 어떻게 저 앞에 가면 강이 흐르는데 스트레지 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어떻게 이게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 수 있는 불가사의하지만은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외왕국입니다, 오늘날.
가슴을

남은 거는 이요 공갈터 요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에 왕의 국외 왕국 왕 중에 한 분이 장춘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춘배라고 예시회 장춘배. 그래서 여기 예시회라고 하는 이분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근데 당신은 불교가 티베트 안에서는 불교가 퇴폐해가지고 제대로 불교를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기 백성 중에 린첸 짱보라고 하는 린첸 쌍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 스님한테 모르니까 티베트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비크라마 실락에 학장을 하신 분, 아치자 존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셔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거기서, 여기가 지도상 어떻게 되면은, 네팔 위에 북쪽입니다. 네팔에 끝에 가면은, 안나푸르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안나푸르나에서 산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가면은, 거기 한참 가면은 국외왕국터가 있는데, 거기서 쭉, 길에 오다가 그 수미산까지 올라오면은 오늘날 말 타고 오면은 하루 이틀 걸릴 거예요. 수미산 앞에 이제 오늘날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다르첸이라고. 거기에 여행자들이 이제 수미산 여행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그 앞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거든. 다르첸에서 또 하루 가면은 하루에 인도 쪽으로 하루 가면은 뿌랑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하나 있어요. 불황에서 준비해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돼요. 히말라야 산이 보통은 7,000m를 넘어요. 7,000m, 8,000m를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면은 네팔이 나와요. 네팔에 갔다고 다안 가요. 네팔에서 다시 동쪽으로 한 이틀 정도? 3일,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돼. 가가지고 가야 이제 뱅글라데시 쪽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당나귀를 끌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되고,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없고, 먹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텐트도 가져가야 되니까 당나귀를 한 10마리나 사람이 한 30마리, 30명 정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 중간에 도적대들이 만나면 다 뺏기니까. 보통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의 왕이 사람을 사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에서 국책 사업으로 여러 사람을 와가지고 아티샤 존자에 보내니까 천신만고 때 아티샤 존자를 만났어요. 그 아티샤 존자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티샤 존자가 점을 쳐요. 문수보살한테. 내가 티벳에 인연이 있습니까? 티벳에 인연이 있다. 티벳에 내가 포교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명이 20년 감축된다. 티벳에 가면은 포교는 하긴 하는데, 네 수명이 20년 준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제가 불교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58세라. 그래서 이제 티벳으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나 대학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몰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변인데 그 허가를 받고 3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왕을 만나서 궁중에 화려하게 환영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었겠느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본래 왕은 돌아가시고,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아티샤들을 영접했는데, 본래 왕은 어떻게 됐을까? 본래 왕은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불교에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음악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불교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고종이 종전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비용을 합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인 철우스님이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불교계와 정부기관의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족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위기 가족의 휴식과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은경 장관이 양측을 대표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며 불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2: 마음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 진정한 이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차원의 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앞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협약을 통해 위기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장기 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2023년과 지난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과 같은 국민을 위한 마음 돌봄이 정책에 반영돼 정신건강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2: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네. 해주셨으면.
3: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정신건강, 마음건강 이런 걸 좀 잘 살필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 가족 고유의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불교계와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협력 관계가 구축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에게 분열된 민심을 보듬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선거에 앞서 진우 스님을 예방해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며 조언을 구한 김상욱 당선인이 어제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는 등 4대 선거 개혁안을 실천하고 진우 스님의 조언에 따라 만행에 나선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인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인에게

0: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라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내는 진심이 울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편향 없는 중도적 리더십으로 울산시의 발전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31일 전국 선언에서 시작된 한거 정진이 10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첫 포살 법회를 열고 정진을 점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에 따라 수행을 점검하며 3개월 집중 수행의 고삐를 다잡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읊으며 안거 대중 스님들이 스스로 수행을 돌아볼 수 있게 견인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오는 17일 2차에 이어 다음 달 1일 3차, 8일 4차 포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 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한국불교 태고종은 어제 태고종님 서남사에서 승려 연수 교육과 승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단 사상 서남사에서 처음 열리는 승려 대회는 전국에서 교구 종무원별로 버스를 대절해 경례를 가득 메웠습니다.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를 비롯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 종단의 중요 소임자, 총님 대덕 스님들이 대웅전에 도착하자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남사 주지 승범 스님은 총님 대중을 대신해 전국에서 운집한 1천여 태고종도를 환영했습니다.
2: 태고총님 서남사에서 종단 연수교육 및 승려대회를 거행함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조계종과 역사적 뿌리를 같이하면서도 해방 이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듭되는 소송에서도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러한 태고종단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날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종단이 더 크게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3: 이처럼 전등의 법맥과 율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완벽하게 구족하여 전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야말로 우리 한국불교 태교종이 지닌 최고의 자부심이자 한국불교의 진정한 장자종단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1: 오랜 내용과 갈등으로 뒷걸음질치던 종단의 위상이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종정 운경 대종사도 법어를 통해 최근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단의 종원정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4: 지금 상진 총무원장 스님이 잘할 건 잘 못할 건 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지만 현재의 정권을 확립한 데는 상진 스님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태고종은 무엇보다 종단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임을 명확히 하고 종도 스스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 승려대 선언문은 이러한 태고종 육부대중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5: 우리는 지난 법란에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서남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행 정진의 청정 도랑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며 확고히 달라진 종단의 새로운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한편 대회를 마친 스님들은 빨리 무는 연구소장 마승 스님의 강의로 한국불교 종조 문제와 법통을 조명하는 성녀, 전법사, 교인 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태고종이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특위가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안 즉각 폐기를 거

0: 긴급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편향 행정을 중단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즉각 복원하라.
2: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20여일 앞둔 어제 조기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세계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위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세계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이 임기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입니다. 특위는 특정 종교의 대규모 선교 행사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공공시설 제공과 행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 국제 행사라는 명령으로 예산과 행정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 승가회와 조계종 신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등 이웃종교와 시민사회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비용 추계서를 합산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며 전례 없는 종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3: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납세자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있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되지만 향후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재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특위와 시민사회는 공정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 우리는 세계 청년대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임기가 끝나가는 의가 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 기자회견 후 특위는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공정한 정책을 염원하는 명상으로 종교 편향 행정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통상적인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철우 스님의 퇴임기념 학술 세미나 현장. 화려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오직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철우 스님은 이날도 직접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올라 지혜를 나눴습니다.
6: 학술로서 캐시에 등록하면서 이 내가 생각했던 명상이 됐든지 참선이 됐든지 또는 인생 철학이 됐든지 정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총체적인 열심히 살아온 결론에 그 마지막을 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 다이어트 식단 논쟁과 마음 챙김 명상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철우 스님은 카니부어 식단과 비건 식단의 대립을 불교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육류와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카니부어 식단과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 식단을 비교하며 두 식단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단백질이 떨어지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도 또 지적이 되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저기 고기 중심으로 먹어도 지적을 받는 거니까 상호 보완제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화쟁이고.
5: 법주사와 수덕사, 범어사 등에서 학인들을 길러내고 교단 안팎에서 연구를 이어온 지 어느덧 30여 년. 중앙승가대에서 교학처장과 대학원장 등 소임을 다하는 동안에도 스님은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기며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 회장을 역임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교수협의회장 금강 스님, 총무처장 종원 스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총장 월우 스님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도반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고 철우 스님은 승가대 교육불사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7: 교학으로서 최고의 대학 원장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정말 기쁘고 또 철우 스님이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와서 좋은 강의와 학인 스님들과 동고동락을 또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8: 오신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는데요. 불자님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더 큰 복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철우 큰 스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5: 마지막까지 학자이자 수행자로 본분을 다한 철우 스님은 승가 교육 발전과 후학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술대학 출신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전달한 법상 스님은 학생들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라며 사회 곳곳에 이타행을 실천하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본사를 넘어 말사 스님들과 협심해 오는 가을 지역 미래불자 육성 원력을 또 한 번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극학부 2학년 정다현 학생은 멋진 배우가 돼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자비 나눔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동대부 중 윤정후 파라미타 학생회 총회장과 박규태 교장, 김세연 교법사 등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을 만나 지난 5월에 진행한 교내 자비 나눔 바자회 수익금 206만 원을 소아암 환아 지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법오 스님은 중학생 때부터 선행을 하며 주변 이웃에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동대부 중 파라미타 학생회는 2024년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기부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매년 아름다운 동행과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 즉 웰다잉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두 손을 모아 가지런히 합장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외는 이들의 눈빛에 경건함까지 느껴집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 제10기가 수승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10기 기수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웰다잉 문화를 불교적 자비로 실천하고자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10: 아니, 연불 배우는 것 이왕이면 더 체계적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9: 이번 기수에 새로 동참하는 회원은 총 35명. 교육과정은 입재식과 회향식을 제외하고 총 10회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연불 예법을 넘어 임종자를 대하는 자세,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금강사 주지 도한 스님이 연불을, 천수사 주지 지어 스님이 조과 교육을 맡았습니다.
11: 연불 수행이야말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면 모든 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이에요.
12: 여러분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정을 밝히고 따뜻한 조가 한 소절이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원력과 정성이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9: 특히 이날 입재식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의 눈을 사로잡은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길을 걸어온 선배 봉사자들의 20분간에 걸친 실전 연불봉사 시연이 펼쳐진 겁니다. 경건하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선배들의 시연을 보며 새내기 교육생들은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13: 또 연불봉사는 혼자 하는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도반들 간의 화합과 또 격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9: 어느덧 10기를 맞은 BTM 보따회 연불 봉사회를 통해 배출된 봉사자는 350여 명. 10기는 다가오는 8월 26일 수료하며 교계 안팎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불교 중앙박물관 선운사 특별전 두 번째 문화 강좌에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 공백을 메우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근자 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8일 선운사 영산전 조선 후기 16 나한상 및 건속상의 복작물을 주제로 발제하며 그동안 학계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미진했던 17세기 영산전 존상들의 복장 유물과 양식적 특징을 고찰했습니다. 유 교수는 선운사 영산전의 16 나한상과 건속상인 좌우 제석천상 및 사자상은 1680년 수조각승 사무스님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일반적으로 장군상을 함께 모시던 조선시대 나한전과는 다른 예외적인 배치가 독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원문과 후령통을 비롯한 나한상의 복장 유물 등은 17세기 후반 나한 복장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3강은 심현욱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부안 내소사 묘범연화경을 주제로, 4강은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가 국보 내소사 동종을 주제로 강좌를 이어갑니다. 위기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상생의 손길처럼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널리 퍼져 모두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0: 통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0: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버리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죠.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에서 무슨 냄새 나죠?
1: 타는 냄새.
0: 그렇죠. 불냄새, 연기 냄새. 맞죠? 그거 노력해서 몸에 물들었나요? 아니에요. 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리석어진 내용을 종이에 쓰면서 나는 사람이고 나는 감정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육신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태어나서 종이에 쓰면서 외워서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됐죠? 나는 감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서 평생을 그렇게 연습해왔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빼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걔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친구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선생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온 세상이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 어디에서 온 줄도 알 수 없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모두가 자기로 삼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자가 연기예요. 연기. 연기 훈자예요. 습자는 우리 습관할 때 습자예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W 스님을 보고 아 배워야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 앞에 아름다운 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도반.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 도반을 만드셔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가야 할 그 사람을 아, 이 사람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도반의 힘을 믿어요. 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스승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복입니까?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도의 절반을 얻는 것과 같아. 절반이요? 그럼 전부를 얻는 건 뭐죠? 도반을 얻는 것은 도의 전부를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반이 있으면 나는 스승께 배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옆으로 조금 빗나갈 때 도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은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아시죠? 뭐예요? 나르시즘이?
1: 본인에 빠져 있는.
0: 본인에게 빠져 있는 거. 오, 맞아요. 아, 본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이수님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끄덕거리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맞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아이고 너 50점. 너는 20점. 사람들에게 점수 매기고 무게 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내 눈이 올바르다면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내 눈도 변하잖아요. 맞죠? 나의 견해도 변화해 가는데 그 변해 가는 저울로 끊임없이 0점이 바뀌는 저울로 무슨 무게를 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이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큰 그릇, 그 사람보다 화려한 그릇, 그 사람보다 무언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보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춰진 능력 같기도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능력 같기도 합니다, 스님. 그런데요. 그분하고 저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보만이라는 놈하고 그분하고 비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그릇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릇은 언제나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옹졸해질 땐 정말 간장 종지만큼 작아져요. 그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스스로의 마음을.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뭐 세뱃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날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월급날 이럴 때 너그러워지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그릇의 모양일 때가 나일까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야라고 정의하는 순간, 규정을 짓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때로는 초라하고 작은 내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사회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나의 그릇은 굉장히 작아지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작아진 그릇도 나는 아니다. 나는 끝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영원히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 있겠냐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나는 쟤보다 못나.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나는 딱 그 모양으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릇도 나보다 더 잘난 그릇 앞에 가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복이고 자유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그릇을, 나의 견해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아,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승께 배웠다면 우리는 언제나 유연한 자기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 너의 마음에 가장 감사한 사람으로 누가 남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반이 남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도반이 없어요. 되게 외롭습니다, 남자들.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카페에 가면 건강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까 제가 쓰고 지웠어요.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지만 나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울면 안 되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요. 나 이렇게 못났어. 나 이렇게 초라해. 나 이렇게 옹졸하고 나 이렇게 못된 놈이야 라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 있죠. 이거를 남자들은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시면 아니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지조차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 마시잖아요. 차담하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저거 이렇게 여쭤봐요. 여쭤보면서 이렇게 공감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써먹어보세요.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그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뭐라 그러죠? 상견례. 저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상견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상견례를 다 마치고 이제 뭐 다 허락받고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운동을 막 했대요. 근데 이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운동 3일 해놓고 나 팔이 좀 굵어진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본대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어우 징그러워 지금. 운동 그만하라고 징그럽다고.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애기입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누구는 칭찬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유난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받은 적 있으세요 오늘? 없죠. 어제는? 없죠. 그제는? 이거 봐. 없어요. 없어. 저도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웃픈 얘기입니다. 웃기고 슬픈 얘기예요. 남자들은 사회에서 칭찬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칭찬받기를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받고 싶어요. 사내집이잖아요. 남성분들 마음 좀 알아주셔야죠. 칭찬해드리세요. 칭찬하고 별거 아닌가 진짜 사소한 건데도 칭찬해주면 남자들이 입이 귀에 걸려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동심리학이라고. 남자들은 이 칭찬해주는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뭐 이게 불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맞구나 하고 느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도반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까 9살짜리 친구가 손 들고 질문했다 그랬죠? 제가 그 친구를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의젓해지는 거예요. 9살짜리인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칭찬해주니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하셨고 그동안 노력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얘기도 좀 꺼내보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무시하지 말고 응석 부리지 말고 이분도 좀 위에 챙겨주고 위해주고 또 이분이 하는 얘기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서로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의 역할 그래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훈습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놀랍게도 이 한 잔이 들어가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맨정신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쟤 미워, 나 쟤 좋아 이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꼬마 애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나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가서 아껴주고 너 참 예쁘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나 너 좋아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못해. 바보 같아. 우리 해보자고요. 집에 가셔서 회사에서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좋은 분이 있으면 아 당신 정말 이게 참 예쁜 것 같아요. 참 우리 막내는 참 웃는 모습이 예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아유 선배님은 진짜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하셔서 선배님하고 대화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했다가도 선배님 웃음을 보면 제가 행복해져요.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안 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내 주변에는 도반들이 생길 거예요. 평생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주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 내 주변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언제요?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나의 그릇이 난 그런 거 못해. 난 에이 그런 거 못해. 남사스럽게 그런 걸 시켜. 라고 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순간 나는 딱 그 모양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유연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반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도반.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의 짝, 반쪽. 저는 도반들이 참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도반들이 제 옆에 나타나준 저의 전생 인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하셔서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평생 버리지 않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안 되잖아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부족한 것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부족한 거에 우리 눈이 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주면 아니면 이렇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해질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고마운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항상 부부들은 서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항상 내 그릇 정해놓지 말고 조언을 우습게 듣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주변에 도반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자가 이 앞줄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 큰 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불발이 됐어요. 소개팅이 불발이 시작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엄청 혼나고 반 전체가 혼났어요. 애들이 단체로 나가서 소개팅한다 그래갖고. 재밌는 사건이었죠. 그때는 휴대폰이 보급이 안 됐을 때라서 이러면 또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러겠네. 있긴 있었는데 쓰지 않을 때라서 막 쪽지에다가 적어갖고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쪽지를 다 압수해서 교실 바닥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셨어요. 대학 가야 될 놈이 정신 못 차린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 그날 또 절에 돌아와서 스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도 썼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마나 고양이 눈에 쥐가 어떻게 보일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때 보일까요?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여요.
시궁창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는 쥐 있잖아요.

0: 헤엄치다가 더러운 거 다 묻히고 그 더러운 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때요? 벌써 그러잖아요. 근데 고양이 눈엔 그게 맛있어 보여. 너 눈에도 맛있어 보이냐? 아니요. 너는 어때? 아우 저는 좀 지저분하고 징그럽습니다. 그러면 쥐가 너 앞에서는 더럽게 있다가 고양이를 만나면 맛있게 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쥐는 그대로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쥐를 보는 견해가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고양이의 눈으로 보면 맛있어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너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그 여자친구가 10년 뒤에도 예뻐 보일까? 전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여자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자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스님께서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가 10년 뒤에도 예뻐 보일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견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가 100%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선택을 하셔도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늦게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나의 견해를 높여놓고 나의 눈의 수준을 높여놓고 나서 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 견해를 먼저 높이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 마음 공부를 먼저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와 함께 갈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이 그렇게 가볍거나 우습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외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눈치를 이제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 불교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 들으면서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반은 분명하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 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용감하게 저렇게 정말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유연한 정해지지 않는 저 그릇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을 다 품는 스승의 그릇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산해 진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강의를 듣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아요.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온 고민주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스님 말씀 듣고 가족 이제 부부 간에 존댓말 사용하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나름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별 일이 없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좀 이런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좀 공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오늘 도반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남편하고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그런 도반이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유 네 어떻게 해야지 같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까 남편하고 네 그래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감사한 말씀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0: 이거 얘기하죠? 정말 어렵겠지만 부부끼리 존댓말 해주세요. 옛날에 양반집 어른들은 다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참 뭐라 그럴까 이 수준이 낮은 천박한 말을 아픈 말을 함부로 뱉는 게 부부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관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존댓말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제가 이걸 시켰죠? 자제분들한테, 어린 친구한테. 나이가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제가 세뱃돈 주면서 바꿔라 그럼 다음 날 바꿔요, 걔는. 세뱃돈의 힘이에요, 이게. 자식이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야, 네가 이러고 싸우실 거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관계가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살님이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존댓말 쓰세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요약을 하자니 그래요. 스님,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옛날엔 재밌던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그게 제 상태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럼요, 그럼요. 하하하, 재밌네요. 요거 한 30분 하면은 이게 얼굴에 경련이 나요. 억지로 웃어서. 그리고 재미가 없고 너무 피곤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좀 유난한 거 아닌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좀 끊어내는 거 아닐까? 나 이러다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돼요. 맞죠? 그 질문이죠?
1: 네.
0: 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출가할 때 그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출가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또 아, 아직 돈은 안 벌어봤지만 앞에 이제 미래에 내가 회사 생활은 못할 거고 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다 포기해야 되네. 왜요? 스님이 돼야 되니까. 아, 돈 다 포기해야 되고 아, 이 재밌는 인원들도 다 포기해야 되지 못 만나겠네 라고 중학교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놀랍게도 이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가치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전생 인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걸 선택을 했어요. 아, 난 가족도 버렸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또 뭘 버렸죠? 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출가 딱 하고 나니까 다른 가족이 생겨났어요. 너무너무 큰 가족이 생겨났어요. 이게 스님네들이. 큰 가족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때 애들하고 그놈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아름다운 도반들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돈 필요한 게 없어졌어요.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없어요. 부자 아닌가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없으면 모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전 부자 같아요. 전 정말 부자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기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선이면요. 내 주변에 뭐가 올까요?
2: 파리.
0: 파리가 오지. 생선이면 파리가 모입니다. 파리채나 얻어맞을 거야 아마 쫓아다니다가. 내가 꽃이면 그렇죠. 벌나비가 오는 기존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의 여러분 있죠. 나라고 하는 거. 그 존재의 수준이 견해가 지혜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0: 이건 제가 장담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손에 무언가가 들어왔다면 이걸 놓아야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게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계시면요, 더 큰 게 내 주변을 지나가는데도 한 개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공부하고 부부가 존댓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커플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듣고 노력은 하시지만 이 두 분처럼 자제분들까지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용기도 못 낼 뿐더러 용기를 내도 통하지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남들은 다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나만 그러지 않나라는 외로움, 불안함 당연히 생겨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옆에, 우리 거사님 이 두 부부의 옆에 수행자로서의 도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여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도 두 분의 말씀에 모두 박수쳤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언젠가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지실 겁니다. 아셨죠? 내가 생선이었다가 꽃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절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스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있을까요?
1: 네.
0: 있어요? 아, 피곤하게 하고 계세요? 있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못 만났으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저는 저 잘난 맛에 살 거고요.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내 주변에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보만 스님 너무 좋아요. 보만 스님 최고예요. 이런 분만 있으면 기고만장해져서요. 제가 공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 훈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야지 아, 이 부분을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역시 저에게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주변에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느끼지 못할 평생 가져갈 소중한 이 도반의 씨앗들이 심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꽃이 되셔서 그래요. 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3: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온 주연수라고 합니다. 그 오늘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득 강의 듣다가 도반과 동반은 의미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도반과 동반의 차이가 좀 있나 해서요.
0: 그래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동반은 뭐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보면 동반자처럼 이렇게 동반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러다가 그래, 이제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동반자라는 그 단어도 생각이 났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반이라는 말은 이게 전제가 좀 있어요. 그게 어떤 전제냐면 그냥 아무거나 같이 간다고 도반은 아니고요. 이 앞에 도자가 있었잖아요. 이 도자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클럽 같이 가자 이건 도반이라고 안 해. 그건 동반이에요. 동반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이 길에 함께 걷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시면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인연이 가깝다고 해서

그래서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느끼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친해요? 아니잖아요. 네. 가족들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친척은 더하죠. 더 볼 일이 없어요. 가깝다고 해서 좋은 인연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도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께 걷는 친구예요. 이 수행의 친구예요. 그거를 도반이라고 한다. 무작정 한 길로만 간다고 도반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은행 털자 이러면 도반인가요? 공범이죠, 그거는. 맞죠? 네, 도반은 이 전제가 공부, 수행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한 시간 뭐 남짓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아드리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재밌는 일화들, 스님들과의 있었던 즐거운 일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담지 못했다라는 저의 욕심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 강의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내려가면 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후회가 남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그때 이 얘기 마저 해줄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남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릇대로 받아간다는 말을 믿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릇대로 받아가실 거고요. 소중한 거를 분명히 담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져도 여러분의 하루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행복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게 향기를 고시하는 꽃이 아닐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우리 사내들이, 남성분들이 정말 구김 없이 자유롭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는 그날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자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2: 네?
1: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1: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3: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야, 이런 게.
4: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1: 아까 사진도 좀
4: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2: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1: 네, 뼈를 했죠.
4: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1: 이게 뭐가 똑같은데?
5: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6: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원과 동참 바랍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온 세상 나눔 재단에 을 운영하고 또 수미 정사와 영산 정사의 회주를 맡고 있는 소임을 보고 있는 종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요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 법문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자성의 원불은 뭐냐? 그럼 자기가 뭐 관세음보살이나 뭐 집안이 우환이 많으면은 무슨 뭐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제 자기 업이 무거워 운명론자들은 뭐 지장 자성을 모시고 이렇습니다. 원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원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밖에 각 절에서 원불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뭐 삼천불전, 뭐 천불전 해가지고 많이 모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시고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크게 불사하시고 또 많은 부처님을 점원하시고 마음 밖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류의 복덕은 되지만 무류의 공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복덕이란 말은 뭐냐? 복이 세어 나가는 복은 되지만 무류 복덕 공덕이란 말은 뭐냐? 샘물처럼 항상 물을 떠내도 물이 항상 그 잔잔하게 고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류국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모셔는 공덕이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래 부처님이 계시죠. 원래 부처님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찰력으로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기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앞을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과 그 부처님으로 나오신 뭐 아미타불이나 약사리불이나 자기가 원하는 원불을 마음에 모심으로 해서 큰 위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업장 소멸할 수가 있고 또한 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공덕이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괜찮죠? 마음밖에 모시는 큰 불상이나 큰 절,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소유상 허망된 겁니다. 계시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양무제와 달마스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공덕이 무 없다. 이게 마음밖에 모시는 불상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자성불을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달았으니까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근기가 높은지 낮은지 성숙된 불자가 왔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내가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린다니까 누가 지적해서 딱 드리지 않고 전체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눈을 떠서 손 들라 그러면은 안 들어요. 왜? 옆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눈

오늘 저희 강의 오세요. 오늘 어제 마음이 오늘 이 BTN 무상사 법당에 앉아 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분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세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네. 어제의 마음과 BTN에 앉아있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불거불래라, 이 마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마음도 아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아, 공부가 상중 하루 나누면은 중간쯤 됐다. 중간쯤 됐다. 자,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큽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라 했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 했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돌을 딱 깨쳐서 부처의 불성을 딱 보고 나서 외친 삭구입니다. 삭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랬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무상시 생멸법 요까지 들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뒤에 또 입구가 있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나찰이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입구가 있을 텐데 그 입구를 듣기 위해서 그 법문을 살려준다면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따뜻한 피를 원하니까, 나찰이. 그래서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두 말씀을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유약이라.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말에 요것 저것 다 적고 나서는 몸을 던져요. 결국은 주인공은 돌아가시지 않죠. 자, 재행무상생멸법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전날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마음도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새로운 물로 바뀌지만 하나의 강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 서간이 부처님은 기원전 약 7세기에 태어나신 어른, 탄생하신 어른이신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 만유 유전을 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약 한 16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전 법문이 뭔지 알죠? 무명으로 행이 있고 행의 식이 있고 쭉 유전 법문이거든. 유전문으로 이 법문을 리바이벌 한 분이 아니시나 생각됩니다. 만유는 유전한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그 시대에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눈 떠서, 자,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으셔야 돼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망어 중재 모여 금일 참회야. 10중
대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눈 떠도 내가 들었던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눈 떠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마음과 오늘 무상사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 같다. 손 한번 들으세요. 아까 분 내가 알아. 내가 이분들에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한방 맞았습니다. 한방 맞았어. 자, 그러면 아니야. 불거 불레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비유비무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있었죠? 한방 맞습니다. 네, 한방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이 비구니 스님 독경 소리를 듣고 깨쳐요. 그게 뭐냐? 과거심도 알 수가 없고 미래심도 알 수가 없고 에? 현재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걸 보고 깨쳤는데 이 깨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덕산 스님이란 분이에요. 육체는 스님이 깨친 입 깨친 말인데 덕산 스님. 그러니까 한 노파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과거 현재 밀심이 불가득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서 이 떡을 드시려 하십니까? 하는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어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까지 앉아있는 마음까지 동일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산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아니야 다른 마음이야 이거 다른 마음이야 그러면 단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만약 이 말이 있지도 않고 마음이 없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이러면 불과 지론을 가진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아트만적 마음이에요. 에고 이랍니다. 에고 예. 에고라 그래요. 이거 아트만적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는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공부가 뭐냐? 일단 자기 마음자리 자성에 자기 원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야 돼요. 아, 만약 내가 업이 무겁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모셔라. 내가 운명적으로 수겁적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즉 나 고통받고 있어 그 원인이 과거에 업장이 지금 받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업장이 또 미래에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수겁인데 운명론자인데 이분은 지장보살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장 자성 지장보살을 마음에 모셔라. 세 번째는 내가 머리가 나빠. 우리 아들이 손자가 학교에 붙어야 돼. 그러면 경책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을 모셔야 돼요. 내가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초지일관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처음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넘겨. 늘 초심을 잃어버려. 난 원력과 근기가 낮아. 그러면 보현보살, 즉 자성보현을 모셔라. 나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자성 아미타를 모셔라. 이렇게. 또 내가 늘 병마가 많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 나는 왜 내만 병이 들지? 왜 조상 탓하고, 우리 친구는 저 건강한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많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자들은 뭐냐? 약살의 약사를 모셔라. 그런데, 모시는 법당이 있어야죠. 법당. 여기는 지금 법당이 지금 수많은 불상이 모셔 있잖아요. 범소 이상 계시 허망된 불상을 모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가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출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나에게 함께할 자성관음이나 자성지장이나 자성보현이나 자성아메타나 자성약사불은 영원한 거다. 그 부처님은 어떻게 모시느냐? 신불당이라 그랬어요. 몸신자, 부처불자, 집당자. 이 몸이 법당이야. 이 몸이 법당. 여러분, 법당이 좋네, 전부 다. 법당은 좋은데, 장엄은 안 됐네. 장엄이 안 됐어. 여러분, 장엄 안 됐네. 장엄 되신 분도 계시긴 계신데, 장엄이 안 됐네. 장엄 뭐예요? 우리 부처님 장엄 돼 있죠? 저기 뭐야, 큰절 가면은 외부에, 그, 절 외부에 단청 돼 있죠? 단청 장엄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단청이 안돼 있네. 법당은 좋은 단청이 안 됐다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다. 단청에서 자기 마음에 자성관음, 자성지장 모시세요, 오늘부로. 모시는데, 스님도 원불이 있습니다. 나의 원불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세요. 여러분, 나 부처님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언제 인연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연됐습니다. 아, 중학교 1년 때인가? 아, 우리 아버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어머님이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세요. 두분다 절실한 불자인데 아버님은 신대장을 했습니다. 나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개구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나를 보고 아버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게을러 빠졌어. 어? 너그 좋은 머리에 공부를 깃들게 하는 내가 힘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아니, 노력하지 않고, 그런 걸 준다는데, 내가 그거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게 뭐냐면, 천수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요. 이거를 너가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대단해져.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불교를 뭣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해야죠. 그날 다 외웠습니다. 왜? 아, 이것만 외우면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암송하고, 이제 다음 날,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웠니? 그 범으로 된 게, 남모라, 다나다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외웠냐? 하여튼 외웠어요. 이것만 하면 공부, 노력 안 해도, 지혜롭게 다 말할 수 있다는데 왜못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너 원래 똑똑하잖아. 총명하고. 이래서 학교 다녔는데 한달 동안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 사기당했다. 아버님한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그 어린 마음에 그거를 암송한 동시에 뭔가 특별한
심묘한 힘이

있더라. 이거는 머리로 우리는 삶의 어떤 경험의 조각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머리거든요. 머리. 그 지식과 지성이라 그럽니다. 지석과 지성은 삶의 경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들 하나 하나씩. 이 정보통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 행복하는 행복을 보편적 행복을 취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뭔가 신묘한 묘유의 힘을 가졌다. 아,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애착이란 게 있잖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 오늘 좀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암송하니까 사실 편안해졌어요. 아, 그때부터 아, 신묘한 힘이 있구나. 그게 지금 와 보니까 묘할 몇자 있을 유자 묘하게 있더라 이것인데 진공은 모르겠는데 묘유는 알아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묘유를 깨친 거야. 진공 묘유 알죠? 아, 진공 묘유. 이게 아공 법공이 진공이거든. 아공 나도 자성이었고 법도 다 삭구백비로 쪼개봤더니 법에 실체가 있더라. 이게 이때 없더라 한 것이 아공복공입니다. 아공복공을 깨치면은 뭐가 되느냐? 진공을 알게 돼요. 진 참진자 빈공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어제 내가 오늘 왔든지 그 아니야. 오늘 내가 오늘 마음이 오늘 생긴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온 것도 아니 간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찾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난 그때부터 조금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력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관세음보살을 내가 원불로 모신 이후에는 나는 이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못 알아니가 나의 주력 정진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원불인데 관세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관세음이 마음 밖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느냐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있느냐 시공이 제한된 자리에 통찰을 해서 깨치면은 꿰뚫으면은 내 마음이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서 출가했습니다. 자, 그 관세음 사람이 누구지? 이 공부에 내가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대승경전 600부 텍스트 한 것이 뭐냐면 260자로 줄인 프라지냐 파라미타입니다. 바냐 바라밀 그리고 흐리다야 수드라. 흐리다야가 뭐냐면 마음심자거든. 그게 심장 또는 핵심 정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야바라밀이 휴식한 용어들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수다라는 경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아발로키테스와라 이런 뜻인데 관세음보살님이 아발로키테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다보다 이거예요. 그걸 관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관제가 뭐냐면 이게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가 머리가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관자입니다. 그 윗파사나라는 뜻이에요. 윗파사나 꿰뚫러 보다 이 뜻입니다. 윗파사나인데 황새 관자에 볼글자를 쓰여 관자라. 황새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괴로워하는

내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고통과 현실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욕심에 잔뜩 들어간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수하라 주제신이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구마르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봐셔야 돼. 마음 안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고 관자재보살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관은 똑같은데 자재가 달라요. 살펴봄이 자제하다. 누가? 수하라 주체자입니다. 이때는 주체자입니다. 이건 주체자가 나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거예요. 이게 관자재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맨 이 법문을 설한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 아니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사리푸트라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누구냐? 독수리 눈을 가진 눈이 밝은 분이세요. 사리자가. 그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 지혜 제일에게 법문을 하면 누가?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역으로 끝난 거예요. 반야신경이 끝났는데 사리푸트라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리자야 하고 후렴을 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도 역부이시니라 같다. 이걸 또 설명해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야 바라밀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 수행할 때에 온이 다 비어있음을 보고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됐느니라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뭐 무슨 조현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고통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관자재보살을 추구하는 성숙된 불자들은 온 위에 비어있음을 확실히 비춰봐야 된다 이 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쳤습니다. 오원이 뭘까요? 오원이 뭘까요? 다섯 가지 덩어리, 다섯 가지 쌓임, 다섯 가지 그림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색이란 놈은 뭘까요? 색은 물질과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보이는. 다음에 수는 뭐야?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낀 감정이 덤덤한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좀 단편적인 느낌 감정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설상제 마음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표상적 작용 개념입니다. 생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불상, 하나님, 뭐 부처님 생각으로 만들어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떠나라 해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아니고 이름이 석가모니다 늘 말하잖아요. 왜? 속지 말라는 거거든 개념에. 그게 상이요. 그 다음에 행이 뭘까? 심의적 마음의 충동입니다. 의지 그거예요.
그 네 개를 의식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 그걸 뭐라? 분별 의식이다 이래요. 그러면 색이나 수나 상행시이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성, 이게 공하다 이 뜻이에요. 자성이 뭘까요? 자성이 아까 여러분이 어저께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동일한 마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걸 자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성이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자성을 만들어냈어, 자성이라 그래요. 아니야, 그 자성이 오늘 가고 오는 자성이 아니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살짝 중도파들 말해요. 자, 이 자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죠. 법사 지임이 됐습니다. 그 수민정사 가면은 회주 스님이에요. 내가 온세나람 재단 가면은 나는 일상입니다. 오게 맞는 걸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면 바뀝니다. 이건 늘 변화해 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행무상시 생멸법입니다. 늘 변한다. 변하는 나를 관찰하라. 변하자는 것은 없다. 잠시 오온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그 생멸법을 마치고 나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 뭘까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보편적 행복과 평화를 얻었다는 거야. 죽은 다음에 열반이 아니에요. 리르바라는 말은 네, 탐지 삼독이 싹 숨을 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온이 자성의 공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주가 회사가 망했다. 망했는데 직원이 노동자가 받았다. 그 노동자가 CEO가 되고 사장이 노동자가 됐다. 이것을 방아착, 사장은 사장을 내려놔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에 내려놓아라. 그게 방아착이거든.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가, 사장이 노동자가 됐는데 그분이 과거의 자기를 생각한다면, 과거심에 물은다면 이분은 수많은 고통에 휘달린다. 불교는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사마타는 뭐냐? 이거는 멈춤 이 뜻이에요. 근데 사장 됐다가 내가 노동자 됐는데 노동자 사장을, 노동자와 사장을 다 멈춰라. 그래야 관 위파사나 보인다. 통찰한다는 거예요. 오는 임시로 있는 거거든. 가유요. 가유.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라. 그 위파사나입니다. 그 지관 쌍수예요. 지와 관이 서로가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지혜가 없다면 무식한 도인이고, 마음도 고요한데 내가 지가 열리면 유식한 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오온이 개국인지 몰라.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부르는 거야. 관세음을. 그걸 탈핵신앙이라 그래. 자력과 탈핵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음, 내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서 원불로 모셔가지고 평생 관음세음보살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관자세보살이 되면은 내가 관음이 돼서 불쌍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 외부에서 도와주신다. 그걸 영음과 가피라 그래. 거기 다녀와서 원을 세워야 돼. 원을 세워야 돼. 이제 복을 비는 거로 나가야 돼. 관세음보살님 복을 비는 거죠. 관자재는 뭐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 거냐 지을 거냐는 누구 달, 나 선택하면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을 지을 거야, 복을 빌 거야. 똑똑똑똑똑똑 하네. 똑똑한 척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세시풍속, 우리도 오늘 올해 수미정사에서 달짐을 태우면서, 달짐을 태우면서, 달짐 위에다가 옴마니 반면을 붙여놓고, 옴마니 반면 일곱 번 하면은, 어? 재앙은 밖으로 나오고, 복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 재앙은 밖으로, 복도는 안으로 하니까 눈먼 중생들이 소원지를 엄청 달았어요. 그 소원지를 왜 마음자리 못 달고 거기 달았을까? 보이는 현상만 좋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 계신 건 몰라. 우리가 101.9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 불 나오죠. 보여 안 보여? 전파가. 안 보여도 누르면 나오잖아. 사이클 돌리면. 그죠?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을 주력전근하면 영엄가피가 불가사에게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관자재 보살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통찰력으로 아직 깨치지 못했는데 은근히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않고 구원만 열려가지고 아는 척하는 분이 계세요. 반성해야 돼요. 아는 척하는 분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분명히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 함께 부르고 발언하면 오시고 성취한다. 그게 뭐냐? 나무 보현시연 원력 홍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에요. 열 번만 불러봅시다. 다 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반세음.

늦게 오마로 늦게 사바 구족 신통역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 불연신 고아일심 김영정매.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족 신통역이라 신통역을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지혜방편 모두 닦으셔서 시방제국토 시방 모든 국토에 나라에 무찰불연실 무찰불연실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고와 일심으로 절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상원불 내 마음 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불을 모시는 불사, 그게 불사 중에 제일 큰 공덕이다. 그리고 무류 복덕이 무류 공덕이다. 빨리 모셔라.

때에 그분이 인도하리니 어디로 대성 일로왕보살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다 모셔야 돼. 네. 오늘부터 그분을 불러야 돼. 네. 그분을 부르고 발언하면 성취하리라.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년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도백군불겁이 천만억군대지 산섭이여소 불능급수보리 약선남다선유오말사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도반을 만났거든. 기쁘게 그와 더불어 나아가 함께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거라. 그러나 만일 그런 어진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복한 나라를 남기고 떠나는 왕과도 같이 숲속을 홀로 노니는 코끼리와도 같이 가볍고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비록 조금 얻었더라도 비구가 얻은 것을 경시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를 신들도 칭찬한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육도승강은 친소옥박이니라 개신평등하면 여기까지 했죠. 육도승강은 즉 육도를 올라내림은 친소업의 얽힘이니라.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왜 육도윤회를 하느냐, 친하고 안 친한 부분이 바로 육도윤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우리가 친하면 뭐가 생겨요? 친하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미우면 뭐가 생겨요? 증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미워요.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묻냐면, 스님,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요. 주는 거 없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다음 생은 저 인생, 저 인간하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하고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거 구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 미워하는 마음, 깊게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내지 마라.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사랑을 지나치게 하면 사랑으로 얽히게 돼 있고, 미움을 깊이 있게 하면 미움으로 또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 답은 뭐예요? 무심해야 된다. 도리를 다하는 정도로 너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가끔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무명이 바탕에 대해서 업을 일으키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애완견을 기를 때 그 애완견이 이뻐서 기르잖아요. 어? 근데 어떤 분이 공장을 하면서 그 공장을 지키라고 애완견을 길렀던 거예요. 근데 막 그 공장에 뭐 경비 같은 어떤 걸 역할을 했던 그 애완견에게 뭐 말도 못한 사랑을 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다 하고 이사를 가면서 애완견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애완견은 그 주인이 본인을 그 스스로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은 그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굴 기다려요?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견은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 만들어진 부분은 지나친 사랑에 의한 결과의 모른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경우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버리고 간 주인은 복을 진 겁니까? 업을 진 겁니까? 업을 진 거잖아요. 또 한쪽은 너무 본인을 사랑해 준 부분이 주인을 신뢰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니까 또한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육두윤회를 하는 부분은 친소엇박이니라 가깝고 먼 부분을 통해서 바로 얽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다. 밖에서 세상을 사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밖에서 세상을 사는 부분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아니, 좋은 관계를 만드는 부분이 뭐 관계의 어떤 모순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라. 집착.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를 괴롭게도 하고 나를 괴롭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육도 윤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신 평등하면 마음이 평등에 개합을 하면 평등한 마음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무 취사니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이니.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보면 좋은 건 어떻게 가고 싶어요? 취하고 싶잖아요. 미운 건 어떻게 가고 싶어요? 버리고 싶잖아요. 이 마음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야. 뭐 왜 괴롭습니까? 좋은 거는 몸만 내서 괴롭고 미운 것은 마음 내서 괴롭잖아요. 그럼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유해요? 안 고유해요? 고유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하세요. 업.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수행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아니야 라고 정리했을 때 딱 아닌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즉 끄들림이 없는 부분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 마음을 건강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대로 마음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업이란 말이죠. 습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그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에 넘나드는 나를 관주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로 누굴 봐요? 상대방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나를 보는 게 불교야.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다. 절에 와서도 여러분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친한 부분은 어떤 게 친한 게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마음에 항상 동조하는 마음. 항상 긍정적 불심에 동조하는 도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린 그걸 다 뒤로 하고 뭐만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전도 몽상이라. 수행하러 와서 수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밖에서 맺어도 충분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을 절에 와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다. 절에 와서는 오직 뭐만 생각하면 되냐? 부처님 가르침에 그것이 개합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내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내가 하는 행동이 공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공덕을 구하는 부분에 도반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수행을 하는 부분에 도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친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간다면 친목계의 개원이 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양무 취사면 생사하유리요. 만약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가 어찌 있으리요. 우리 십이경계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무명을 바탕으로 뭐가 생겨요? 행이 생긴다. 무명. 길을 모르면서, 옳고 그름을 모르면서 행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옳은 방향을 통해서 행동이 일어나면 옳은 길을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다 보면 서울을 가고자 하나 부산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발짝 뛰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일인데 그 방향을 한번 잡으면 98,000리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미 그 행동으로서 얻어지는 부분이 뭐가 생겨요? 경험치가 생기겠죠. 그걸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식이 형성을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명을 통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을 통해서 식이 일어나고, 그 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즉 명색, 몸과 정신이 계합하게 돼요. 그래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이것을 일컬어서 육초라. 육입이다. 안입이 설신이가 생겼다 이게. 그래서 안입이 설신은 육근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보여지고 나면 그 보여지는 순간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세 가지가 뭐예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그럼 좋은 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게. 촉을 해서 좋은 부분이 느낌을 가졌어. 촉을 통해서 수가 이루어졌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가 생겨요. 애가 생긴 거죠. 그 애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좋은 것은 땡기고 싶고 취하고 싶잖아요. 미운 것은 버리고 싶잖아요. 그 버리는 것까지도 버린다는 게 나를 위해서 버린 겁니까? 상대를 위해서 버린 겁니까? 나를 위해서 버린 거잖아요. 불고불락.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부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육입, 안입이 설신이가 생기면 눈으로 보는 순간에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의 결론을 통해서 취가 생긴다.
그 과정은

0: 수예요.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취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 듣는 순간에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가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그가 하는 소리가 그냥 걸리지도 않고 그냥 좋지도 않아. 그냥 그럼 이거 세 가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는 순간에 향기로워요. 더 맡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에? 향기로운데? 더 맡고 싶죠. 그런데 악취예요. 코를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에 구인사의 신도 많이 올 때 구인사의 그 화장실이 그 수세식이 아니었을 때 그때는요 숨을 참고 들어가서 숨을 참고 나오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듯이 이렇게 코가 세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입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것으로 인해서 18초가 생겨 18가지 현상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즉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있으면 뭐가 생겨? 취가 생겨. 내 걸로 가지고 싶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취하는 행동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있다라고 하는 게 유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존재가 생겨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고 싶으면 다 늙잖아요. 나는요 잘생긴 사람만 늙는 게 아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긴 사람도 늙는 건 싫어. 그 다음에 우리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나이 90이 넘은 분에게도요 이제 그만 살고 가시라고 그러면요 서운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오랫동안 그 잔병치레를 하시고 그 주변을 힘들게 하시길래 간병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식이 없는 줄 알고 그 옆에서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이제 그만 고생시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서운한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두고 그리고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호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래요. 좋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죽음은 서운한 거예요. 이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사가 만들어진 이게 12연기예요. 그래서 출발은 무엇에서부터 했습니까? 무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취하는 부분으로 뭐가 생겼어요? 노사가 생겼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 하유리요. 어찌 생사가 있으리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을 하는 부분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 나를 만들어내는 게 수행의 목적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송하여 가로되 육성 무상 보리두인데 이유 없는 보리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는 보리들은 뭐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야요 상해 평등심이로다. 요컨대 항상 평등한 마음을 품을지어다. 여기 평등하라고 얘기했죠.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 평등해야 돼.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마음을 내놓은 순간에 좋은 거를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 미운 걸 만나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 자체는 수행이 아니야. 항상 평정심이 이루어져야 돼. 어느 우리 선배 스님이 저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나한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있으면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좀 싱글벙글하고 가면 실없어 보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구인사에 이렇게 살다 보면 신도들을 많이 대하는데 그 신도들을 대하는 신도들에게 무표정하게 가면은요, 내가 뭐 화났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신도들이 많이 오시면 내가 힘들어도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싱글벙글하고 갔더니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발 좀 희죽희죽 웃지 마라. 어? 그렇게 예쁘게 보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그 스님의 충고가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 선배 스님, 어? 좋은 인상이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얼굴로 웃음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맨날 지적을 하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아를 가리지 말아야 된다. 묵묵하게 된다. 너무 좋아도 좋은 티를 내지 말아야 되고, 너무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않는 이런 마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보면 활짝 웃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인상을 써야 안 써요? 요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너무 싫어도 그 싫은 거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마음 닦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 선배 스님의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나를 위한 멋진 충고셨구나. 그 당시에 나는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웃음은 좋은 거고 인상 짜고 있는 건 나쁜 건다. 그분이 가르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좋아지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싫은 티도 내지 마라. 고요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수행이다. 그래, 선배 스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은 잘 받아들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것만큼 세상은 평가하게 돼 있고 내가 하는 것만큼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체는, 아, 이게 경험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어른 스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스님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아, 어차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좋은 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좀 편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 아니요. 그 공양을 한 번 올리신 분은요, 그 공양이 여유로워서 올린 게 아니에요. 택시 탈 걸 걸어오셨고, 어? 갈비탕 드실 걸 라면으로 때워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 재정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까? 그냥 막 써야 됩니까?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시조 올리고 공약 올리신 분들이 공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냥 서로 친목이든 나눠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많은 후대의 불자들이 또한 그의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질기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것이 해양이 된다면 그게 가치 있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요, 친소 증예에게 하면, 만약 증예로 친소를 분별한다면, 증예,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착함으로 그것으로서 가까움이 생긴다면, 도가 온해업 가심하리라. 도는 더욱더 멀어지고 업은 깊어지리라. 우리 여러분, 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너하고 나하고 친하고 너하고 나하고 밉고 뭐 이런 부분의 삶을 반복해 간다면 업을 벗으러 가서 오히려 업을 짓고 가는 거다. 우리가 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묘해요.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행동은 안 미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부분이 옳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미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이게 어떤 병이냐? 이게 아주 큰 병이다. 이게 중생병이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친소에 물들지 말고 증예에 물들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지나치게 내지 마라. 그리고 멀고 가까운 부분을 구분하지 마라. 뭘 어떻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봐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십니까? 내가 보니까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세상을 지 기분에 따라서 보잖아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그날 하루를 좌우하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게 끝, 아니고 한 달 동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죠? 그리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수많은 부분이 업을 계속 형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언짢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 언짢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언짢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기서 그냥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그 기분을 하루 종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이튿날까지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 그래,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으면 그 못 잊고 사는 그 사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는 해봐서 알아.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거란 말이죠. 바로 바꿔내요. 바로. 그래서 마음을 잘 바꾸는 게 수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야규친소 증의있게 하면 도가 원의 업가심이라. 더욱더 도는 멀어지고 업은 깊어지니라. 여러분, 절에 오는 것은 업을 얻으러 온 겁니까? 도 닦으러 온 겁니까? 도 닦으러 왔어요. 그 도는 밖에서 닦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닦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길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버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아, 여치 인도함이, 너가 인도를 만난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회를 가, 이걸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육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도는 지옥도가 있고 악의도가 있고 축생도가 있고 수라도가 있고 인간도가, 인도가 있고 천상의 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만났다고요?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당여 맹구 우목이여를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을 만난 것 같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먼 거북이가 바닷속에 살고 있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거북이가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눈먼 거북이가 몇백 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떠올라와서 숨을 쉬러 올라온대요. 근데 그 넓은 바다에 널빤지 하나가, 구멍 뚫린 널빤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구멍 뚫린 널빤지가 바다를 떠돌아 다녀요. 그 떠돌아 다니는데 그 거북이가 숨 쉬러 올라와가지고 그 널빤지 중간으로 목을 쏙 내민 부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맹구 우목이에요.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널빤지에 목을 싹 내무는 나무토막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러분, 그만큼 사람 몸으로 태어오는 것 자체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다 성공하셨어. 어마어마한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맹구 몸과 같은 확률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졌고, 사람의 몸을 가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만났잖아요.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대성사 서원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복 받으셨어.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속적 욕망에 물드는 불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부처님 진리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나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 진리를 긍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어마어마한 확률에 속해 기회를 가졌다라고 자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생. 일생이 기하관데, 일생이 얼마나 될 건데, 불수해태오 닦지 않고 게으를 거냐. 여러분, 일생은 짧아야 길어요. 짧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얘기할 때 인생 100년을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생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인생이 참 짧다는 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10대는 10km 가고 20대는 20km 간다는데, 나는 지금 60대가 되니까 60km로 가는 거예요. 화살같이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을 우리는 너무 불수혜태라, 너무 게으르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인생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인생을 얻기가 어려우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움이라. 살아온 몸 만나기가 어려워. 그리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서 어렵게 만난 게 아니야. 절에 오는데 오지 말라고 누가 하던가요? 에? 오라고 하는데 안 왔을 뿐이야. 여기 절에서 지금 여러분 계속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막 플랜카드를 붙이고 뭐 초파일이 되면 문화행사를 하고 등을 밝히고, 이게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기 전에 오셨어, 안 오셨어? 참 복이 있는 분들이야. 근데 그렇게 손짓을 하는데도 지나가면서 입 내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세요, 오세요, 이곳에 오면은 부처님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님 쳐다보고 아 가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가요? 뭐라고 가요? 너나 잘하세요. 그 참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효대사의 가르침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라오라 부르는 극락에는 오는 사람이 없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손사라치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구나. 부처님 스님은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와라 와라 차비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나는 거기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 오징어 배가 저 밤에 나가면 환하게 불을 킵니까 안 킵니까? 어떻게 보면 오징어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아, 안 그런가요? 오징어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배가 밤 사도록 불을 밝혀놓으면 저 오징어가 멀리 있다가 그 불빛을 보고 쫓아가야 안 쫓아가야? 그 쫓아가는 이유는 그 불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극락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 판단하면 극락인 줄 알고 욕심을 냈더니 그곳에 갔더니 지옥이더라. 절에 오면 마음을 바꾸는 거요. 마음을 바꿔서 평정심을

이루고 나면은 모든 부분이 업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죽어라고 싫다 이거예요. 또 딴 것 같겠냐 이거예요. 그냥 복을 준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안 해. 너가 마음 내고 너 노력한 만큼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에게 가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내 눈을 다시 뜨고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내가 아니비살신 육군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지혜를 통한 판단을 통해서 착시하지 않는 부분이 결과를 갖게 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딱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 이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 대가를 얻는 거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업 자득이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대상에게 막연히 뭐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거든 첫째 지혜롭게 세상을 관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고 착시하지 않는 부분에 행동이 일어나야 되며 성실한 그 노력의 끝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라면 불교는 대상을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건데 나의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청정한 마음, 나의 청정한 언어, 나의 청정한 행동. 그렇다면 참 불교는 대단한 거예요. 왜? 오차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거 아닌 존재인데 내가 나를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법계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십법계의 주인공이다. 그 십법계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뭘 꺼냈을 거냐? 나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육두 윤회에 개합하는 부분을 뛰어넘어 평등한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래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찾으면 거기에서 뭘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만날 수 있다. 그 불성을 꺼낼 수 있다. 그 불성을 꺼낼 수 있는 희망의 주인공. 그래서 불교는 나를 믿는 종교다. 어떤 나? 중생으로서의 내가 아닌 보살로서의 나, 불성으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착시하지 않는 부분이 복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공덕을 믿고 내가 내 마음을 닦아 비운 부분에 대해서 그 지혜를 믿는 종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설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 그건 그들이 믿으면 그들 신념대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과 같지는 않다. 나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중생으로서의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으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 나도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이 일어날 거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가볍게 보지 않겠죠. 그가 중생으로서의 업으로 감겨있는 부분으로서의 삶을 본다면 그는 모순덩어리일 수 있겠으나 그 마음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먼 미래의 진리에 눈을 뜬다면 그도 또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부처님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 사시면서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은 항상 그랬다잖아요.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부처로 봅니다. 그런데 부처답게 좀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하고 기분이 흐뭇하겠지만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는 사람한테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니 모두 양심은 있는, 그렇지만 부처님은 항상 그래요. 당신이 지금은 중생으로서의 중생을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또한 불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나는 불성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개이 성불더라. 성불이 시작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든 저렇게 했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절도 안 하고 절마당에 등만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어? 그냥 절에 와서 등만 쳐다보고 앉아서 참 좋다. 성불이. 근데 그것보다는 법당에 가서 절 한 번 하고 가면 더 이뻐야 안 이뻐야? 더 이쁘겠죠. 근데 3대 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아, 관세음보살에도 한번 불러보겠다. 그건 더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하죠. 이게 시작은 적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동기유발이 되신다면 그것이 성불의 시작일 수 있다. 불교 쉬워요, 어려워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불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진일보 하라, 진일보. 어? 불태전 뒤로 밀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작했으면 또 좀 잘하고 또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라.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진리에 개합할 수 있는 훌륭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변 사람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마음 내지 말아요. 뭐만 하면 돼? 너나 잘하세요. 나가 나를 보고 가면 돼. 꾸준하게. 그래서 그 꾸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근세계에서도 수행에 불을 끄지 마라. 안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겨울에 안거가 있는데 그 안거 기간에 불을 확 떼서 끓어 넘치게 끓여놓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꾸준하게 살려가라. 그러니까 꾸준한 게 수행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냄비 근성이 가지고 우르르 끓었다가 턱 끊어버리고 난데 내가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있다. 때가 되면 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식은 물을 데피려고 그러면 잘 끓어야 안 끓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적지근하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절이 전부 다 신의 중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일으키고 나면 우리는 부처님 도량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겨 거기에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인신난득이에요. 불법난공이라.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라. 차생에 이번 생에 실각하면 잃고 물러나면 뭐를 잃고 물러나요? 부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러나면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스스로 삐져갖고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부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복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내가 없는 돈에 시주를 얼마를 했는데 내 돈 똑 따먹고 소식이 없냐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소원을 파는 곳이 아니야. 여긴 슈퍼마켓이 아니야. 근데 슈퍼마켓처럼 이해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부처님이 가르침의 공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오차가 생기지 않는 부분의 행위를 통한 수행을 했고 공덕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일이지 본인이 그 계산치를 만들어서 될 때쯤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치는 부분은 내 얼굴 생긴 대로 비치지
딴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얼굴에 수검정을 붙였으면 수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비추면 그렇게 나타나듯 내가 행한 부분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걸 뭐예요? 부처님의 인과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지 본인이 뭘 도장 찍어줘도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행동을 믿고 내가 내 행동의 결과에 부응하는 것. 그래,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그 법문을 들으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오면 절에서 거저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상담하면 상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하던가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맨날 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날 하는 소리 말고 딴 소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딴 게 되는 거예요. 그 딴 게 되는 게 뭐예요? 사주팔자나 묻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요행을 믿는 그런 경우가 그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만들어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꼭 나한테 묻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그리고 나중에 저만큼 나가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부적 같은 건 없나요? 전혀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믿는 불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인과를 믿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의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지.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뭐 수주 전부터 이제 시작한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이야기, 오늘은 뭐 서너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제가 금강경 강의를 쭉 했었죠. 근데 이제 금강경 강의는 말하자면은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고,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유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실감나게 공부한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불법이라는 것은 서가열에게서 해주셨던 그 불법 보듬도 서가열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후학들의 이야기가, 왜 후학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실감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주일 전부터 이 시간에 해왔고 오늘도 그것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무슨 세계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절대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 똑똑한 학생들은 상대 세계에 대비되는 이야기다. 아마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는 뭐고 절대는 뭐냐?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도를 제가 안 해봤다면은

사실 절대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비슷하게는 설명을 해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설명하는 절대의 세계라는 것은 요거 말하면 부처님 세계 이야기, 부처님 세계 이야기. 근데 우리는 부처님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 세계에 상대되는 이야기는 중생 세계 이야기. 우리 중생 세계 이야기는 희노애락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언젠가 유한한 그런 세계 이야기는 귀에 젖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거 대비되는 이야기가 부처님 세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듣기는 들었어요. 오늘도 듣고. 그렇지만 그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고 모든 다툼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의 세계를 뭐 극락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절대 부처님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세계를 또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상상은 안 갑니다. 참 영원한 우리 성자들의 크신 사람 들었듯이 참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해봤고 체험은 못해봤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우리들한테 실감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고통 많은 상대적인 세계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경전 속에서 희미하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 산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산부처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몇백 년 만에 하나씩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경책에서도 무상심심 미묘법 천만검 난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백년 가도 만나기가 힘들고 천년 가도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세계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는 운 좋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실생활의 체험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서서히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아, 참 희귀한 가르침이로구나. 백천만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가르침이로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참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극락재계가 존재하고 영원 불변한 그 무엇이 말로만 듣던 무엇이 있는구나. 이런 것을 어렴풋이 체험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분들의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좀 외람스럽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고 그리고 따라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영원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 우리가 불교 신자가 돼서 뭐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마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일 거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절대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다. 그분이야말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최초의 이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는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절대 세계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뭐 누가 봤어? 우리 그런 소리 잘하죠. 못 믿죠. 근데 저는 조금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세계를 체험한 분은 석가모니 한 분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분을 체험한 사람을 다행히 만났다는 것만 갖고서는 실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교육을 시키셨어요. 절대 세계는 이렇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한 달 공부한 게 아닙니다. 1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3년, 4년 했습니다. 4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야, 정말인데 참인데 이렇게 느껴지게 됐던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 서가열에 못지않은 뭐 감히 서가열에와 비슷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고
이분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라면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믿다가도 의심을 잘했어요. 본래 의심을 많은 소질. 또 의심을 잘해야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다가도 일단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과학자로서 필요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다가 의심하고 아주 수시로 이렇게 정말 지금 보면 소인배처럼 그때 소인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의심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끊어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진실성을 알게 됐으면서 그분은 이제 팥을 메주로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서가열에 25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 정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체험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절대 세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대신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아, 이게 우리의 실감나죠. 정신적으로 병적 요소가 일체 없는 가장 건강한 분이 유일한 최고의 건강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세계를 체험했고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분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뿐이 아니었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분은 많이 있었다. 절대 세계의 가르침을 밟고 실천을 해서 여러 생 살아서 그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분 중에 하나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다. 우리가 독실한 불교신자는 부처님만 최고로 알고 공자님이나 예수님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아는 수가 많습니다. 뭐 개중에는 부처님만은 못해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있긴 있지만은 대개 불교신자들은 부처님만 최고고 그리고 공자님, 예수님 이런 분들은 그저 뭐 우리보다야 낫겠지만은 부처님하고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독실한 불교신자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소위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분은 물론 서가열의 부처님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분이고 이런 것에 틀림없지만은 공자님, 예수님, 마호메트님, 달마 대사님, 해능 대사님도 절대 세계를 체험했고 거의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저는 그랬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면 이분의 가르침이나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은 다 비슷해야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절대 세계는 뻔한 거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서가열에와 똑같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교를 한참 하고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몇십 년 실천하면서 또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아, 제가 실감나게 깨친 게 있습니다. 금강경 제7분에 뭐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여기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금강경 제7분에 일체 현성이 모든 이런 지혜로운 이들은 개인 무위법에 개인 무위법이라는 건 절대 세계를 체험을 했지만은 개인 무위법의 이유체별 현실이 듣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알맞게 제도의 방편을 써서 다르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금강경 해설도 하면서 아 비록 깨달음의 세계는 동일하지만 이분들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알맞게 그 사람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용어를 써서 다르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안 것을 한참 만에 얘기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다 똑같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시대 공자님은 중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마우에트는 요새 중동 사람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은 인도 사람하고도 틀리고 중국 사람하고도 틀리고 다 틀려요. 사고방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 사람들을 다 다른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절대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틀려야 되고 사고방식도 틀려야 되고 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얘기하려면은 당연히 다른 용어를 써서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 7분의 일체 현승이 개인무위법의 이유차별이라는 표현으로 나왔구나. 아,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 절대세계를 체험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실감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달마나 해능이나 여기에는 이분 밑에는 뭐 가섭 안한 쭉 해서 그것이 이제 인도로 와서 달마 해가 뭐 도신 뭐 이렇게 쭉 해서 도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분 밑에는 이분은 원체 건강하기 때문에 열반에서 절대 세계라는 것을 딱 채우셨고 그 로드맵 수행의 로드맵을 확실히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행복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세계를 체험하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라고 하기보다도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도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밝아지는 방법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면해주고 무지를 조금 벗어나게 하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도인이 탄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저 모범생, 착실한 사람만 탄생하고 오로지 서가야래 부처님 밑에서만이 절대세계 이분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처음부터 절대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식 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나는 그저 재앙이나 소멸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인이 되고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만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야 재앙 소멸하려고 바라지 마. 소원 성취하려고 바라지 마. 오로지 도 통기만 바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처음에 와서 재앙을 소멸하길 바라는 사람, 소원 성취하길 바라는 사람한테 금강경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난 뒤에 아 그거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그 근본 원동력이 무엇이냐 금강경에 있구나 금강경을 들을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금강경이란 뭐냐 절대 세계를 체험은 이렇게 한다라는 그 방법론을 지시한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론을 얘기하신 것은 깨치시고 나서도 한 몇십 년 후에 비로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때 사람들이 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시다 보니까 절대 세계를 체험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직속 후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을 위해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인이 되는 길도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그 법맥이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중국으로 왔고 지금 중국에서도 공산당 독재하에서 다 사라지고 일본에서 갔대지만 일본 너무 현실주의적인 데서 절대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은 아주 즐겁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게 참 힘들었는데 우리는 시대의 선지식인 즉 불세 출애도인 백박사님을 가르침을 만나서 절대 세계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게 되시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스승을 칭찬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안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제자로서 해야 될 도리죠. 누가 얘기하면 여기 뭐 당신 스승을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지 않소? 이렇게 물어요. 왜 아니에요? 자기 스승을 자기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제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희원분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쭉 와서 우리한테 절대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잭으로 썼는데 백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께서는 이제 백 박사님입니다.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반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이것은 절대 세계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이 다 그냥 근기가 약한 사람, 소원을 바라는 사람, 또 재앙만 소멸하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그에 알맞게 소원성취법, 재앙소멸법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오로지 하나,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만이 하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있죠. 있지만은 지금 나타난 것은 부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요 얘기는 이제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금강경 제13분에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수보리야 어유나오 열의 유소설법부와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지금 8만 4천 수많은 많은 법문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런다. 아함부 법문 12년, 방등보 법문 8년, 또 반야부 법문 20년, 법화 열반부 법문 뭐 8, 9년 해서 49년을 한 걸 보고 수많은 많은 불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은 아 부처님이 참 하실 말씀이 오죽 많으시길래 일생 동안 저런 많은 법문을 하셨겠지 이렇게 상상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금강경 13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느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도 재앙 소멸해 주십시오.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앙 소멸 방법, 소원 성취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백 박사님 같은 도인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거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본래 없다. 백 박사님이 얘기하셨으면 고 이튿날로 싹 뒤돌아서 앞으로 갔. 저는 백 박사님을 등지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백 박사님은 고통은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힘들지? 군대에서 힘들었지? 군대에서 상관한테 들들 볶이는데 힘들었지? 내가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기설법이에요. 야, 고통은 본래 없다. 착각이다. 착각에 완전히 바쳐라 그러면은 저는 팩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고통은 있다. 그리고 잘 바치기만 하면 고통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 저한테 알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 소멸 방법, 소원 성취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알맞는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오직 한마디 부처님 아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나는 밝은 빛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밖에는 부처님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라는 것은 절대 세계를 체험하신 백 박사님을 얘기합니다. 백 박사님이 그대에게 나한테 한 이야기도 역시 내 소리가 아니다. 그때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재앙 소멸 방법을 묻지 않고 그저 1등 노벨상을 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재앙 소멸 방법보다도 나라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했다면 그의 업장에 따라 나는 또 달리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 7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현성은
개입

무이법에 절대 세계 깨달음은 같지만은 이유차별이다. 그 나라 사람들 근성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 수기설법은 누가 하느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근성과 취미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한다면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설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 하고 깨치니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새 깨치니이고 지혜 있는이고 구분이 못해요. 그래서 깨치니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틀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강경 7분에 일체현승이, 일체현승은 상당히 지혜로운이란 뜻입니다. 개인 무위법에 절대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이유차별, 사람의 근성과 사고방식,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너무 선생처럼, 제자, 여러분들 제자처럼 대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확인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백 박사님은 이게 이미 수기설법을 하실 정도가 됐고 수기설법을 하실 정도가 되면은 이미 깨친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도 일생을 수기설법을 했어요. 아함부 고통은 저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 면하는 방법을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건 서가열의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데 필요한 그대의 소리였다. 이것은 백 박사님의 말씀이지만 서가열에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또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에도 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절대 세계를 체험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자님은 정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정치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에 공자님 말씀이 많이 저 인용이 됩니다. 저 최인호 선생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기름 그이는 나이롱 천주교라고 그래요. 본래 천주교 신자인데 나의 아버지는 천주교지만 나의 어머니는 불교다. 이게 불교고 뭐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 천주교 하면서 서로 이를 갈고 등을 지는 사람은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 사람들 중에는 불교를 완전히 미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고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너희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 형제로 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너그럽게 돼야 됩니다. 이제 공자님은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정치에 알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돈 버는 데 경제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뭐 무불통지. 그렇지만은 절대 세계는 아마 체험을 못했으니까 절대 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주역을 좀 공부했습니다. 점을 칠지 모릅니다. 주역을 해서 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주역에 계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사라는 부분을 읽어봤더니 불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계사를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제 실력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 저 주역을 좀 공부했습니다. 근데 야, 그 주역을 보니까 하나도 불교고 틀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은 무사야, 무위야. 없을 무자입니다. 무사야, 무위야. 그러다가 여기 뭐냐면 적연부동이다가 적연부동. 요 뒤에 감히 수통 천하지고라고 합니다. 수통 천하지고. 주역이라는 게 뭐냐.
전 점치는 책으로만 알았어요.

또 주역을 갖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대표적인 분이 타너스님이에요. 그분은 깨쳐서 아는 게 아니라 주역으로 대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멀리 안아서 남북통일된다, 만주도 한국 땅 된다, 정확히 그 예언을 하신 분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 일찍 단명하셨어요. 70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히 죽음을 예측하셨습니다. 주역을 딱 점을 쳐보니까 나 70에 죽는다. 그래서 이미 70에 죽을 준비를 하셨고 70에 정확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너 스님의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문광 스님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이게 뭘로 변했느냐 하면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점쟁이를 마저 미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양명. 그래서 그거 한 사람들은 대개 그 맞아요. 점치는 게 점치 다 주역에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걸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무사. 아무 생각하지 마라. 국리를 바쳐라 이 뜻입니다. 근데 무의 티나는 행동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저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사야 무의와. 그리고 아무 국리하지 말고 오로지 적연부동 절대 세계로만 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히 수통천하. 그럼 딱 깨우쳐지는 게 있어서 천하의 모든 원리를 다 알게 되느니라. 이 주역의 구절에 요거 지금 하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은 공자님은 정치 잘하는 사람한테 정치 얘기, 경제를 원하는 사람한테 돈 버는 이야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 닦는 것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CEO들이요 가장 잘 찾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노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요새 세상을 쥐락비락 하는데 그것도 서양 고전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가장 애독했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저겁니다. 이게 동양의 고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공자뿐만 아니라 손자병법 이런 사람들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주역을 보니까 그대로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주로 먹고 사는 거, 정치하는 거 요걸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셨을 뿐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도통하는 방법 왜 몰랐겠어요.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통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세계를 들어가는 방법이 천당 가는 방법이라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천당 가는 방법이 아니라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7번씩 70번도 더 해줘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좀 더 거창하게 얘기했죠. 사랑, 미움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원수는 본래 없는 것이니라. 근데 원수를 본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원수도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그렇게 해야 절대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 시대에 맞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결같이요 다 농경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촌인구가 80-90%였습니다 그때는 복잡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농사나 짓고 저녁에 어두우면 잠자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습니다. 공기는 청정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 시대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밖에 무엇을 찾아서 연구해서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그걸 만드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학이 이 시대도 과학이 전무원 시대, 공장님 시대도 전무원 시대. 다 전무원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1789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농경시대에서 과학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경시대 때는 그래도 성인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역시 성인의 말씀이지. 성인의 말씀 틀릴 거 하나도 없지.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 먹고 사는 거고 뭐고 다 해결이 되지 이랬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점점 성인의 말씀을 앞두기 시작을 했어요. 성인의 말씀 따라다간 밥도 못 먹는다. 과학 역시 과학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인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전에는 유럽 같은 데서 완전히 그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그 신에 대해서 절대 복종했던 시대가 오랫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그랬죠. 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마냥 커지고 르네상스, 뭐 휴메니즘 이런 용어가 하면서 신의 세계를 점점 멀리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됐어요.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면서 뭐가 됐느냐 하면 신의 세계는 별 볼 일 없네. 이제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점도 다 잘 치고요. 뭐 인공지능이면 신의 세계는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신에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근데 이분들은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다 특히 기독교 쪽은 신에 의지하라고 그랬고 네 자신이 위대하다. 네 자신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걸 가리키는 데는 좀 소홀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도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부처다 그러면 그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예전 불교는요. 의지하는 불교를 해라. 이제 우리 천수경 아시죠? 천수경이 뭐라고 그래요? 염념, 분리, 금색상 이런 구절이 항상 생각 끝에 부처님을 자꾸 그려라. 염념, 분리, 금색상. 그리고 저 기독교도 쉬지 말고 뭐 기도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거기에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올해 뭐 107세 되는 그분도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기도해서 뭐가 되느냐. 이제 그이는 아주 불교와 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힘은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았는데 꼭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자기 마음속에 무한한 힘이 기도를 일으키게 되더라. 이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저희는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 신자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그래요. 기독교 잘 안 씁니다. 기도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이게 기독교식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식으로 오면 그런 식으로 온다고 교회 옵니까? 절에 옵니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 시대 절대 세계를 체험한 도인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저 분이시고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록이나 가르침은 거의 남아있질 않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때 오신 큰 선지식입니다. 대단히 그 네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대단한 세계에도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이분은 보살 화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인슈타인은 중학교 때는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동경을 했지만은 대단한 과학자니까 동경을 했지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인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학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전공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망했던 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각 방면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손 안 댄 데가 없고 그게 손댔다 그러면 다 맞았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 따라잡을 과학자가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좋은 이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이는 불세출의 물리학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이는 거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신의 영역에 근접했던 사람이 유일한 아인슈타인이다. 그이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저명한 인사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영역에 근접했던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 중에서 불교가 최고다 그랬네요.
그 일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의 논문을 봤습니다. 몇십 년, 아인슈타인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그의 이론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외람스럽지만 잘 하면은 그 일을 수정시킬 수 있는 논문을 아 우리 힘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미 신으로 딱 정해놓고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국에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가 위대하냐면은 마음 밖에서 다 과학이 발 마음 밖에 자료에서 과학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위대한 과학이 성립이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과학계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럴 때 껌뻑 죽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더 위대한 게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백 박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기로 이 아인슈타인 물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인슈타인 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게 되는 사람들이요. 미국 가서 초장에 깨져요. 초장에 깨지고 아인슈타인 같으면 감히 뭐 넘나 볼 수 없는 아주 영원한 장벽으로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보다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못 따를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깨진 게 제가 공부, 건강경 공부를 했고 건강경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떻게 공학을 하다가 자연과학이 취미가 있어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바꾸고 나다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해볼만 하겠다. 뭐 건방지다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실제로 논문을 써봤거든요. 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속에 위대한 힘이 있구나. 아인슈타인도 그걸 일부 활용했을 뿐이로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인슈타인이 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뭐 상대성 이론을 하고 원자탄을 만들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의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점이 위대하다. 근데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100분의 1밖에 못했다. 여기 백 박사님 말씀입니다. 아직 100분의 99는 미지의 과학의 미지의 세계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를 좀 더 접목을 시킨다면은 수많은 자연계의 비밀이 밝혀진다. 여기 이제 백 박사님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인슈타인 같은 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아까 들어가기 전에 하셨지만은 이 한국에서는 백 박사님이라고는 참 불세출의 도인이 좀 탄생했다고 믿고요. 이제 그것은 우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얘기요. 다 이거 부처님과 똑같은 금강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수기설법을 하셨다는 것은 거의 부처님 세계에 근접하셨다는 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을 했다는 건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응용을 하면은 과학계에서도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전히 마음 밖에 어떤 가치가 최고의 가치고 마음속의 위대한 가치는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는 굉장히 장래를 어둡게 합니다. 사람을 무지하게 아주 유능한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이런 자꾸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지식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외부에 마음 밖에까지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은 인공지능에 절대 의지하지 마라. 네 속에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위대한 세계가 있다. 그런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서 바치는 방법을 자꾸 활용해봐라. 길을 모른다.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졌다.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 이게 자살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럼 네 속에 무한한 그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가서 다 난파선이 돼서 배가 떨어지면 인공지능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요. 챗GPT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엉엉 울고 죽어요? 우리 그때 통할 수 있는 가르침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받쳐라 이거예요. 받쳐봤냐 이거예요. 지금 받쳐라고 해도 안 받쳐봐요. 그럼 뭐 하냐면 인공지능 찾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 세계를 체집하는 사람들의 실감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재앙을 소멸하는 이야기를 요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바탕으로 수기설법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고 재앙을 소멸하게 하고 손을 성취하게 하고 또 도인이 되고 싶으면 도인이 되는 길도 일러준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아주 상당히 혁명적인 이야기다. 요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네. 그와 같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네.

한 번뿐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 있게 살자.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자, 한 꼭지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시발려 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열애가 하며. 자, 이 대목 읽었더니 왜 유난히 기분 좋은가 모르겠네. 뭐 스트레스 팍 풀리는 것 같아. 불자야 보살이 제발 예시심이라. 처음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즉득 그 자리에서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 그죠? 곧 열의 범부의 처지를 벗어난다. 범부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범부에 일반적으로 지지부분하게 의심 많고 교만스럽게 살던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오늘 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원효선님 말씀대로 지극정성스럽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태도다. 이랬죠. 예. 성지 성극이라 왈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세간의 성소는 길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범부지를 넘어서는 데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 지위에 들어간다. 보살 지위에 들어가서 이제 범부지를 넘어간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보살이라. 보살은 뭡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마치 태에 어머니 태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게 입보살이라. 우리가 보살스럽게 산다는 거죠.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 임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태중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집에 드디어 입 보살 위하여 생 열에 가라. 글을 참 잘 맞춰놨죠.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다. 범부지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무능설기 종족가시리라.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 종성 종족을 넘어서 버렸대. 종족을 진짜 참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종기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처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종기하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종성이 그냥 아주 귀족 같다. 귀족이에요. 우리는 불족이잖아. 불족. 우리 전부 혈액형이 비행 아닙니까? 부따형. 이 세간 지하여 입 출세도라. 세간을 벗어나서 이 세간 입 출세. 예? 예. 입 출세간이죠. 출세간. 글자 맞춰 놓는다고 넉자 넉자지만은 출세간이죠. 출세.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들어간다.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중도적인 의미는 세간에 머무르지도 않고 출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출세간에 들어간 것이고 제대로 세간을 벗어난 것이지 중생 버리고 지 혼자서 날름날름 혼자 맛있는 거 뒤돌아서서 먹어봤자 뭐가 맛있겠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내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간 요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세간에 그런 똥파리처럼 달라붙은 그런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예, 그거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덕보살법에 보살의 법을 얻어서 보살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보살은 무슨 법입니까? 보살은 자비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보살법입니다. 그게 보살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보살차야 보살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간다. 세간의 보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갑니까? 중생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방편을 가지고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간센보살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시다. 간센보살은 안경동서가 몇 도예요? 다 맞다. 천수 천안이래. 어떤 중생이 오더라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천안이라 천안. 예?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간센보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본다. 관세음한다. 세상 음성을 다 관한다. 지혜롭게. 관조해버린다. 입 삼세 평등하여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허공이 천년만년 평등한 것처럼. 허공이 시방 삼세에 평등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진공 묘유다. 예. 세월이 삼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은 전부 무일물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의 종성의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 결정 당덕 무상 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범행품에 그대로 나오죠. 당덕, 질덕, 당덕. 부처님의 종자는 열반에서 완성되지만 그 열반마저 나와버려.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은 달이 반달 뜹니다. 그죠? 부처님 탄생은 반달과 같은 것이다. 고 이렇게 써놓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시던 날은 2월 8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달이에요? 반달입니다. 반달. 그리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은 12 연기를 깨뜨렸대서 12월 8일 날. 반달이죠. 반달.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 무결화돼서 2월 보름날. 그 사명절 중에 전부 반달 반달 반달 가다가 무여 열반이 떴다는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완전한 보름달이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이름하여 원만월이라 한다. 부처님을 이름하여 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시따르타라고 한다. 항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이.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석가
모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언은 비록 자나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대목의 원만월, 사자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짚어봐야 되죠.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거 이 채까지 묶지 말라고요. 글자까지 묶지 말라고. 뜻을 먹어야지. 예? 도마도 꼭 도마도 꼭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글자만 보면 다 그걸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지가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지 이해 가잖아요 우리가. 그 꼭지가 없으면 부처님한테 달라붙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책을 봐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과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하, 진짜 기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머문다고 한다. 들었죠? 주 한이지 하야 부동상응이라고 했죠. 동하지 않는 법, 흔들리 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동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부동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아, 그 말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나의 본 인생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머무르면은 한이지에 머물 때 이리와 동하지 않는 그 부처님 법과 서로 이제 부동하고 서로 상응한다. 완전히 부동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상응하는 냄새가 푹 나는 것은 팔지보살부터입니다. 한이지는 살짝 이렇게 떡잎 같은 것이라요. 에? 에, 산삼도 떡잎도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다. 부동. 부동. 부처님은 부동이고 중생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요동. 중생의 이 번뇌를 티끌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죠? 명예와 이익을 집착해 가는 것을 벅은 그 저기 항토바람 일어나는 먼지 같은 홍진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십지품을 해설하신 천친보살이 말씀하셨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 우리 정신머리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 번뇌는 또 우리 또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먼지 중에 제일 극미세한 먼지를 볼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무생법인부터 저기 무의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못 보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좀 위에 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분별사식 가지고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 분별사식을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말초신경이라 하죠.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은 말초신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게 간조하는 힘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몸에 거슬리고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은 요 분별사식이 아주 그거 제 육식이 요 걸리 가지고 수행이 안 돼.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제 잠재 의식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저장 창고가 되어 있는 아래아식이 있다고. 그걸 마음에 심체라 하거든. 그것은 진짜냐? 진실이냐 허망이냐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계속 생멸에 요동치고 생멸에 요동치다 보니까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의 문으로 계속 가는 거죠. 생멸의 문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각과 불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문에 오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서 부처님은 중생이 내고 내가 중생일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문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이걸 못난다고 하는 건 생멸문이라.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좀 생멸문이라. 부처님의 입장에 보면 무단 대웅전의 법문서 가면 그려놨죠. 마하대법왕은 진짜 부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단역무장이라. 어디까지가 길고 장점 단점이 없다. 무단역무장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흰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다. 선악시비가 다 없다. 그렇지만 선악시비가 없지만 한 색깔도 없는 허공 같은
맑은 마니즈와 같은 텅 빈 여유

여의주 같은 것인데 이 맑은 여의주가 수채의 현 청황이라. 울룰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된대. 그러다 지장전에 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장상 많이 일가주라. 이 지장보살이 손바닥 위에 투명한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연수색 별례단이라. 자연스럽게 빨간 사람이면 빨갛게 되고 노란 사람이면 노랗게 되고. 제가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저 우리 신호등 요것도 그렇죠. 저게 노란 등이 됐든 초록색 등이 됐든 파란 등이 됐든 빨간 등이 됐든 본질은 다 흰 등이라. 무색이라. 그렇죠? 물들이가 저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빨간 전기가 들어가야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노란 전기가 들어가야 노란 맞잖아요. 파란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등이 파란 불이 켜지죠. 사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대동 소이야. 대동 소이야. 그 대동이 이거든. 이 소이는 사거든. 크게는 다 똑같다는 거거든. 이치 속에서는 진리 속에서 누가 그게 크다 작다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니까. 눈, 코, 입, 귀가 없는데 인물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나이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제가 연가 법문할 때도 그랬죠. 원래 몇 세입니까? 얼마? 연가 나이 없다. 제가 돌아서서 연불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 왜 뒤 돌아서서 우리 연가가 왜 120세입니까? 왜 돌아서서 합니까? 연가 앞뒤 없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일러서 부동이라 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응을 해야 돼요. 예, 자 넘어갑니다. 숙자야 불자야 미자야. 자 갑시다. 불자야 보살이 주 한이지에. 한이지에 머무르면 뭐가 성취되느냐. 다 한이와 아주 큰 기쁨이 성취되는데 한이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면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그러니까 칼날만 춤추는 게 아니고 칼자루까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예?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온 집이 들썩들썩해 춤추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 좋은 거 사놓고 음악을 튼다고 이렇게 트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음악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니까 온 집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 함경에는 육종 진도 막 쿵작쿵작 하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고 귀도 감동스럽고 막 온몸이 막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우면은 처음에 박수 요만큼 치다가 박수 치다 언제 되겠어요? 벌떡벌떡 뛴다 이거 막. 예? 그렇게 한이 용략한다 하잖아요. 그 한이로움이 그래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반 탁출이 아주 다 주잖아요. 개구 현담. 입을 아, 개구, 별을 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개구 현담이라. 설계까지 빼준다고. 그 부처님 설계 빠진 놈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놈? 분. 개구 해보세요. 현담. 안에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고. 자, 다 가져가라. 하반 탁출, 개구, 현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반쪽도 내 거 가져갔다면 고소고발 해버리고 차 약간만 스쳤다 어때요? 보험 처리해버리고. 어쨌든지 무상한 잎을 보면 그 뿌리가 이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한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근 공덕이 심종 성근하면은 자비 현전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제 앞에서.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정신과 청정한 신심과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거든. 더 기대감이 없어요. 내 자신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또 다 애락과 애락,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즐길만한 거,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진리와 진여에 대해서 신봉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 다 정렬과 이 조절이 돼야 돼.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 온화해야 돼. 딱 때맞춰야 돼. 정렬해야 돼. 알맞은 희열과 다 흥경과 흔쾌하게 경사스러운과 기쁜 거. 흔쾌하고 경사스럽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십지품 이런 법문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난 줄 알아야 기뻐해지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거 수박인지 참외인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이러면은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구분간이 안 가면 참외 덜 익은 거 먹으면 얼마 씁니까? 그죠?

그거 이거 구분이 안 가면은 이 글을 읽고 이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글을 읽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은 뜻을 알았을 때. 이 붓글씨를 쓰다가 운필이 돼야 뭐 운필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기 힘든데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예? 사진도 찍다가 자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야, 이 콘트라스트 멋지게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예? 네. 그렇게 그걸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뭐 어디가 어떤 게 진하겠지. 이렇게 벚꽃을 찍을 때 아무데나 갔다가 꽃 줬다 벚꽃 찍죠. 벚꽃 찍을 때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지.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 기둥이 까맣게 떨어지고 꽃이 하얗게, 예? 이 느낌 있잖아요. 아무데나 대놓고 찍는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햇살 받아가 찍고 연꽃 같은 것도, 그죠? 그 물기 촉촉 이럴 때, 빼짝 마르는데 벌거지 막 날아드는데 낮에, 한낮에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찍는다고. 그거 작품 안 돼요. 연잎도 빼짝 말라가 있고, 꽃도 말라가 있고. 강의도 여러분 주무실 때 12시도 강의하자면 신경질 얼마나 나겠냐고, 이게. 또 점심 때부터 하는 시간에 적당히 해야 돼. 예? 모든 것이 그 흐름이다. 그 이 큰 경이라고 큰 기쁜 경사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내가 양심껏 선거를 가지고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느스트가 되는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인생을 충족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절로 자기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십지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펄펄 뛴다, 이제 그 되면. 건강지는 아시죠? 옴, 난다, 난다, 낮이, 낮이, 펄펄 난다, 사바. 용약과 여러 가지 띠농가, 다 용맹가, 여러 가지 용맹가. 용맹하는 사람들은 그치지 않거든. 계속 감당하고 받아들이거든. 그, 감당이 된다니까, 모든 것이. 잘 감당하는 마음. 젊은 스님하고 연세 든 스님하고 마실 사람들하고 바닷가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 보물 건지러 갔다가 난파선이 됐는데 판때기 하나 얻었잖아요. 젊은 스님이 딱 잡고 계시니까 연세 드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자네 율장도 못 받나 어른 공경하라 그랬지 그 판때기 내주게. 그 젊은 스님이 감당이 되니까 드리고 자기는 꼴가닥 했다는 거예요. 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 주로 그 역할을 맡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감능심,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그걸 용맹심이라 하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 그래서 저는 이수진 장군을 감히, 뭐 맞지도 않겠지만, 제 딴에는 간선보살 수준의 팔지보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계급장 다 뛰면 그래 안 가거든. 그쵸? 만에 한용선님 이런 분들은 다 한이지 이상 정당에는 10지 이상 보살들입니다. 보살들. 만 중생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쵸? 용맹가, 그 다음에 무투쟁가,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금강경에는 뭐랍니까? 무쟁삼매. 그죠? 원효선님은 뭐랍니까? 화쟁국사.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나 그거 정말 그거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욕 들으면 많이 사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가다 이러면 계속 오래오래 같이 있읍시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뜻인데 잘 맞았고. 선생님, 연가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러면 저는 막. 어떤 데는 저분은 돌대가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싸우지 않으려 했는데 싸우는 걸로 돌아오는 건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쟁이 없다는 것은 남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남인데 흔들리기 때문에 투쟁하거든. 그죠? 촐싹거리기 때문에 이게 남인데 무너지는 것 같지. 또 무내해라. 남을 그 시끄럽게 하고 남을 고뇌스럽게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게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졸고 촐싹거리고 믿음이 없고 왜 방방 뜨고 아니 뭐 혼침 도거 산란 방일 뭐 깨어르고 뭐 이렇게 요렇게 믿음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냐면

0: 해코지를 해, 남을 자꾸. 남을 해코지를 한다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해코지. 처음에 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불특정 다수는 무조건 다 미워해. 안티 종자가 돼가지고. 희한하대. 우리는 무슨 종자입니까? 열애 종자. 열애 종자. LI 종자. 열애 종자. 일본 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요라이. 요라이. 간센보살은 뭐라 하죠? 간논보살죠? 간논. 간논보살죠? 간논. 일본 말로 열애를 요라이라 그래요. 요라이. 요라이가 또 왜 나오는? 아이고, 저 밑에 저 밖에 있던 게 나오는데. 자, 불내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중생을 이끌 때도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생을 괴롭히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무진한 다 성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많아지는 거. 성내지 않는 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또 행동이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다무진한이에요. 제가 이제 모신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등민 스님 같은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습 하가 예. 니는 한 3년만 글 더 읽으면 이제 글 안 읽어도 된다. 니 책 사놨다. 내하고 법무사 가자. 이래가 제가 법무사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강사로. 강사 안 한다니까. 저는 글 재주도 없고, 이게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주먹질을 하고, 선빵이나 당기고, 그래 조용히 살겠습니다. 했더니, 니가 3년만 더 이제 글 읽으면 니 글 이제 안 읽어도 된다. 지금 안 하면 어중간해. 가자. 이래가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그렇게 못 살고 뭐 더러운데도 한 번도 남을 하시지 않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군자의 인품을 스승을 모시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의를 하면은 이제 한의를 하게 되는 20가지 이유가 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무를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자동으로. 예, 오토 배치 파일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엑셀레이터를 버럽게 안 잡아도 자동으로 뭘 하냐.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한의합니까?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3년만 하면은 딱 끝난다 생각했더니 30년이 돼도 안 되고 4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사기 당했나 싶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업장의 문제인 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염제 불법고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법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생깁니까? 그 우리는 이제 입만 떼면 이제 거짓말 하다 가는 거지 이제. 염제 보살을 걸어 제 모든 보살들 야 위대한 분들을 생각하는 거로 한의심이 생긴다. 예. 잘못 미끄러져서 어쩔 뻔했냐 이게. 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런데 뭐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길인데 남도 300리. 하성유품에 보면은 길이 500유순에 남았는데 300유순을 땡겨주잖아요. 남도 300리가 300리가 아니라 탐진치 중생이 300 그죠? 탐심도 가득하고 진심도 가득하고 아주 미혹한 마음도 탐진치가 이 가득한 남도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저 양명한 남순동자 선재동자 갔던 그 길, 남도 300리, 멀고도 머나먼 길.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 길로 갈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꼭 달이 소창다명이라 내 작은 창문에 보름달이 환히 비추길 바라면서 남창을 두 개를 내잖아. 남쪽에 창문을 두 개 내거든. 남쪽으로. 자기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을. 요새는 이게 저기 이런 전등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이래서 남쪽으로 창 내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통창 내는 것도 있고 막 유리창도 있지만 그때 옛날에 남창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직 달빛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나무가 되고 달빛은 송을 교감이라. 소나무 같은 절개로 그 달빛을 창으로 받아서 소창다명. 제주도 가니까 추사 유적지를 도는데 그걸 앞에서 가만, 그때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신데, 소창다명의 사구자로다. 작은 창문에 보름 달빛이 뭐 창문이 찢어지도록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로 하여금 구자로다.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후배 파놨듯이 추사체로 쓰는 것 같더라. 글자라. 소창다명 사구자라. 예? 나로 하여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유배 가가지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예. 흑윤 선생도 그거 홍길동 전서도 그 양반도 그려놨거든. 그 양 누실명에도 보면은 남쪽으로 내가 창을 두 개 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허름하고 옷 하나 입고 그렇지만 누추한 집에 살지만 내 사면에는 옛날 선인들이 선지식들이 썼던 글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작다 방구여 소향 일주라. 우리 다반향초 정자치의 다반향초 묘용시의 수류 하계란 글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흑윤시의 누실명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저쪽에 서해 전시회 가서 가만히 한 20분 동안 그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시하시던 분이, 스님 그 글 앞에서 그래 오랫동안 글 다 읽고 해석한 사람 스님 뿐인데, 추사 향제 예산에 가면 고태에 가면 글이 있는데 한쪽 벽면은 정자처 다반향초, 한쪽에는 묘용시의 수류 하게. 이 유명한 글귀, 우리 불자람 다 아는 글귀인데, 그게 이 여불짝이 나란히 안 붙여놓고 주례를 여불짝 이렇게 붙여놨어. 얼마나 무시하게 붙여놨지. 그러니까 허균 선생님 그 누실명을 보면서 그 이제 글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 보니까 작다 방구라. 이게 작다, 차를 이렇게 내면서 반사발이. 차 한 모금이죠, 그죠? 작다 방구. 예. 반자 사발구자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일주 향감 향감백이 a little bit. 예. 그게 처음 초자라든지 하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시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a little bit이에요. 굉장히 작다. 내 작은 향계피로 소향 일주 한 개피쯤 살 돈밖에 없고 차 밤 사발밖에 먹을 게 없더라도 나는 맑고 향기롭게 책을 보면서 옛 선지식의 그런 절개를 지키는. 그 허균 선생도 결국 귀향사례 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허균 난설인의 오빠. 예. 그 추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제 보살을 구하라.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하니 하고, 또 염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염불행도 하고 보살행, 부처님의 행. 보살행이 부처님의 행이지 뭐. 부처님의 행이, 보살의 행이 물어익으면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뭐 보살행이 나중에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불행. 예, 불행. 보살행,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 우리는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와이고야, 내 절하다 나 죽어보는 거 아이가 싶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미 한의지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무아인 줄 아니까, 무상인 줄 아니까, 재행, 무상, 제법, 무아를 체득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 알아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정한 아무 집착 없는 바라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생긴다. 바라미를 깨끗하게 집착을. 다섯 번째, 염제 보살지의 수성한 것. 보살 지위가 수성한 것. 보살의 지위가 수성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꿈과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결국 보살지는 보살을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을 기약하기 때문에 또 연 보살의 불각이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예, 연 보살의 불각이면 부처님의 불퇴전을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염 열의 교화 중생고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능영 중생으로 하여금 덕 이익고로 남이 이익되는 걸 보면서 하니롭고 부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작용을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중생을 위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염, 입, 일체 재불지의 방편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환희한다. 예,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 지혜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진다. 참 꽃이 꽃도 꽃 역할도 하고 등도 등 역할도 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대 자신에게서 때를 벗겨내라. 은세공이 은의 때를 닦아내듯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시시때때로

안팎으로 잘 지켜진 국경의 도시처럼 그대들 자신을 지키라.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기회를 흘려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지옥에 넘어져 슬퍼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TOP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친견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해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해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해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3: 영험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글자 여러분, 뵙기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삼법인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법인 하면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엮어서 같이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은 뭐고 일체계고는 뭐냐, 재범무아는 뭐지 해서 재범무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를 같이 뭉그려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경에 나오는 말씀, 상주다니까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온이다. 오온이 뭐지?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했을 때,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라는 얘기는 색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무상하고, 그건 수, 받을 숫자,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이제 생각상자, 생각하는 게 인식이죠. 인식은 생각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은 현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행, 움직일 때 행자, 행할 행자. 그 다음에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아르마리라는 것은 그대로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전체를 아르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비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심리 형상들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유모한다. 위에 걸 조금 저 다시 설명하였는데 인식에 대해서도 여기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한다는 것은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옷자, 염호. 혐오라는 얘기는 염호에서 조금 더 발달한 얘기죠. 염호라는 얘기는. 그래서 색수생의 인식 오온을 염호의 대상으로 봐야지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염호의 대상으로 보면 괴로움이 없고 행복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은 수고스럽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어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숙한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몸뚱아리에 대해서 염호하라는 거요.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응? 받아들여서 그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각상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그러니까 색수상의 인식이 가짜 나다, 실체가 없는 나다라 하다 보니까 가짜 몸을 평생 병들면 약 먹고 좀 더우면 옷 바꿔 입어야 되고 추우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몸뚱아리 시붕, 진짜 몸도 아닌 가짜 모양 실체도 없는 거 시붕하다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아하고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실체적인 내가 있다면 내가 내 몸뚱이는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몸은 맨날 아프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병 걸려도 마음대로 내가 치료하고 응? 자유자재 할수 없고 소원 성취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색수상의 인식에 대해서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염호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불자들은 스님들의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야 된다. 여설 수행 공양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 상위니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색수생행시 오는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염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탐심이 일어나더라네요. 탐심이라는 것은 그걸 소유하고자 집착할 때 탐심의 욕망, 욕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정신작용은 전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일 아침 다르고 맨날 옳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옳다 그러고 그러지도 않은 걸 그러다 그러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다는 아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염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빛바랜다. 저는 지금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는 얘기. 이것이 초기 불전에 나오는 수행 체계의 깨달음의 결론이에요. 나는 오온인데 오온은 실체가 없어. 집착할 바가 없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거야.

고집 피울 게 없어. 나라는 고정불변하는 게 없어. 라고 염호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이 빛을 발한다.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 사오초파일 전에 모든 행사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에 봉축사나 기원문이나 발언문을 보면은 어느 절 어느 사찰 어느 암자 할것 없이 빠지지 않는 게 탐진치 삼독의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그 얘기가 안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 봉축사에나 발언문이나 축언문에. 그러니까 응? 탐진치 삼독이 원죄라. 이 탐진치 삼독만 없으면 자유 해탈이란 말이야. 내 몸뚱이에 주어져도 주어지도 않고 구해줘도 구하지 않는 걸 구하느라고 자기 분수밖에 것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애걸 먹고라고 또 구해도 나머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것만 못 채워서 또 만족 못하고 이러니까 색수상에서 오온이 난데 오온이 염호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탐욕이 빛바래면 해탈이에요. 내 몸뚱이에 대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분수밖에 욕망이 모험성고로 치솟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자재한 몸이 될수 있어요. 내 몸에 집착하지 않는데 내가 없어 무아야 너도 없어 무아야 제법 무아야 아공 복공이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했어. 그러면은 내 몸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염호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그대로 내 마음을 내가 해탈자재 텅빈 충만으로서 자유자재하게 허공과 같이 쓸수 있다 이겁니다. 해탈이라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오래 앉아 있고 막. 또 부처님 경전에서도 뭐 평생 읽고 외우고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뚜막에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 소금만 앞에 있는 거 그냥 넣기만 하면 국맛이 좋고 반찬이 맛있어. 안 넣어가지고 맛없고 맛없으면 먹기가 뭐하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살면 행복한데 부처님은 고를 소멸하고 행복을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자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부처님 말씀에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라. 불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만 없고 빛이 삼진치 탐욕이 빛바랜다는 것은 탐진치에 대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뇌문제에 대해서 집착할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집착 안 하니까 내 몸뚱이가 자연과 하나 되고 허공과 하나 되고 예? 우주와 하나 되고 내가 예? 세계가 한 곳이고 응? 걸릴 게 없어. 그게 해탈이야. 해탈 자유자재, 무해자재,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 해탈자재, 벗어나는 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니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색투상에서 온 오온이 염호하고 빛이 발이니까 해탈했으니까 태어남은 다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시킨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나는 다시 이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그 얘기예요 지금. 태어남은 없다. 다시 인간 세계에 다시 올 일은 없다. 청정법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일대사 인연, 생로병사의를 완전히 생사 자유 해탈, 생사가 이려한 상태, 생사에 대한 해탈을 다 마쳤다. 일대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사는 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일대사 인연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마귀로도,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상경 쌍유따니까야 22장 12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걸 줄여서 정형구로 만들면 무상 재행 무상이고 일체 계고고 제법 무아를 통한 이것을 내 몸뚱이는 재행 무상이야 일체 계고야 제법 무아야라를 실체를 적연해서 통찰해서 빛바래고 탐심이 집착발가 못되고 탐심이 스며들지 않으고 그것은 이제 정형구가 여모 색수상행시 오온을 여모하고 여모하니까 이욕이라는 건 탐진 삼독을 떠나는 거예요. 여일 이자 욕할 욕심부릴 욕자 이욕 니욕 이욕 여모하니까 욕심에서 떠나. 탐진지 삼독이 빗발했어. 스며들지 않아. 내 몸뚱이에. 그럼 그걸 떠나니까 탐진지 삼독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탈 자제야. 구경의 해탈지야. 마침에는 해탈 지혜가 있어. 예불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해탈 직연양 하는 것이 구경의 해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달리 이제 짧게 얘기할 때 여모, 이욕, 소멸. 오온을 여모하면은 탐진삼독을 떠난다. 스며들지 않는다. 빛이 마른다. 그러면 소멸된다. 뭐가 소멸되느냐? 108번뇌가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어서 꺼졌어요. 불이. 탐진삼독의 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 소멸은 이름 하나, 열반이에요. 정멸. 꺼져서 고요해. 제법부동 본래죠. 제법이 움직이지 않고 정멸해서 다 꺼져. 108번뇌가 꺼지니까 본래 정멸한 거야. 소멸이 108번뇌 소멸이에요. 그래서 온처계를 염모한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온. 여기는 6초. 개는 여기는 저 18개라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색수상의 행식 온을 염호하고 이오감을 해탈한다 했는데 조금 내내 같은 얘기인데 온은 색수상의 행식 온에 설명한 거예요. 이건 온척이라고 지금 나온 거. 온척에는 온과 12척과 18개다. 6척 6경인데 6경. 육군 육경이에요. 육군 육경. 6초, 12초라는 건 육경 육경인데 육군 다 아실 거예요. 반사신이 아니 비설신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것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의식 이게 전부 다 육군, 육군, 육경 경계 눈으로 보는 거 경계잖아요. 경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그래서 육군 육경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온척에 5온 12초 18개가 염호의 대상이고 염호하면은 육신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생양미 촉법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은 염호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보고 집착하고 쫓아가지 마라. 보고서 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빛이 좋다고 쫓아가다 보면은 불나방이 기름에 빠져서 죽고 만다. 그러니까 보되 범위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조금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집착 없이 보고 들어라 이거요.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저 온초 여기 오는 색수상에서 오는 설명 계속 말씀드렸고

이것은 이제 세계는 18개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소리가 좋다 나쁘다. 빛이 좋다 나쁘다. 냄새가 좋다 나쁘다. 냄새 좋다. 입맛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18개를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이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나왔으니까 제대로 써드려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 그래서 오온을 염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십이철을 염호하고, 안이비설주 색성이암성이 염호하고, 그러면은 욕심을 떠나고, 탐지지 삼독을 떠나서 마음 깨쳐 성불한다. 마음 깨쳐서 성불한다. 심즉시불, 심의 무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심즉시불, 심의 무불. 이 법문이, 스님들 법문이나 많은 그 선법문이나 이런 데서 또 대승불전 이런 데서도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초기 불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뭐가 마음이냐? 마음은 항상 의식, 심의식, 변하는 거예요. 아르마리에 인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정멸의 니르바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나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참나라는 말도 초기 불제는 안 나와요. 이 참나 얘기는 대승불교에서 또 선법문에서 참나를 찾아라.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가 심의 무불, 심즉시불, 심의 무불이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일체의 심조도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변하는 거야. 의식이야. 분별하는 거야. 육식이야. 아르마리야.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즉시불할 때 마음을 참나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정멸위락, 니르바나, 108번뇌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 거기가 이제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108번뇌가 사라진 자리, 그것은 이제 참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했을 때, 마음을 절대화하지 마라.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요. 의식과 분별하는 것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건 염호의 대상인데 그것을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은 오온 무아. 오온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오온에는 색수생행식, 내 몸뚱아리가 내 의식작용, 내 마음작용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밖에 부처가 있어 없어. 심즉시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부처하는 것도 조심스레했어요. 네가 부처와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할때 네가 부처지. 탐진치 삼독의 오물만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라 해도 되겠느냐? 저는 거의 법문할 때 네가 부처 소리 안 씁니다. 가능성이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무한한 열회장 사상 함장시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씨앗만 터뜨려야 되는데 부처 씨앗을
터뜨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은 안 하고 엉뚱한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야? 그거 마음이 안다요. 마음은 독가스 품고 있는데 내가 부처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부처입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는 뭐하여? 오는 실체가 없다. 오는의 다섯 번째인 아르마리,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식, 의식, 분별식, 이것이 의식, 이게 마음이다.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무불, 심즉시불, 마음밖에 부처 없어. 조심해서 그게 틀리다는 얘기보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분별식을, 의식을. 다만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마음이 의식이라는 건 분별하는 건 찰나마다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했어. 900생멸. 똑딱할 사이에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모든 의식은 찰나생 찰나멸이지 영원히 그 참나로서 변하지 않는 금처럼 금색 변하지 않는 참금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인식할 거요. 화두를 다 파워 깨달았다는 선사님들도 찰나생 찰나멸이야. 아침에는 큰스님도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또 웃으셔. 이 마음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로 생겼다가 찰나로 연생연멸 그럴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이 저녁에 변하고 다음날에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라고 고집하지 마라. 그걸로 싸우지 마라. 착각이다. 나라는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나란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 고, 무아에 삼치면 색수생행식을 해체라는 말을 썼어요. 있는 그대로 뭉뚱그려져서 이것이다 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내로남불이야. 나는 진이고 너는 허우야. 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을 온으로 해체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예 해체해서 조견해 보니까 통찰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무상하네, 고네, 무하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가짜에 속아서 맨날 시봉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무상고 무아에 오늘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고 무아에 사무치면은 염오해, 역겨워해. 이 몸에 대해서 병신자경 약용 내 몸뚱이에 대해서 모든 게 염오해. 내가 못됐어 하는 분들도 많아. 못됐기 때문에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스러우면 그런 표현 안 써요. 사랑스러우면 자기가 해도 마음 쓰는 게 하도 못됐으니까 못됐다고 그러지. 염오해, 역겨워하고. 그래서 무상고 삼법인 무아에 사무치게 통찰하면은 염오하게 되고, 염오하면은 탐욕이 남김없이 빛바래고, 탐진지삼독이 빛이 바래고, 탐진지삼독이 스며들지 않고, 그러니까 해탈하고, 구경 해탈지가 일어나고, 열반을 실현함이 초기 불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오무아를 투철하게 깨달으고 염오하고 니욕하고 하면은 열반은 실현이에요. 열반 실현 그대로 니르바나. 금생에다 실현할 수 있어요. 다음 생각 가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가르침 제쳐놓고 딴데 가서 기웃기웃 이웃집에 뭐가 더 먹을 거 있나 하고 기웃대서 안 되지. 초기 불전 어디에도 일체의 심조 얘기도 환경에 나오는 일체의 심조 이런 것도 잘 쓰자는 거예요. 저녁에는 목마를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가서 먹으려니까 해굽바위까지 물이었어. 원효대사가 마신 물이. 마음에, 내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체 유심조라는 것도 아침 저녁 변하는 그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거요. 절대와 실체와 하지 말라는 거요. 이 마음이라는 걸, 의식이라는 걸, 분별이라는 걸, 어느 걸 참나라고 할 거요? 내놔봐, 내놔. 삼나가 있다. 뭔가 내놔보라 이거요. 근심 걱정 있습니다. 뭔가 내봐. 해결해 줄게. 근심 걱정을. 참나. 뭐가 참나인지 내놔봐. 그래서, 예, 이 마음에 대해서 절대와 실체화 하지 마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그걸 깨달으면 궁극적인 행복인 니르바나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초기 불전에 나오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하다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개고성이다, 무너질 깨자, 고통고자, 성품성자, 개고성. 행복이라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아예 행복하고 즐거운 걸왜 괴로움이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은요, 잘 보면 모든 게 삶이 괴로움이 연속이에요. 그게 괴로움이 잠시 중지, 수돕한 것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잠시 수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하면 산 넘어선, 산 넘어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 그러냐? 즐거우면 그게 3일이고 4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즐거웠던 것이, 아, 이게요, 괴로움으로 변해요. 진짜인 줄 알고 받아먹었더니 마약이었어, 독약이었어, 뇌물이었어, 나를 죽이는. 그래서 마음은 개고성이다. 이것을 통찰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 무아를 꿰뚫어서 알수 있다. 라는 말씀. 반야심경에서도요, 이 마음 얘기 계속 하는데,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할 때에 오온을 조견해보니, 색수상에서 오온을 조견해보니, 통찰해보니, 해체해서 보니까 다 공안의 오온 개국이네? 해체해서 보니까 도일체국의 괴로움에서 소멸됐네? 해체하지 않고 뭉뚱그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요. 해체해서 보니까 오온 개국이네? 시조견 온 개공 도 일체고에 일체 공으로 볼줄 아니까 오온을 고통에서 사라졌네. 도 일체고 제도됐네.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깨뜨로 보게 되면 나라는 게 대한 집착에 대해서 평생 구하다가, 저기 구하다가, 집착하다가, 가꾸다가, 시봉하다가, 꾸미다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가는 줄 알았는데, 꿰뚫어 봐서 무슨 뭐 성불이니 아라하니 되니 무언가, 응? 마음의 문을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금 초기불제 나오는 쌍유자 니까에 나오는 무상고 무아를 분명하게 해체해서 볼때 꿰뚫어 보게 되면은 제법 무아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해결돼요. 범부중생 해탈한다. 아, 나도 그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스님들한테 묻고 했더니 평생 나는 10층 안목에서만 살다 죽을 줄 알았더니, 야, 30층, 4층에 올라가서 보는 안목이 보이네? 나도 해탈할 수 있네?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 정행품에서도요, 네 초기불전 나오는 말씀이 좀 언급되는데, 재행무상, 무상을 재행 모든 걸 제법모아 일체계고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의 해탈이라고 그래. 상이 없는 항상함이 없어. 우리는 물질로 현상계 보이는 건 용화형대로 이쁘니까 머물러 줘. 무지개가 너무 이쁘니까 그대로 머물러 줘. 그런데 금방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이 몸뚱이도 용화형으로 이렇게 예? 젊게 안 아프게 이쁘게 머물러 줘. 그런데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걸 미리 알면은 무상을 통한 해탈이라는 것은 상의 없는 거야. 항상하지 않는 걸 알면은. 그래서 고를 통한 해탈. 괴로움을 통한 해탈. 그건 무언 해탈이라고 그래.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다돼 가서 반설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고를 통한 해탈은 뭐냐? 일체가 무아, 내가 무아 실체가 없는 나인데 내가 실체가 있다고 구하고 얻고 뭐 그냥 바르고 꾸미고 하려니까 이 몸뚱이는 색수상행식은 괴로움이야 라고 하니까 무언해탈, 이무소득고 구할 게 없는 해탈에 갈수 있어. 원함이 없는 나를 집착할 바가 없다고 보면은 탐지지삼독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원함이 없는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무언해탈할 수 있다.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없어. 제가 항상 무아 연기공 중도는 함께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함께 보는 것도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아를 말씀 계속 제가 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같이 보라는 뜻을.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실체가 없어.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규정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 규정짓지 마. 무아를 해탈한 그 체득하면은 해체해서 보면은 공해탈이야. 공이란 뭐냐? 규정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짓지 마. 그러니까 형님 닮아라. 자근에 닮아라. 아이들 교육상에도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실체 없는 자에 대한 계합은 불해탈이다. 실체 없는 것을 자기라고 집착해서 거기에 합해서 그 실체 없는 것을 시봉하고 꾸미고 그걸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합해서 놀면은 해탈을 할 일이 없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에 대해서 사무쳐야 해탈해. 사무치고 통찰하고 조견하고 해쳐서 보고 해체해서 보고 그러야 무상고무아를 거기에 사무쳐 염호하고 니혹하고 해탈하는데 사무쳐야 벗어날 수 있어. 불자가 이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걸 잊어버리면 외도요. 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의 색수생엔시의 무상고무아는 소멸 열반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제법모아 재행무상 일체 계고의 삼법인의 가르침은 108분내로 소멸하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사성제, 거진멸도, 팔정도는 수행체계로 보자면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가래, 내 몸뚱이에 대해서 목마라서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 생긴 데 있거든요. 그걸 소멸하는 것도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야 팔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영원 불변하는 참나를 찾는 것이, 여기 참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다라고 찾는 것이 부처님 수행이다. 불교 수행이다라는 건 착각이다. 참나를
찾은 사람이

했으면 참나를 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참나가 뭔가. 니르바나 해탈, 열반이 해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건립이 없는 무해자제함. 나는 누구인가? 지나 대화가 아니고 불자라면 누구나 오은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지나 대화가 아니고 나는 오은이다. 나는 오은을 해체해서 비춰볼 때 오은으로 이루어진 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통찰해서 오은에 대해서 염호하고 욕심을 떠내서 집착한 것이면은 해탈이요 열반 실현이다. 외도가 아니고 불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조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제 법문의 강의에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060-800-7000번을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몸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나니 어리석은 마음이다.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불순한 행위들을 단계별로 조금씩 시기를 보아가며 제거하네. 마치 장인이 은에 붙은 불순물들을 벗겨버리듯.

0: 매크람 요청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3: 네.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0: 아까 세우는 좀 이상하다.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곳을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열 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매 백 가지 천 가지며 백천 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나 장엄은 각각 달라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법을 말하며 백 가지 천 가지로 한량 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삼십이억 몸을 놔둬 시방 삼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지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 저열한 가래를 극복한 사람은 그로부터 슬픔이 떨어져 나간다.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듯이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소고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

나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자비하신 관세의 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의 죄업을 뉘우치는 진언 옴 살바 못자

이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

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0: 한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0: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사

0: 하늘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큰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0: 나쁜 갈린 지옥과 아기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멈춰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선 철종 때 남원의 벼슬아치 대복은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한 비구니가 찾아와 대복의 처에게 가사 한 벌을 시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복의 처는 남편과 집안의 복락을 기원하며 흔쾌히 옷감 한 피를 시주하였습니다. 신임 군수를 무사히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대복은 읍내의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대복, 대복 하고 부르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복이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큰 구렁이가 머리만 드러낸 대복. 채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복. 뱀은 부인의 시주 덕에 대복이 뱀이 될 운명을 면했다며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과보를 벗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대복은 문득 재물이 아까워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가장이 없는 사이 아내가 마음대로 옷감을 시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급기야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려 활을 당겼으나 도리어 자신이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절에서는 기이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짚고 있던 가사에 두 개의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찾아온 비구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복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마침내 대복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큰 구렁이를 위해 절을 중창하고 그 이름을 대복사라 바꿨습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5: 자연식품.
8: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했습니다. 소실된 9층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포괄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과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주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사경

0: 연구회가 21번째 회원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명상학회가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안국선언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플러스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장을 맡은 스님에게 퇴임식과 종로엔 장금이 죽음 준비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동양 최대 규모였는데요. 황룡사지 발굴 조사 50주년을 맞아 부처님 사리를 모신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하고 1100여 년 전 소실된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 신라 왕실의 염원과 불심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 천년의 세월을 넘어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기획 전시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이었던 심초석과 구조, 그 아래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 당시 872년에 경문왕이 넣었던 기록과 또 그런 유물들을 비교해서 과거의 국가 의례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신라 왕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국토의 염원을
1: 특히 최근 과학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목탑 심초석에서 출토된 금동사리암과 황룡사 찰주봉기가 새겨진 사리암을 비롯해 모두 117건, 322점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라 경문왕 때 목탑 중수 과정을 기록한 보물, 황룡사 찰주봉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리 신앙과 국가 수호 정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사리암의 구조와 조성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발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황룡사 목탑의 구조와 사리 장엄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3D 영상으로 만들어 천년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3: 사리를 보관했는가, 어떤 사리 그릇을 만들어서 넣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실물은 있으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던 것을 과학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1: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국가 안녕을 기원했던 황룡사 9층 목탑.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9층탑의 9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황룡사 목탑에 담긴 역사와 불교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황룡사지 발굴 50년의 성과를 집약한 이번 특별전은 잊혔던 황룡사의 비밀을 되살리며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병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영적 돌봄. 일반인보단 종교인이 앞장서 전문성을 키워온 분야인데요.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가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교육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 대회의실에 둘러앉은 스님들. 한 학기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며 여러 감정 상태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아본 내면을 공유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입니다. 16주에 걸친 강의와 사례 분석, 현장 활동을 통해 영적 돌봄가로서 변화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5: 핵심 감정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직면하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안타까움보다는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였다.
4: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더해 함께 공부한 도반들 그리고 교육자인 슈퍼바이저는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알아차리게 하는 축비가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교육생들이 겪었던 문제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6: 보호자와 소통하지 않았어, 종교적인.

0: 그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또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장하시고 변화가 되셨는가요?
1: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는 2021년 전국 비구니회 산하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천주교가 중심인 한국 CPE 협회 전국 30개 센터 가운데 유일한 불교 지부인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기본 교육을 마친 영적 돌봄가를 배출해 왔는데, 어느덧 10기까지 5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육 훈련 목표를 정해 성찰기를 쓰고 관계를 공부하며 슈퍼바이저와 불교적, 심리적 고찰을 이어갑니다.
2: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갈등을 깊이 다룬 소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 임상 수행자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심신의 안녕을 얻도록 돕는 영적 돌봄. 다양한 수행과 전문적인 상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새롭게 전하는 포교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절 위기에 처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의 21번째 회원전인데요. 한점한 획에 평화의 염원과 정진의 깊이를 담아낸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귀를 막고 입을 가리고 또 눈을 가린 귀여운 모습의 아기 부처님. 그림 곁에는 한자 한자 정성으로 쓴 경전 구절이 자리하면서 법구경의 불견, 불언, 불문의 가르침이 직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화엄경 약찬계 보탑도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한 기의 보탑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탑의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여러 개의 정교한 글자가 탑의 뼈대와 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니와 은니, 묵서 등의 재료로 피어난 사경 작품 70여 점이 갤러리를 장엄한 법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개최한 21번째 회원전입니다.
5: 점 하나하나의 보도의 집중력과 획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은 사경의 공덕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종식되기를 서원하며 이 공간의 법향을 회향합니다.
4: 문자를 소재로 점과 획을 조형하는 서예 예술 가운데서도 정점으로 평가되는 전통 사경. 섬세한 붓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는 사경은 청정한 몸과 마음, 재료와 도구로 진행되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사경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미학과 묵묵한 정진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 고요한 묵향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전시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며 잊고 지낸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사경은 고려시대 중국을 능가해 역수출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 단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대의 유산을 연구해 전통 사경체를 재현한 김경호 사경장을 필두로 연구회는 국내외에 그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7: 그러한 아상, 아만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위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그 공덕의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더 빛이 나게 된다.
4: 지난 가을부터 오랫동안 묵묵히 붓을 잡고 수행의 길을 걸어온 회원들의 노고와 정성이 깃든 사경 작품들. 수행자들의 깊은 여운과 평안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명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전통 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현대 심리학의 변성의식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수행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끄는 치유가 절실한 시대,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선도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주제는 의식의 다차원 구조와

0: 심층 치유.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자리에는 집행위원장 금강스님과 안희영 집행위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활용과 명상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윤 교수가 발표한 변성의식 모델로 본 가마선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찰스타트의 시스템 의식 접근법을 도입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관화선을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안국선원의 7일간의 관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예전에 이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참여 동기가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싶다. 또 심신 안정 및 자기 탐색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실존적인 이슈 혹은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구 이런 것들 때문에 관화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수행 환경을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해 분석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철저한 내적 태세와 의지인 셋, 일상과 격리돼 선지식의 카리스마와 자비로운 보호, 강력한 집단 역동이 작동하는 환경인 세팅, 기존의 인식태를 해체하는 인지적 역설 장치인 화두 트리거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변성이 유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국선원 지도자의 법문과 개별 점검은 수행자가 압도적인 망상이나 좌절감 등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화두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이 수행의 어떤 분신과 의심의 에너지들을 집단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0: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며 일상적인 인지 패턴을 해체해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하고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 비이원적 자각을 촉발하는 고도로 체계적인 의식의 기술이자 의식 변성 안정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국선원의 집중 수행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고유의 전통 정신 유산을 현대 심리학적 모델로 풀어낸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간화선의 깊은 치유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양산 석굴암이 양산 문화원과 함께 제4회 천성산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석굴암은 지난 10일 경내 석굴암 반고굴 앞마당에서 주지 무정 스님, 나동현 양산시장, 박인주 양산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효성사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는 제4회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무정 스님은 원효성사의 무액일상 정신은 모든 중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이며 오늘 올리는 차 한 잔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각자의 원이 성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문화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원효성사 학술 발표회와 헌달회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원효대사와 대한대사가 함께 수행했던 천성산 석굴암 반고굴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등록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달 26일 하와이 알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도와 시민 5만여 명, 전 세계 지부가 위성 중계로 함께한 가운데 입교 90년 신유 하와이 등록 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에서는 하와이와 일본 성지 오야소노에 불과 물을 함께 모시며 전쟁 재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하와이의 폭우와 홍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한다며 등록의 불빛처럼 세계와 미래를 희망으로 밝혀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시작돼 올해 28번째를 맞은 신유엔 하와이 등록 띄우기는 종교와 국적을 넘어 추모와 치유,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하와이의 대표적 평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종로 노인복지관

0: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계 복지에 매진해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관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슈플러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동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입니다.
0: 네, 스님, 그동안 정말 종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긴 시간 달려오셨는데, 18일 이제 퇴임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 소감 먼저 여쭤도 될까요?
1: 정말 복지관을 후회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도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너무 후련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0: 네.
1: 좀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또 운영을 했고 또할 때마다 우리 복지관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 18일 부암동 HW 컨벤션 센터에서 퇴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행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1: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그 복지관 회원님들을 위해서 16일 날 어르신들께 무료급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떡 나눔 그리고 발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18일 날은, 할인각에서 그동안 저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약간 염려는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임식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후에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종교문화축제를 소림사와 함께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연을 지역
0: 네.
1: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400여 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스님, 이제 20여 년이라고 하면 정말 강산이 두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로엔 장금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BTN 뉴스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장을 담그시는 모습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 지역 노인, 어르신분들께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1: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특히 사찰에서 장 담는 문화를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좀더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거를 또 고민을 했고, 또 종로구가, 문화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한식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복지관에서 해보자. 어르신들이, 바다만 드시고, 뭔가가 나약한 노인으로만 비치지 말고, 직접 우리도 뭔가를, 기여하는 이런 노인이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장금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또
0: 네.
1: 판매까지 시장용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용 일자리에서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미리 한뭐 20일 전에 마감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이것 말고도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왜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1: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왜 내가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네.
1: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냐,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0: 네.
1: 나는 한 번도 내가 유서를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뭐라 그럴까, 나눠주는 걸, 상속에 대한 것들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였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논문도 제가

0: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돌아가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누구나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싸움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상속으로 인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요즘은 웰다잉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란 단어 좀 꺼려지고 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아직 있습니다, 스님. 사실 모든 연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슈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0: 유산을 남겨서 돌아가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살아 계실 때, 사찰에다 기부하든 아니면, 어디 그 공익재단에다 기부를 하든 아니면 미리 49제를 사찰에다가 미리 하든 그런 방식을 택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뭔가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유실되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복지관을 떠나시지만 스님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동안 이제 제가 복지관을 다닌다고, 제가 소림사 주지로 있는데 너무 소림사에 좀 많이 소외되고, 기도라든지 신도들에게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임을 놓게 되면 앞으로 소림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림사 신도들을 위해서 좀더 포교와 또,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을 못했는데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싶은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 지난 20년의 행보가 그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든 걸음 BTN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6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0: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0: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 연등회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는지요? 5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을 중요하게 챙기는 건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즉 화합하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1차적인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안락을 누리고 사회로 다시 나아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5월은 항상 환희롭고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모두가 또 바깥에 법석을 만들어 함께 어울리고 등을 밝히며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투게더 우리 불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래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면 너무 좋겠지만 5월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환희롭고 참 행복한 시간이지만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교를 또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시선과 그를 통해 불교를 좀 더 왜곡하거나 불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때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또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마침 또 제가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저의 불교도 여러분의 불교도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모두의 불교로 존재하는 이 땅의 불교를 우리가 불자로서 다시금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수행하고 신앙하는 것에 대해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등회 부처님 오신 날 다시금 보는 사진만으로도 참 환희롭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또 다시 BTN에서 좋은 인연을 지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연등회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또 BTN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그 다음 날의 여운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환희로움 그 자체이고 불교를 넘어 모두가 어울려

화합하는 시절, 그리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우리 모든 불자들이 갖고 있는 대자 대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던 2026년 5월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으로 세상을 밝히고 등으로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하고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소중했던 그 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 함께했던 행복함과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등을 들고 그냥 함께 성인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속에서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아, 그날 한번 내가 그렇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울려매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일상을 다시금 내가 내의 힘으로 나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모든 게 함께여서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꼭 함께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끝없이 너와 나의 구별과 차별을 일으키려 합니다. 불교는 대자 대비여서 대비심으로 먼저 품어주고 대자심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 계율과 함께라고 하지만 계율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깨달음, 행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자 우리 조선일보에 우정아라는 포스텍 교수님이 쓰시는 우정아의 아트스토리 633화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제목 바로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기사였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좀 자극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제목인 거죠.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꾸 기사나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파민 중독인 거죠. 자극적인 걸 찾아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 제목 또는 그 마무리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이 제목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저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고 불교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정화의 아트 스토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귀한 왕자 요사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의 살아가면서 있었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자이다 보니 성 안에서만 살아봤고 그 안의 삶만이 전부였던 존재이죠. 처음에는 지팡이와 개의 의지에 길을 더듬는 맹인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병과 고통, 죽음이 있다라는 걸 모른 채 궁 안에서 살았던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뼈저린 생각을 가진 뒤 결국에는 나중에 기독교인 은수자 말람을 만남으로써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스토리도 이어져 갑니다. 왕위를 버리고 고행의 삶을 택해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출가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고도 평가받는 바로
사문유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노인 병자 주군이 노병사를 차례로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문유관을 사용해 각색한 것이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글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자신의 의도를 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쓴 거는 뭐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마치 다른 이야기인 양 충분히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사문유관의 이야기다라고도 평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또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발락과 요사팟의 전설은 11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아프리카까지도 퍼져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기독교 성인전의 하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사팟이 산스크리트어의 보디사트와 보디사트바 즉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보살에서 유래했다라는 걸 잘 증명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인도에서 페르시아, 아랍, 그리스를 거쳐 요사팟이 됐다라고 해서 되게 역사적인 변천까지도 잘 다뤄줬습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의 서사가 청빙과 금욕을 강조하는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도 참 문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안타깝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땐 충분히 의도를 갖고 쓴 문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게 되면 아, 부처님이 훗날 기독교 성인이 되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바라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독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부처님은 기독교 성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또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불교인도 줄어들고 있고 불교를 자꾸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불교는 불교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 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불교는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불교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 좀 더 약하게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왜 이런 문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꼭 저렇게 표현했어야 싶나 싶습니다. 조금 다르게 충분히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님의 서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달아도 충분했었을 겁니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를 인물의 이름 그대로 넣어서 다음 표현인 기독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정형,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건 다분히 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나 싶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다른 글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 예술적인 것들을 잘 현대적으로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굳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연휴가 끝난 화요일자로 신문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길상사에서 5월달 동안 불교대학을 좀 함께 했었는데 수업이 다 끝날 때쯤 한 거사님이 이렇게 신문기사를 잘라서 A4지에 붙여서 저한테 보여주리면서 스님,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용히 건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건 제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놀랐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약속드렸어요. 거사님, 이거는 우리 스님들이 이 잘못에 대해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꼭 신문이 됐던 방송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거사님은 그 순간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었고 관세음보살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말한다 할지언정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만 꼭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좋은 날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불교를,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자애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한 것일 겁니다. 피해자가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행동은 틀린 것이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며 그 생각은 옳지 못한 것일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의 자유에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그 자체가 바로 차별과 구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유로운 겁니까? 특정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자유로운 겁니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구약과 신약 성서, 신약 성서, 성경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는 전혀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이 도지샤라고 하는 대학에 종교학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교를 이때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그 수업들을 청강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성서에는 모든 이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아 그들이 바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영면 속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나와 다르면 악마라 부르고 나와 맞지 않은 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서 그 교리를 가리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전이나 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식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랑, 여기서는 자애로 표현됩니다.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 주린 자, 죄인, 고통받은 자, 병들 자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이셨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부자, 친구와 낯선 이를 막론하고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을 고발한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교리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피신 예수님과 달리 왜 그들은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자애하라는데 그 자애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폄훼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항상 평등을 강조하시고 그 평등 속에서 모두를 연민히 여기사 그 연민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서 존중받는 그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법망경 제10방삼복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발아의 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나의 아픔과 같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스스로 그렇게 죄업이 되는, 죄악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하겠죠. 죄악이 아니다. 선교다, 포교다. 어디에 선교가 들어있고 포교가 들어있습니까? 왜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죠? 나의 행동에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 입으로 쉽게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쉽게 각오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희, 우리의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불성은 모두에게 있지만, 믿고 따라가면 불성이 현현돼 깨달아 부처가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한일부러 파헤치고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되죠? 그 종교가 죄입니까? 종교가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본인에게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울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 폄훼해야 되죠? 왜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왜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의 말, 자애의 말, 자비로운 말, 법의 말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하나 꼭 알려드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일을 맞이하면서 이번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라마다경 사건입니다.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조작해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하고 그것으로서 불교를 폄훼하고 훼손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하시야소래 하면 오도무유지등야니라.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 부처의 도는, 깨달음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을 두고 라마다경 38장 8절이라고 하는 구절까지 만든 거짓 허위 내용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불자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의 일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을 다시금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이러한 충분히 의도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마다경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바로 위키페디아, 한국의 나무위키라고 하죠. 거기에 소개된 내용으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자 수정이 된 라마다경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먼저 발단이죠.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에 김응대라는 목사님이 유타 코리아나라고 하는 어떤 잡지인지도 모르는데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부처님이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우리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게 불교에 존재하죠. 이거 우리 불교인들도 잘못한 겁니다. 말법, 말법. 불교가 말세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말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제가 불교를 믿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 시대는 정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놓고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서 불교를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말하다 보니 지혜의 종교에 대해 불교를 지식으로서 잣대를 대고 그것으로 선을 자꾸 그어 불교와 사회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를 그렇게 가벼이 대하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말법이래. 말세래. 야, 그러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줘야겠구나 하면서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불교계가 비방하자 이에 대항해 남아당향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경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말하냐면 이 라마다경이 팔만대장경, 우리 합천해인사, 제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죠.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법보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이 신자들은 불교가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밝혀지면 불교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음모설까지, 조작설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팔만대장경에 이런 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마다경은 애초에 98년에 처음 유타 코리아나에 기재돼서 미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소문 없이 가라앉았지만 2004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 의심이라고 하는 한 이용자가 이 전문을 올리며 세상에 다시금 공개되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곧바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부흥회랑 기도회에서 이것을 가리켜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신도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각색해서 거짓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하죠. 사리불이 묻되 하시불도종이 언제 불교가 끝납니까? 부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를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된다.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후오백세라고 하는 것을 신행스님의 삼계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와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세, 말법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자신충, 우리가 불교를 가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교가 지금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저의 불교가 훼손돼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화를 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리불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후500년, 500년 후에 불도가 끊기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존재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의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열심히 배워 대진 로마로 전할 것이다. 왜 로마죠? 제가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즉, 이 표현만으로 불교와 천주교를 전부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믿는다라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올때 나의 불교는 기름 없는 등처럼 되겠지만 해서 우리 자등명, 법등명을 또 여기에 활용한 거죠. 즉, 예수가 나타나면 내 가르침은 다 소용없는 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나의 도가 중흥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말하는 주는 바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기뻐하며 신수봉해했다. 금강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스란히 수정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위키페디아에서도 나무위키에서도 이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짜깁기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데.
금강경의 앞구절과 뒷구절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은 창작해서 삽입했다. 제가 왜 나무위키를 그대로 갖고 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왕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 사견이라고 말할까 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뜬금없이 회기하게 노노의 하기시습까지 넣어놨다. 그리고 즉 라마다경은 엉터리 소리를 비꾸기 위해 의심이라는 이용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2004년이 지난 뒤 2021년이 돼서야 기독교의 일간지인 본 헤럴드에 이런 제목의 연재가 나옵니다. 부처가 예수를 예언했다는 라마다경은 조작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럼 그 20년 동안 이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다. 불교 경전 중 라마다경은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도 의식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본인들이 볼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를 두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불교를 기만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날조하고 있다는 반박을 한다. 반박인가요, 이게? 반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이처럼 불교를 오해하거나 얼핏 알고 아는 척하면 오히려 불교인들과의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자애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될 종교를 가지고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사람들 걸 무시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특히 종교인이, 종교를 아는 분이, 누구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에도 다시금 또 나옵니다. 나무위키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글의 첫 등장은 2004년, 하지만 98년에 나온 걸 제가 다시금 말씀드렸죠. 그럴듯하게 라마당에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나르게 하더며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같이 여기기 바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싸우고 기만할 생각은 전혀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05년 4월 5일자 댓글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유저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찾다가 들어왔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첫 등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더 많이 찾아보셨던 겁니다. 98년에 바로 미국 유타주에서 유타 코리아나에 실렸던 걸 아셨던 거겠죠. 여기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2002년에 부흥회에서 이 내용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을 부흥회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걸 왜 알려줘야 되죠? 조작인 걸 자신들도 알면서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불교에도 종종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모 사찰 안에 500나한상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한상 중에 예수님 모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교인들, 불교학자들이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수행을 하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수행을 닦아 육신통을 얻어 기적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불법승삼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 종교와의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가 추구하는 화합, 함께한, 사랑,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감정의 고리, 대립의 시작이, 싸움이 벌어지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불교인들에 대한 성찰의 소리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럴 수도 있지. 말해봤자 그냥 넘어가자. 상대하기 싫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악업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화가 날 것이고 다툼이 벌어지며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삶을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10중계와 마찬가지로 법망경의 경계의 맨 마지막 제48파법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건만 명예와 이익에 팔려 부관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비구비구니 보살 제자를 속박한다면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우리가 불교를 못 지키면 이처럼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교를 비난할 수 있고 불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방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찮아서 싸울까 봐 또는 그려려니 내버려 두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는 다른 이에 대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율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불계를, 불법을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놔버려 두거나 그런 말을 방임하거나 그런 말을 모르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계율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300자루의 창에 찔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투게더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에 몰랐던 저에게도 참 화가 나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불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불교가 있을 때 우리는 불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법이 있을 때 불교인으로서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비는 실천하는 겁니다. 옆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좀 놔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세인트 영맨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어쩌면 만화의 상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데 부처님과 예수님이 중생들을 살피시다가 휴가를 내서 지구에 와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의 상상이지만 이 두 분은 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중생들을 마주치며 각자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제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하죠? 만화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만화만도 못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자애를, 자비를, 화합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간인

위해 이렇게 모습을 낮추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휴가를 와서 이렇게 참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못 지냅니까? 만화만 가능합니까? 만화 속에서도 이 두 분은 이렇게 친하게 서로 브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가서 좋은 곳에서 같이 사진 찍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어우러져서 보는 건데 왜 우리는 친구가 아닌 적이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싸워야 되죠? 사랑과 자애는 어디 간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불교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종교도 소중한 것이며 그 교리로서 사랑과 자애를 베푸듯 우리의 교리로서 자비와 용서와 화합을 함께합니다. 나만의 것이 맞고 너의 것은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며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마 그것이 그 종교의 교리일 것이며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교를 모두의 불교로서 알려주신 것일 겁니다. 아껴주고 지켜주고 함께해 주십시오. 괴롭히고 폄훼하고 부정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연등의 불빛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 속에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중독이 돼서 다시 차별과 구별과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존중해주고 사랑할 것이며 자애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다소 무거운 이야기고 여러분들께도 좀 놀란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불교 속에서 우리 불교가 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곧바로 초파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불교를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순간을 행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 우리의 불교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들, 그 인연이 바로 부처이며 관세음 보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을 이제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0: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의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다. 악을 보이면 재앙이 오나니 내 몸에 해로울 뿐이다.

0: 홈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 그 다음에 삶의 역정을 추적해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랑 관련해서는 왕사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거기서 부처님의 교단이 불같이 일어나고, 거기는 새로운 땅, 미국으로 말하면 동부가 아니고 서부와 같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큰 절은 없더라. 그래서 중림정사 가보면 유적이 좀 뭐 별로 대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대정사를 기원정사하고 중림정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중림정사는 기원정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사성과 관련해서는 영축산 이야기, 빈비사라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사위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원정사와 연결돼서 스토리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원정사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를 만드신 분은 전화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라고 합니다.

하는 분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금강경설법지라고 하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그냥 금강경설법지는 저 안쪽에, 이 안쪽에 여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7층으로 된 건물이었고 거기가 부처님 방, 그래서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도 잠깐

우전왕이 모셨던 무슨 불상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덧대진 이야기입니다. 후대에 다 덧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증일암경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다 뒤에 기록들이에요. 기원 후의 기록이 아함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해서 다 옛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 모르는 판단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걸 착간이라고 하는데 옛날 자료하고 뒤에 자료들이 막 손재되어 있는 이유는 인도 사람들이 구술하는 이 암송한다라고 하는 게 그 진짜 미개한 문화라니까요. 암송하면 안 돼요. 책을 만들든지 해서 찍어내야 그 기준들이 딱 정해지면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거지. 암송하면 계속 추가되고 변형되고 의도적인 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내 머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해서 이거를 친절하려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좀 더 잘해주려고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다 혼재돼서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7층 건물 들어섰다는 것도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인지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7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은 그 당시 건축 기술이나 가능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불상이 모셔져 있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상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기원 전후에 한 2000년 전쯤에 간다라하고 마투라 쪽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부처님 당대에 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막 대단해 보이려고 하고 특히 종교 전통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교만 이랬던 건 아니고 우리 집단이 더 대단해요. 우리 절이 더 대단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계속 막 추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낚인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변별력이 없는 거고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던 얘기를 들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전승과 현대적 연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차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난다 보리수라고 하는 거고 아난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심은 보리수 물론 당연히 그때 나무는 아닙니다.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 나무가 못 살아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게 사는 수종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런 것만 오래된 게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나무가 수종 자체가 오래 사는 나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생명 주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나무들은 한 1,200년 살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복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특별히 누가 베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하남 스님이 월정사에 오셨을 때 그 중대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그걸 꽂아놨는데 그게 살아났다. 예전에 그런 기록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팡이 짚는 문화, 그다음에 그게 한 부처님 오신 날쯤 움직이면 대부분 이게 식목일 뭐 이렇게 한 식목일부터 한 6월 정도까지 꽂아놓으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나무를 쓰면 죽은 나무를 쓰면 지팡이가 위험해요. 그래서 생나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꽂아놓으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석사에 가면 골담초, 의상제사 지팡이,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에 가면 뭐 주목,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원나무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원나무일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연대가 너무 기니까 그만큼 못 살아. 하지만 나무라는 특성상 그 옆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오대산 중대에 있는 단풍나무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단풍나무 수목 수령은 보통 한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요. 그 정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 뿌리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뭐가 돋아나거든요. 나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연결했다라는 정도의 의미지 그 원나무가 그대로 가느냐? 붓다가의 보리수도 그 원나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나무를 일부는 스리랑카로 가져갔고 마인다 상가미타 가져갔고 그게 나중에 이 원나무가 죽었을 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손자, 고손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상속되는데 그 나무냐, 그 나무냐, 그 나무가 아니냐, 참 말하기 좀 그렇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대체시키는 건 아니고 그 나무에서 받아서 나가내긴 한데 딱 그렇게 살아있는 건 아니고 그런 쪽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심었다는 이렇게 보리수. 나무랑 관련된 무언가가 불교에 있어요. 단지 그거를 지금도 저도 계속 생각하는데 찾아내지 못할 뿐이야. 수목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불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처님은 무우수에서 태어나시고 연부우수에서 농경제를 참관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밑에서 돌아가신다. 지금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나무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나무를 통해서 추모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무엇인가 아무튼 누군가가 말하려고 하는 코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뚜렷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좀 큰 게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패턴상으로는 무언가가 있어. 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나무, 생사가 다 나무 밑에서 일어난다는 게 사람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사가 다 나무 밑에서 일어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고독장자. 수다차장자 집터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집터인지 집터 위에다가 탑을 세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다차장자를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탑이 세워지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쪽은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 탑이에요. 저쪽이. 여기 보입니까? 나중에 이 앙굴리마라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성과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 그러니까 급고독장자 빼놓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두 명의 인물이 언급되거든요. 그게 수보리. 예, 금강경과 관련해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나오는 그 수보리가 나오고 또 한 명이 앙굴리마라입니다. 유명한 분으로는 앙굴리마라는 지만, 손가락 목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급고독장자. 집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탑이에요. 집에 앞에 이것까지 다 있죠. 들어오는 입구. 입구 저것까지. 그래서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창고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비가 다 돼가지고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급고독장자 금창고 아니냐라는 또 왜냐하면 그 급고독장자가 금을 가지고 와서 기원정사 지을 때 깔았다 하니까 금창고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금 채취하고 있죠. 들어가서 아니 진짜는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기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한번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나 잘 모르겠다. 저게 이렇게 파여만 있지 가보면 나오기 쉽지 않도록 돼 있는데 자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분이 사위성이 있고 왕사성이 있어요. 사위성이 있고 왕사성이 있어요. 왕사성은 새로운 땅 사위성은 보수의 땅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도 지도를 보면 이쪽에 사위성이 있고 이쪽에 왕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리안족 문화들, 전통 보수 꼰대들의 사고가 더 강했던 데고 여기는 훨씬 개방적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성공을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유적지는 중림정사, 영축산, 그리고 최대 후원자 빈비사라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과 관련해서 애증을 가진 왕 빈비사라왕의 아들 아사세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자들로 치면 사리불 목건년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이게 왕사성의 특출한 분들 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위성은 조금 달라요. 유형적 거점으로는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이길 수 있는 절은 없습니다. 이건 뭐 압도적 완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는 수보리하고 그 다음에 지만 앙굴리마라. 그리고 왕은 파사이광인데 파사이광도 이게 약간 삐딱선을 탑니다. 요 왕하고 이 빈비사라 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양반은 진짜 신심 있는 왕. 이 양반은 약간 걸치고 있나 마나 뭐 이런 정도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훨씬 자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잠깐만 해드릴게요. 먼저 수보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보리 출신이 극보독장자 동생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극보독장자랑 사촌 관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찬지 백연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극보독장자랑 관계없이 이 사위성의 또 다른 부잣집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백연경이나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워낙 뒤에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사위성 출신인 거는 100% 맞고, 그 다음에 급고독장자하고도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수몰입니다. 갑상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수보리 하면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닙니다. 초창기에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 그냥 터져. 그게 수보리예요. 그게 수보리고, 부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도 부처님이 이런 증오에 대한 법문을 해줘서 수보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교육받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 사위성 쪽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구만. 이는 연쇄살인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연쇄살인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교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는 분노조절 장애예요, 수보리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 많이 알거든요, 수보리를. 공을 이해한 해공제일이라고 아는데, 무쟁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간 거예요. 예, 원래는 분노조절장애라서 아무나하고 막 싸워 그랬는데, 나중에 부처님의 가마를 입은 뒤에는 무쟁,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보리는 뒤에 수보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참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바뀐 수보리. 아쇼카 왕도 두 가지거든요. 잔인한 아쇼카, 그 다음에 나중에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 이런 두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그리고 수보리랑 관련해서는 증일화엄경 28권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그게 이제 수보리가 해공제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보리가 왜 해공제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공을 어떻게 이해했다 하는데, 공이 초기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은 대승불교 쪽으로 올 때, 기원 전후쯤 들어오면서 중요한 교리로 되는 거지,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개념으로 등장은 하는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증일암경 28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부처님께서 상카시아에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상카시아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오시는 얘기가 나와요. 도리천, 그러니까는 제석천이 있는 데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고, 그 이야기의 전후는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안 갔어, 상황이. 그리고 내려오신다고, 그때. 예, 그때 걸어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걸어서 내려와요. 그 기록이 있어요. 가장 부처님 생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걸어 내려오시는데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그거를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경쟁이 붙어요. 그때 연화색 비구니라고 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라고 있어요. 이 연화색 비구니도 삶이 진짜 희구해요. 희구해요. 인물은 엄청나게 좋고, 인물 엄청나게 좋고, 참, 팔자는 다 저런 팔자가 있나 싶은 사람이고,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해드리면,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얼굴이 너무 이뻤대. 얼굴이 너무 이뻤대. 그렇게 해서, 남편을,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 부자 남편을 만났어. 부자 남편을 만났는데, 그 부자 남편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다른 지역에 오랫동안 가 있어. 그런데 부자니까, 또 현지처가 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색이 그걸 알고 자기 딸을 낳는데, 딸내미를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성깔 있어. 그렇게 해서 연화색이 또 다른 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얼굴이 이쁘니까 또 괜찮은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보고 자기 딸을 집어 던지고 나갔어. 그러니까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걔 보통 성깔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어. 그리고 나서도 인물이 좋으니까 또 좋은데 이렇게 남자하고 또 했어. 그런데 그 남자도 또 무역을 하면서 또 다른데 여자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네 팔자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화색이 자기도 이제 한번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좀 너그러워진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두 집 살림하지 말고 통합하자. 통합신당을 만들자. 탕평책을 쓴 거예요. 이 바깥 두 번째 바깥 양반도 진짜 대단하다. 취향이 똑같아. 이게 진짜 어디서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와서 같이 그냥 화목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하루는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러니까는 작은 마누라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노? 후처. 예전에 그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았던 집들이 있었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머리를 감아주는데 머리에 땜통 자국이 있더래.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니까 이게 한번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딸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 취향이 일관되다니까. 옛날에는 20살 이하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6살, 17살에 시집가서 애를 놔버리면 엄마가 돼도 이게 30대 중반하고 이게 10대 중후반이 걸리는 거야. 이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쉽지 않지. 그래서 그걸 충격을 입어서 이번에는 나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를 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들을 두 번이나 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비구니 중에 신통 제일이 됩니다. 신통 제일이 돼요. 그리고 이 신통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보기에는 목건년 빈두로파라타, 빈두로 존자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 기원정사와 관련해서 요 사위성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빈두로 존자 얘기. 나반 존자 아니냐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빈두로 존자나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일반 비구스님들로서는 아라한이라도 상대가 안 돼. 참. 그래서 연화색 비구니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근처에 있어서 부처님을 가서 맞이해요. 그런데 비구스님들 중에는 그 연화색 비구니하고 결혼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저쪽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탑은 이쪽은 다 빠진 거야. 그래서 비구스님들이 이제 망신당하게 됐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을 이제 이렇게 조금 까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까는 것처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 양반이 이 인생을 보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때 수보리 존자가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명상을 딱 하고 있다가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은 몸으로 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 그 본체를 봐야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연화색이 가서 부처님을 탁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존을 맞이합니다. 탁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스토리는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것은 비구승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연화색 비구니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는 비구승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화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그 정도로 비구승단들도 쉽지가 않았던 아주 강력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또 다른 대상으로서 수보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수보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어떤 온화한 걸로 바뀐 뒤에 그것으로서 이렇게 뭔가 섭수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꼭 연화색 보살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화색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화색이 아마 그냥 승리한 걸로 끝났고 비구승단이 연화색을 누르기 위해서 약간 뭐 이런 스토리를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연화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연화색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수도 있어. 출가하고 나서도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누가 찝쩍거렸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눈이 이쁘다. 팥답니다. 팥대. 이쁘면 너 가져. 엄청 손깔이 있다니까. 파버렸대. 그랬더니 C급하고 이쁘다고 번호 달라고 따라갔는데 눈을 봐주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이 눈이라는 게 안에 있을 때는 이쁜데 막상 꺼내면 가장 징그러운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무섭거든. 그리고 이걸 주니까 시겁하고 이 뒤로는 더 이상 그 외모에 대한 거는 끝나요. 그러면 봤는데 그게 어떻게 외모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이지. 그런데 여기서 끝 아니다. 여기서 끝 아니다. 나중에 제바달타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그 제자가 질주할 때 연화색이 막아서요. 막아서 그때 제바달타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 기구하다. 근데 전체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싹 풀세트로 된 건 아닌데 읽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성깔 좀 죽이고 살아야지. 너무 너 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는 사실은 상카시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도리천 이야기는 이거 상카시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위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사위성 이야기는 아닌데 수보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는 처음에는 분노조절장애 같은 사람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감화가 돼서 굉장히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다툼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승질대로 한참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화색 비운이랑 관련해서

공으로 지금 부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상에서 명상을 통해서 선정으로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공사상과 관련된 사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해공제일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보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원정사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여기에 기타태자, 기타태자, 태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왕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태자제도 없었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나중에 이 파사이왕의 후계자는 비우리왕입니다. 비두다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대로 된 후계자가 아니고 정변으로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쪽에 조금 지분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단편적인 것만 나와서 전체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타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급고독장자, 이 두 사람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니까 한 명 남은 거죠. 그게 누구냐면 파사이광, 그리고 제일재벌, 그 다음에 왕자, 왕자 중에 지분이 굉장히 높은 왕자가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상황에서 왕의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사이광이 부처님을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초청, 궁금하지? 그래서 초청을 해요. 근데 파사이광하고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파사이광과 동갑, 그 다음에 빈비사라왕보다는 연하라는 것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았느냐를 추정해 보면 부처님의 연대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 파사이광하고 부처님하고 동갑이고요. 붙다가 동갑이고. 파사이광은 왕의 입장에서 그 당시 최고 나라는 마가다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위성, 사위국, 코살라국이 더 강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는 전통적인 강한데 그 다음에 왕사성 쪽에 마가다국은 신흥 강력한, 결국은 마가다 쪽이 이깁니다. 뒤로는 점점점 붙어가면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부처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왕궁으로 오시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왕은 파사이왕이 교만해요. 근데 왕들은 다 교만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국의 왕이고 교만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얕잡아 보는 거지. 그리고 파사이광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으냐면 뭐 좀 대단하게 이렇게 영험해 보이는 나이 든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산신령과의 이미지. 그런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왔고 나나 비슷한 거 아니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경전이에요. 저는 읽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할까? 상대의 마음을 알았대. 그래서 상대가 나를 나이로 경시한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갑자기 첫 꺼낸 게 뭐냐면 네 가지 나이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요? 뭔 소리예요? 이러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첫째는 태자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다. 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둘째, 불신은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잘못했다가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렇다. 셋째, 독사는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면 가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오류입니다.